중에서 아주 막내. 오빠들 다 돌아가시고 이남은 다 돌아가시고 맹큰 언니도 안 계시고 하는데 제 바로 위에 언니가 김매자님이라고 저 창작 한국무용의 대가시죠. 제가 기억하는 언니는 부산여고 다니실 때 그때 하여튼 배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배우면은 집에 와서 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주 재미나게 해서 학교 가면은 제가 이제 뽑혀서 앞에 나와서 무용도 하고 이랬었는데 하고 싶었지만 막내에다가 착한 학생이었나 봐요. 그래서 너는 안 돼, 힘들어.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저희 언니 때는 매 맞으면서 했어요. 저희 외삼촌님 무슨 누님은 애를 갖다 그렇게 하면 옛날에 그러니까 그게 일제 말 우리 문화 말살 정책에 힘입어서 우리 거 하면은 기생 시키려고 그러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매 맞는 것도 저 보고 못 가게 그 연구소에 못 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저도 꿈을 접었던 것 같아요. 이화여고를 다니면서 좋아했던 게 수학이었었어요. 근데 대부분 여학생들은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저는 수학이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학과를 다행히 떨어지고 디자인 쪽으로 가라. 그래서 미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황병기 선생님이 작곡하신 곡들이 있어요. 무용을 위해서 침향무, 비단길 뭐 이런 곡을 작곡하셨는데 그때 같이 뭐 그런 이제 어때 짜고 얘기하시는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그랬다 동생이라 그러고 뭐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제 가야금 좀 해보면 어떠냐. 근데 사실은 언니가 가야금을 조금 배운다고 집에 가야금이 한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생소하지도 않고 언니가 또 무용, 한국 무용이니까 그 한국 음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는 황병희 선생님한테 정악부터 쭉 배웠었죠. 황병희 선생님 댁에 갔는데 너무 그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 사모님은 한말숙 선생님이라고 소설가시잖아요. 아주 뭐라 그럴까 제가 좀 색다른 분위기를 그 집안에서 느끼고 정확히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 선생님 댁 부가연동에서 걸어 내려오면서 뭐라 그럴까 그때 막 아주 새로운 세계를 보는 아 이런 고즈넉한 음악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거 내려오는 길이 하란 대로 열심히 해서 다행히 이화여대 2기로 들어갔죠. 대학 들어가서는 이제 최충원 선생님이라고 국립국악원 계신 그 선생님한테 절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지금은 성금연유로 변했지만 그때는 박상근유라고 그 산조도 배우고 제가 졸업 때는 김윤덕류를 하고 싶더라고요. 원한기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한다. 그래서 졸업 연주는 김윤덕류를 했죠. 그 정악을 좀더 다시 하고 싶다. 김선한 선생님이라고 거문가시는 분인데 홍원기 선생님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은 가곡의 인간문화재세요. 그래서 이제 가곡 반주를 사실은 배우러 갔더니 선생님이 소리부터 배워야 된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가곡을 여창 가곡을 남자분이신데도 여창 가곡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소리 가곡을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반주도 거기서 한 8년 동안 그분 그 선생님한테도 네, 재밌게 배웠어요. 제가 늦게 한 시작한 만큼 할게 너무 많은 거예요. 홍원기 선생님한테 또 추천을 받아서 함동정을 선생님 산주를 한번 배워보면 어떠냐 그래서 너무 좋죠. 함동정 원류가 참 멋있거든요. 그래서 면목동에 선생님 계셨어요. 가서 큰절하고 그랬더니 너무 이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에요. 예. 많이 못 배웠어요. 선생님한테. 진양조만 배웠어요. 네. 아,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너무 그때만 해도 이 대중교통이 안 좋아서 뭐 운전할 때도 아니니까 대전에서 그 면목동까지 가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도 가서 뵈면은 너무 좋아서. 근데 선생님이 결국은 많이 몸이 나중에 안 좋으셔서 인연이 안 됐죠. 아, 그다음에 이제 김주파류
선생님이 계시니까 김죽파 선생님이 계시니까 가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김죽파 선생님한테 갔었죠. 우리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단아하시고 이쁘시고 마음씨가 좋으신지 가면 옛날에는 큰 물포트가 있어요. 물 끓여서 담아놓는 거기서 이렇게 물 뽑으셔서 직접 뽑으시 옆에다 놓으시고 그러니까 사부님 남편분이 계셨거든요. 그때 처음 갔을 때는 두 분이 나란히 앉으셔가지고 거기서 물 따라서 커피 타주시고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예, 너무 감사하게 배웠죠. 근데 나중에는 사부님 돌아가시고 그때까지 배웠어요.

제가 대전 온 거는 1980년도인데 남편이 여기 국방과학연구소가 대전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저도 대전을 온 거죠. 그래서 대전 온 지가 뭐한 46년, 7년 된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대전이 적당히 그때는 뭐 적당히 아니라 굉장히 고즈넉했죠. 요 길에 가면은 그 서해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해로 그 시간을 달래고 대전에서는 제가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제가 구학협회 이사도 하고. 그래서 뭐 한밭제라든가 단오제라든가 이런 데는 열심히 출연해드렸고, 제가 정금례 선생님을 뵙게 된 거는 김주파 선생님이 이제 못하시게 되고부터, 아, 뭔가 산조가 많이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제 후배가 이런 선생님이 계시다. 그래서 정금례 선생님을 소개받게 됐죠. 그래서 김종기류 가야금 산조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는데, 아, 그때 굉장히 제가 쇼크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흔히 타든 그 나중에 그거 알았어요. 그때 몰랐는데 김창조 계열이라는 그 김죽파류나 성금련이나 뭐 강태홍 이런 건다 김창조류거든요. 그 계파를 주로 타다가 아, 이 생소한 가락을 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여기 대전에 딸네 집에 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행히 저랑 만나서 아주 행복하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정금래 선생님은 김종기 선생님한테 직접 배우셨죠. 그러니까 김삼태, 정금래 이렇게 내려오는데 김삼태 선생님도 일찍 작고하시고 아주 저 어릴 때부터 악가무를 다 하신 분이세요. 춤은 누구한테 배웠고 소리는 누구한테 배웠고 가야금은 누구한테 배웠고 검은고까지도 하시고 옛날 어른들은 두루두루 하셨어요. 저희 못 따라가요. 그 선생님도 28세 결혼을 하시면서 이제 다 놔버리셨죠. 예전에는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64세인가 그때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세요. 저보다 더 작으세요. 아주 단아하세요. 그런데 저는 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손가락이 남자 손가락이에요. 그렇게 빼빼하신데 그때 제가 또 그 선생님 말씀은 당신이 밭에 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밤에 가야금을 탔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서양음악, 특히 서양음악 하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장갑까지 끼고 샤워를 한다.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공연 있을 때는 툭툭대고 설거지하기 싫어서 그랬는데 선생님 손을 보고 아니다. 그때부터 설거지 열심히 해가지고 마디를 키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손가락이 그렇게 힘이 있으시니까 소리가 너무 크고 좋아요. 저 손가락이 좀 가는 편이었거든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안일 해가지고 손가락을 늘려야 되겠다. 뭐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근데 소리가 아주 그때 60 넘으셨거든요. 근데 또 소리가 쨍쨍하셨어요.

제가 찾아갔을 때만 해도 우리 선생님, 정금래 선생님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당신도 이제 목말라 하셨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 따님 집에 가서도 처음에는 하다가,

우리 김종기 선생님에 대한 자료는 사실은 확실한 거는 없어요. 태어난 연도라든가 돌아가신 연도 이런 게 예전 분들은 다 죽은 친구를 애도하는 노래다 해가지고 임방울 선생님이 소리를 하셨대요. 거기에 성함이 나와 있어요. 아깝다. 김종기는 제조가 초이라여 성현의 본을 받아 생현자 검은고 최고은의 가야금 뭐 아 이 이런 분이 없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일찍 가셔서 김종기 선생님은 상당히 재주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옛날 분들은 악감을 다 하셨지만 제자도 굉장히 많았고 저는 김소희 선생님도 그분 제자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어떤 이 가야금 산조의 판도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정도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산조 김창조 계열은 어떤 틀에 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은 이 산조는 좀 자유롭고 그리고 계면성음이 많아가지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박한용 선생님이라고 그 김종기 선생님의 외숙이래요. 그분한테 배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창조 선생님이나 박한용 선생님 같은 세대거든요. 근데 오롯이 이제 김종기 선생님한테는 그대로 내려오고 김창조 선생님은 가락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김죽파류 뭐 성금연유도 사실 거기서 태동한 것도 있고 강태홍류 많은 산조들이 태동했어요. 그래서 김창조 선생님이 아마 굉장히 저기 제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쪽은 김종기 선생님은 30대 초에 요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삼태 선생도 그 밑에 배우신 우리 정금 선생님하고 같이 배우신 김삼태 선생님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남아있질 않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언어도 우리가 쓰지 않으면은 사라지잖아. 소멸돼 버리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이라는 건 사실 언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마다 민요가 다른 게 경상도 뭐 전라도 제주도 민요가 다 다른 이유는 그 억양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듣지 않으면 생소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고째를 많이 들어보질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2세대 명인들 거는 널리 알려져 있고 그 널리 알려졌다는 거는 결국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금연유, 김죽파류 또 강태홍류는 부산 문화재로도 돼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널리 퍼지고 있지만 이게 지정이 안 되니까 다들 뭐 생소하게 들리니까 일단은 아웃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학생들을 입학시험이고 뭐 이렇게 대회고 내보내보면 먹히질 않아요. 쉽게 말해서. 저도 처음에는 저는 그 생소한 점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배우기 시작했는데 언어라는 거는 쓰지 않으면은 없어지듯이 음악도 마찬가지로 음악은 더한 것 같아요. 항상 들려오면은 생소해짐이 없어지죠. 그래서 많이 이게 널리 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종기류는 구성이 다른 산조하고 비슷하지만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까지 있고 그다음 국거리를 선생님이 느린 국거리 자진 국거리 그러니까 자진머리를 자진 국거리로 명명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그렇게 들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휘머리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느린 거 그러니까 중중머리 조금 빠르게 타다가 아주 느려져요. 느린 국거리가 아 그게 또 아주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자진머리 보통 이렇게 하는데 자진 국거리로 명명하셨는데 저는 아직 우리 선생님이 쓰시던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제 연구를 해서 뭐 더 발전시킬 수도 있겠지만 옛날 거 그대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자진 국거리로 명명하고

94년대 전바탕 우리 연주를 하자 다 모여라 이렇게 제가 주축이 돼가지고 대전에서 그러니까 중간이니까 부산서도 오고 서울서도 오고 그래서 우리가 4명이 전주에서도 오고 해서 4명이 선생님하고 전바탕 연주를 한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한번 하고 대전에서 한번 하고 그때 우리 이제 대전 시민회관이라고 그때는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공연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선생님한테 와서 뭐 대단하시다고. 그때만 해도 선생님이 70 정도 되셨나? 안 됐을 땐 그때면은 굉장히 연세가 높으신 편이죠. 그런 분이 가야금을 탄다는 거를 사람들이 놀라워했죠. 그래서 그때 아주 저희도 뿌듯했죠. 선생님 모시고 했다는 게. 이 산주가 너무 아까워서 대전의 문화재를 신청했어요. 선생님을. 그 시대만 해도 대전뿐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됐어요. 안타까웠죠. 근데 제가 더 다음에 또더 올려도 되는데 그 자제분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네. 저는 그냥 공부하는 게 좋으니까 그 시대만 해도 제가 그걸 못 깨달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 산조를 뭐 입학계나 뭐 대회에 내보내도 먹히질 않더라고요. 왜냐면 좀 생소한 가락에다가 뭐 문화재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게 문화재가 돼야지만 널리 알려지겠구나 하는 거를 깨닫긴 했죠. 아, 김종기류 산조 보존회는 저희가 1994년에 선생님하고 같이 전바탕 연주를 전주랑 서울, 대전에서 하면서 우리가 보존회를 만들자. 그래서 그때부터 명칭은 김종기류 가야금 산조 보존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뭐 다들 안 계시고 하니까 제가 그냥 보존회를 쭉 유지하고 있죠. 미약 하나마. 2008년도에 제가 했나? 그다음에는 이제 제가 여기저기 연주할 때는 항상 김종기류를 하고 제가 음반도 만들고 악보도 내고 악보는 선생님한테 배운 그 채보 그 제가 막 공책에다가 막 하던 거를 아 이거 좀 악보화해야 되겠다. 그 김인재 선생님이 내긴 했지만 저도 또제 나름대로 하고 싶어서 그 김인재 선생님 악보도 뭐 도움이 많이 됐지만 그렇게 해서 악보 내면서 아예 음반도 같이 젊은 혈기에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그 악보랑 음반이 있어서 아 얼마 전에는 전북 장수에 계신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김종기 선생님이 장수분인데 김종기류가 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제 번호를 알았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어르신인데 너무 사실은 제가 이제는 아휴 그만할까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우러 오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또 힘을 얻었죠.

김종기류 산조 전바탕은 그나마 제가 좀 이제는 조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2021년부터 아마 했을걸요. 그래서 대전 세종에서 하고 그다음에 대전서 하고 또 서울에서 하고 전바탕 연주회를 힘겹게 3회를 해놨죠. 주위에서들 제 후배도 그렇고 또 어떤 교수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거를 갖고 있으면서 왜안 하냐고 하도 옆에서들 그러셔서 부랴부랴 그 전바탕 연주를 하면서 네. 좀더 이거를 아,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하고 또 달라졌어요. 예전에 제가 김주파류 배울 때만 해도 그 산조만 굉장히 사람들은 몰입하고 배우려 하고 연주하고 그랬었는데 점점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옛날 거이 고째라는 거를 또 선호하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심상건유도 고째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대가 변하면서 옛날 거로 도리어 찾는 그 학술 세미나는 그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제가 그 추천사도 받을 겸해서 조언을 구하러 간 분이 이보영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기 찾아낸 그 자료밖에는 그 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그 선생님은 굉장히 우리 정금례 선생님 대단하다.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나 변했을까 그동안. 그 제가 2008년도에 아마 이보은 선생님 찾아뵙고 그 추천서를 받은 것 같은데, 2020년도 들어와서 제가 그 학술 세미나를 한번 해보고 싶은 이유는 그동안 얼마나 발전했을까. 그랬더니 정말 대단들 하세요. 그 선생님들 저 학술 세미나 해놓으신 거 보면은 연구들도 많이 하셨고 자료들도 많이 찾으시고, 그래도 아직 좀 정확한 자료들이요. 옛날이니까 자료들이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나 어디선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력만 된다면 학술 세미나는 한 번씩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가져서 너무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저 학술 세미나에서도 결국은 이게 없어지지 않고 이제 이렇게 남아 있다. 그리고 정금례 선생님 정말 오롯이 갖고 계셨다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시면서 뭐 하여튼 제가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좀 용기를 북돋워 주신다고 그래야 되나?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야금 한 지는 제가 20세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50년 넘었죠? 52, 3년? 3년째 되나? 네. 그냥 제 삶이죠. 가야금은 제 삶이고, 그리고 제가 가야금을 통해서 그 어떤 많은 공부를, 인생 공부까지 했다고 생각하니까, 희로애락이 그 속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건 우리 음악. 전체적으로 우리 음악은 이렇게 아주 느린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빠르게 가잖아요. 마지막엔 다시 느리게 다스림이라고 산조로 말하면은 그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인연이 돼서 김종기류 가야금 산조를 제가 갖고 이건 건방지지만 제가 갖고 있게 됐으니까 많이 들을 수 있게 즐기실 수 있게 해야 되겠다. 다행히 우리 작은 딸이 가야금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는 여기에 좀 매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죠. 어떤 특색 있는 우리 음악이 묻히지 않게 좀 사랑해 주시고 항상 들으면은 아 이런 매력이 저도 공부할 때 처음에는 이상한데? 그러면서 곡의 매력이 있어서 저는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흔히 듣지 않는 거는 내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시면은 그 아름다움을 아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아름답고 맛있는 음악을 버리지 않고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

음악과 영화 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 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시나위입니다. 전통음악 시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Give it a kick.

0: Dive into K-Seafood.
1: 각자 K-브랜드 신고 센터를 소개합니다. 한류에 편승한 상점이나 간판들을 발견하여 신속히 제보해주세요. 찾고, 찍고, 올리고, 초간단 3단계면 K-브랜드 수호 완료. 참여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K-브랜드 수호천사입니다.

하늘과 바다, 깎아지는 해안 절벽의 조화가 언제 봐도 절경입니다. 육지에서 가장 먼 섬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 어느 섬보다 가까운 곳, 제주.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자연이 그려낸 비경은 언제든 기대고 싶은 최고의 안식처인데요. 잘 알려진 유명한 여행지 외에도 화산섬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도 참 많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화산이 폭발해 성산 일출봉이 솟아났고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 주상절리가 탄생했는데요. 신비로운 해안 절벽이 이루는 천상의 조화, 용암과 물이 만들어낸 뜻밖의 풍경들, 제주 해변을 따라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풍경을 만나봅시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삼방산 아래 용머리 해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퇴적과 침식에 의해 그 형상이 마치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용과 같다고 해서 용머리 해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180만 년 전 이곳의 얕은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출된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고 다시 수만 년 동안 파도에 부딪히고 바람에 의해 깎이면서 지금의 절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용머리 해안의 탐방로를 따라가 보면 파도가 부딪혀 생긴 울퉁불퉁하고 기괴한 모양의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형형색색 쌓이고 층층이 깎인 용머리 해안은 마치 아득한 시간과 자연이 정성을 들여 빚어낸 거대한 조각품 같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안에서는 화산에서 나온 용암이 바닷물에 깎이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풍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백록담에서 발원해 한라산 남사면을 흐르는 효동천. 마치 용암이 흐르는 것 같은 독특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곳을 따라가다 보면 담수와 해수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깊은 웅덩이가 나오는데요. 이름도 독특한 쇠속각입니다. 쇠속각의 쇠는 소, 소는 연못, 각은 끝을 의미합니다.

마치 육지에서 만난 잔잔한 호수 같죠. 여기가 제주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귀포의 숨은 비경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은 투명한 물과 울창한 소나무 숲,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 제주에는 자세히 오래 들여다봐야만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속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직 이곳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천연기념물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토끼섬에 활짝 핀 매혹적인 문주란, 해류에 실려온 푸른 생명력의 선인장, 신비로운 바닷속에 피어나는 연산호 군락입니다.

제주도 동쪽 하도리 앞바다. 해안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섬이라기보다 큰 바위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토끼섬입니다. 옆에서 보면 토끼 머리를 닮은 것 같죠? 이곳엔 수십 센티미터의 모래가 쌓여 있어 해류를 타고 온 낯선 식물들이 곳곳에 자라나고 있는데요. 특히 한여름이 되면 하늘거리는 하얀 꽃들이 피어나 섬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이 하얀 꽃이 바로 천연기념물 문주란입니다. 원래 기후가 온화한 모래해변에서 피는 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제주 토끼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야외 식물원에 온 것 같네요.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면 낮 동안 감춰놓았던 하얀 꽃향기가 토끼섬을 가득 채우는데요. 그 향기가 먼 곳까지 퍼진다고 해서 천리향으로도 불립니다.

제주 일주 도로변을 따라 한림읍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마을 월령리. 이곳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선인장 군락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인장이 한 곳에 무리지어 자라는 건 저도 처음 보네요. 옛날부터 쥐나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 돌담에 옮겨 심었고 지금은 월령리 마을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선인장이 손바닥처럼 생겼다고 해서 손바닥 선인장으로 부르는데요. 노란색 꽃을 피우고 무화과처럼 생긴 열매도 맺습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와 검은 돌, 그리고 선인장의 강인한 생명의 빛이 어우러져 독특한 풍광을 만들어냅니다.

섬이나 해안가뿐만 아니라 제주의 바닷속에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바다에서 만나는 꽃동네, 제주의 연산호 군락인데요. 제주 서귀포 해역은 다양한 기후의 해양생물이 함께 자라는 곳으로 연산호의 본 서식지입니다.

만산호는 육지에서 피는 꽃, 맨드라미를 닮아서 화려한데요. 그래서 바다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생물들이 사는 곳. 바닷속 꽃밭을 함께 헤엄쳐 봅니다.

제주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고립된 섬이지만 한편으로는 쉼없이 흐르는 해류를 타고 외부의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지리적 장점도 있었습니다. 화산섬 제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풍경이 있죠. 바로 화산 활동으로 생긴 완만한 구릉지대, 오름입니다. 300개가 넘는 제주의 오름 중에서도 특별한 지형으로 눈길을 끄는 곳이 있는데요. 드넓은 들판에 숨겨진 분화구를 만나봅시다.

제주에는 오름이라고 부르는 기생화산이 무려 368개나 있습니다. 곳곳에 작은 동산처럼 완만한 능선을 보이는데요. 정말 오름 박물관이라고 부를 만하죠.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넓은 들녘에는 독특한 형태의 상군부리 분화구가 있습니다.

붐부리는 분화구의 제주말인데요. 규모가 산처럼 크다고 해서 산군부리라고 부릅니다. 원뿌령으로 생긴 분화구를 가진 보통의 기생화산과는 달리 삼군부리는 낮은 평지의 땅으로 푹 꺼진 듯한 커다란 분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진 분화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상군부리가 유일한데요. 110m 깊이의 분화구 안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하고 독특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상군부리 갈대밭을 올라갔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오름이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가졌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가 있죠. 하지만 제주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한라산 정상을 오를 때는 남다른 각오가 필요합니다. 1947m, 한반도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특히 겨울엔 눈이 많이 내려서 산을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와 함께 한라산 백록담을 만나러 가볼까요?

산자락을 따라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기암괴석과 희귀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자연의 보고, 한라산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바라본 한라산의 풍경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변 경관은 장엄하고 경이롭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정호수로 침식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수려하고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한라산 정상에 흰 사슴이 많이 놀았다고 해서 백록담이라고 부릅니다.

0: 광해군 복위 사건에 연루돼 제주로 유배온 화가 이건은 제주의 자연과 풍습을 기록한 제주 풍토기를 남겼는데요. 그는 책에서 한라산의 평화롭고 신비로운 풍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한라산에는 곰, 호랑이, 이리 등과 같은 사나운 짐승은 없고 소나 말은 잘 자라며 사슴은 놀라울 정도로 번식하고 있다. 산복더위에도 한라산 정상에는 얼음과 눈이 남아있어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정들을 모아 얼음을 날라다 광가에 곡물로 바쳤다.

0: 꽃과 나무, 계곡과 연못이 있는 곳에 선비들의 정원이 있다면 제주는 지치고 힘들 때 누구나 쉴 수 있는 천혜의 안식처, 우리 모두의 정원 아닐까요? 눈부신 자연은 물론이고요. 거친 바다를 통해 들어온 낯선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섬의 토착 문화로 이끌어들인 지혜도 배워야겠죠. 유네스코가 반한 세계 유산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뿌듯하고 고맙습니다.
1: 아침 6시. 어느 동쪽에도 그만한 태양은 솟는 법인데 유독 성산포에서만 해가 솟는다고 부산 필 거야. 아침 6시 태양은 수만 개, 유독 성산포에서만 해가 솟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나와서 해를 보라. 하나밖에 없다고 착각해온 해를 보라.

힙하게 놀아보지야.

0: 있고 생각나요?
1: 이콘 예전에 북미오리 CP에서 먹었던 샐러드 토핑 맞죠? 이곳 이름이 뭐였더라?
2: 잊었구나. 구절초.
1: 구절초?
3: 자, 이거 참아보자.

0: 윤호 씨, 오늘 저녁 일정 어때?
1: 윤호 씨, 전생은 기억하지 못하나 봐. 우리가 어떻게 헤어졌는데, 얼마나 아팠는데, 구절초 꽃밭에서. 그걸 다, 나를 다 있냐? 소금 두 꼬집, 산초 기름, 매실초 정향.
2: 오, 절대 미각.
3: 아, 그래도 이 맛은 기억하지 않을까?
1: 기대해도 될까?
3: 운명으로 엮인 사랑이라며.
1: 이 소스
3: 저 혹시 재료가 뭔지 알겠어요?
1: 구미호 레시피의 두 번째 비법, 맛을 기억하고 맛을 만난다.
4: 이 소스 내 소스인데? 소금 두 꼬집, 산초 기름, 매실초, 정향.
3: 오호호, 절대 미각.

0: 걸마르는 사냥꾼이 있었어. 천년 전에.
1: 걸마. 되게 없어 보이는 이름이다.
0: 내 구슬을 노렸지. 최고의 명약이라고. 사냥꾼들 사이에서는 유명했었거든.
1: 천년 백여의 인생. 그늘이 참 많았겠다.
0: 진을 노렴. 걸마 그놈의 화살을 맞았어. 구조의 초가 펑펑. 슬피 울던 밤에
1: 뚝.

0: 아픔 보이냐? 눈물 때문에.
1: 그거 어떻게 알았어?
2: 이분은 또 무슨 사연이 있길래 헐레벅이 그대로 수위가 됐을까?
0: 가끔 보여? 죽음의 모습이.
3: 짜잔!
4: 그리고 마지막, 비장의 무기.
3: 떡볶이!
4: 맛있겠지? 인간 소연아, 많이 먹어. 아빠 이거 너 고생했어. 어때?
1: 아직 먹지도 않았거든?
4: 맛있지?
1: 짜. 짜. 아빠, 내 레시피대로 안 했지?
5: 했는데, 근데도 짜?
1: 응.
4: 그럼 밥이랑 먹으면 되지. 그래서 아빠 찰밥 해왔어. 먹어봐.
1: 내 취향 아닌데.
5: 먹어봐.
1: 우리 집에 언제 가?
4: 우리 소연이 김 좋아하잖아. 아빠 김 더 싸지. 골고루 먹어야 돼. 그래야 빨리 낫지. 먹어.
5: 소연아. 아빠

0: 진우도령쌤이 한 모금이라도 남았더라면
1: 여우 구슬을 줘서라도 살렸을 거야.
0: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맛. 인간 죽은 냄새. 피맛이야.
2: 가만있어. 아, 그래서 너 채식주의자 구미호 된 거구나. 설정 괜찮네.

0: 윤호 씨, 전생을 기억하는 걸까? 아닐까?
1: 난 누구였을까? 전생.

0: 나보다.
1: 갚아. 떼 먹으면.
0: 떼먹으면. 급이 어떻게 갚냐?

0: 곁에 있어줘. 지금처럼 내 곁에.
1: 뭐 바이오 산업이니까요. 네네. 네.
2: 왔어, 나 여기 왔어.
3: 운명을 믿어?
2: 나 여기 온 것은
3: 네 운명 알려주려고.

0: 실패가 많구나.
1: 요즘 술술 풀리지? 왜일 것 같은가?
2: 아 근데 누구세요?
0: 자, 봐도.
1: 주인 찾아줘. 그게 네 성공.

0: 이걸 어떻게 윤우 씨가? 해주실래요? 이거.
1: 네.

0: 난 승부욕 강하고 지는 건 절대 싫고 좋아하는 감정도 싫고 지는 기분이라.
1: 결혼하시잖아요.
0: 그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항상 이긴 것 같은, 앞으로도 계속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거든요.
1: 운명 믿어요?
0: 누구?
1: 나를 사랑하게 될 사람.
0: 닮았네요, 우리.
2: 야채 준비됐습니다.
0: 잘생겼네. 네.
3: 너 그거 되게 올드해 보인다. 야, 너 진짜 지금 액면가가 한 1,000살 정도는 더 들어 보여.

0: 어쩌다 생긴 거랬지?
1: 나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
0: 어디서 마주쳤었나? 우리?
1: 그때 전생에 내가 너한테 빚 엄청 엄청 졌을 때 그때 아닐까?
0: 아 뭐야. 빚쟁이랑 붙어있으면 안 되겠네.
1: 곁에 있어줘. 지금처럼 내 곁에. 아 목소리는 너무너무 생생한데 아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0: 난 아니거든?
1: 이쁘다. 사과. 잘 썰었네.
0: 어! 어! 탔네. 탔어. 아, 잘 좀 하라니까.
1: 아, 잘 못 보겠어. 아이. 야, 시청물 준비하라며 그것도 무지 센 걸로.
0: 윤호 씨. 바로 지금 재료들이 헤어지지 않게 골고루 한 잔을 부어주세요. 구미호 레시피의 비법 셋. 타이밍.

0: 이상황.
1: 어쩔 저쩔.
2: 안 먹어? 최장수하는데? 베지테리언 된 거임? 아, 다이어트. 그래, 웨딩드레스 바꾸면
3: 조심 까지 마.
4: 윤호 씨가 요즘 수상해.
1: 왜?
5: 결혼식이 고앞인데
4: 그러니까 요즘 윤호 씨가
0: 연락 온 띄엄띄엄 약속은 이랬다 저랬다 연락도 절 묵묵부답 황당무계
3: 핑계

0: 이럴 땐 선영이 네가 결혼 문제도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남사친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
1: 남사친?
2: 아. 여희한테는 언제 말해줄 거야? 응? 귀인이 애군이라는 사실.

0: 선영아.
1: 아버님, 소연이 상태가 좋지 않아요.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어요.

0: 현실력님, 이거 뭔 상황?
1: 리허설? 해야지. 오랜만에 간사냥 하려면.
0: 간사냥?
1: 이 무기가 어째서 1000년 만에 내 손에 컴백했을 것 같으냐?
0: 진우도령, 아니 윤호 씨가 찾아준 건데.
2: 인연 없는 그 사랑에 대가치고는 너무 비싸다.
1: 정화수부터 내와. 아이스루다.
2: 나도 아이스.
1: 여희야, 걸마. 그 사냥꾼 놈 기억하느뇨?
0: 어떻게 잊어요? 사랑을 망친 애군. 내단을 회복하려고 신단수 아래 잠들어 있는 100년 동안 하루도 복수를 결심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하루도 진우 도령이 그립지 않은 날이 없었어.
2: 내자주만 천년의 그 묵은 사랑 없애 그 애군을.
0: 애군?

0: 이거.
1: 선영아. 아. 이거 네가 가지고 있었어?
0: 다시 태어나더라도 다른 세상에 머물더라도 단 한 번뿐인 사랑. 그땐 믿었는데. 그런 사랑이 어딨다고. 승화 씨, 나 보여줄 거 있어.
1: 선영아.
0: 얘 보여주려고.
1: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딱 한 송이만 구질초가 피었냐.
0: 이 꽃 알아? 저쪽에도 한 송이 있어.

대체 왜... 무슨 일이야? 일단 가자. 내가 바래다 줄게.

0: 태훈아, 네가 여기를 어떻게?
1: 야야, 괜찮아?

0: 박선영 유일한 남사친한테 바람 맞았다고?
1: 야, 됐어 됐어. 남사친? 내가 해줄게.
2: 됐거든.
1: 뭐래.
3: 어? 윤호 씨네?
4: 이제 모든 게 운명대로 되려나 보네. 띠루띠 띠루띠 띠루띠 띠루띠. 아이고 지리산, 나는 우리 사랑의 운명이 궁금하더라 궁금하더라. 그렇지? 자.
3: 윤호 씨, 많이 바빴어? 전화, 문자 계속 연락 안 되던데. 근데 휴가까지 냈었다며? 나한테 얘기한 거랑 다르게. 우리 결혼식 며칠 안 남았어. 이 상황 합리적으로 설명해. 한치 오차 없이.
5: 서영 씨, 사과하려고 했어.
3: 미안하긴 하구나.
5: 고민해봤는데.
3: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날 병원장 부부 오신대. 이사장님, 제약회사 대표, 의대 학장님도 꼭 오신다 그랬어.
5: 나 못 가, 그 결혼식.
3: 뭐?
5: 참석 불가능하다고, 그 결혼식에.
3: 무슨 말이야 그게?
5: 정중히 사과할게. 미안해. 나 못하겠어, 그 결혼.
3: 윤호 씨.
5: 책임질 건 최대한 책임질게. 변호사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해.
3: 대체 나한테 왜 그래?
5: 선영 씨가 원하는 대로 보상해줄게.
3: 내가 원하는 건?
5: 사랑.
3: 사랑?
5: 사랑이 시켰어. 포기 안 하려고, 내 사랑.
3: 야, 김윤호. 안 믿는다며? 사랑 그런 거 없다며?
5: 이젠 믿어, 사랑. 지금은 있어. 사랑.
3: 사랑 좋아하네.

0: 널 어떻게 할 것 같아?
1: 그런 건 겁나?
0: 허망한 인간.
1: 여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 남자 왜 자꾸 너 해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넌 또 왜 그런 모습으로 나한테 나타난 거고?
0: 너 잊지 말아야 할 죽음이 있어.
1: 좀 쉽게 좀 얘기해줘. 너무 어려워.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0: 널 아프게 하려고. 천년 전 나만큼.
1: 도대체 왜?
0: 그리웠으니까.
1: 내 목숨을 겨눠야 할 만큼 그리운 게 있는 거야?
0: 넌 기억해야만 해. 나의 죽음, 내 사랑의 죽음.

0: 여희 씨. 아, 설렌다. 여희 씨 때문에 사람한테 설렌다는 거.
1: 다시 설렌다는 거 겁나고 아프고 무섭거든.
0: 나 선영 씨랑 헤어지고 오는 길이에요.
2: 윤호 씨.
0: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것도

0: 얘기할 것도 없네요.
1: 내 목숨을 겨눠야 할 만큼 그리운 게 있는 거야?
2: 테린 만들었네요?
0: 투자 확정 유력해졌어요. 여희 씨 덕분에. 아, 이건 사과 테린 레시피. 그리고 내 진심이 담긴 사랑 레시피입니다.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요?
3: 딸이 며칠째 내 딸이 깨어나질 않아.
2: 나랑 얘기해.
3: 내 딸을 살릴 방법이 없어. 여우 구슬 내놔. 야 이씨.

0: 선영아.
1: 그냥 안아주라. 다 괜찮다고. 변한 건 없다고.

0: 왜? 별로야? 승환 씨 소울푸드잖아.
1: 소울푸드는 뭔데?
0: 나 완전 엉망이다. 근데 생각나는 사람이 승환 씨밖에 없더라. 진심으로.
1: 진심이었다면 용기를 냈겠지?
0: 사랑, 결혼, 딱 나눠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이라는 게.
1: 내 사랑,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0: 윤우 씨.
1: 여희 씨.
0: 진우도 어렸네.
1: 왜 말하지 않았어요? 여희 씨 진짜 모습.
0: 진우 도련님.
1: 진우.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0: 천년이나 그대를 기다렸어요.

이렇게 아픈 통증 준 것도 여인 네가 첫사랑 곁에 있고 싶어. 여인 너랑

0: 언제나 맛있는 우리 음악을 준비하는 국악인 송소희입니다. 세계 천문협회에 따르면 오늘 밤 천년 만에 새로운 별자리가 탄생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구미호자리라고 합니다.
1: 국악이 이렇게 재밌으세요?
2: 뭐야?
1: 맛있는 거. 맛있게 드세요?
3: 맛있게 드세요.
4: 걸마 저놈 구미호 사냥한다고 그렇게 여의를 따라다니면서 실패만 하더니
2: 이번 생엔 사로잡았네. 구미호?
4: 덤으로 여우 구슬도 얻고?
1: 야채 꼬치구이 나왔습니다. 많이 먹어요.
5: 고맙습니다. 맛있어?
6: 나 아직 먹지도 않았거든.
5: 미안. 어때?
6: 나빠. 이거 완전 내 취향.
5: 진짜?
6: 응.
5: 보자.
0: 야식 당기는 이 밤에 소리꾼 박예리가 전합니다. 사랑 레시피.

레시피 사전 레시피 이 세상 레시피 중 난이도가 최고렵다 사랑 사랑 사랑

0: 본인의 퍼포먼스와 노래, 그리고 소리맥시의 강렬한 음악까지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퀸입니다. 반갑습니다.
2: 선명입니다. 반갑습니다.
3: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합주와 같이 들어가는 게
4: 하나 둘 깽깽깽깽
3: 네번 둘둘 같이 네번 끝
5: 네, 뭔가 주고받는 것처럼
6: 들어갈까요?
7: 아 해보겠어
8: 그냥 어쩔 수 없어 저희 가정이니까
3: 여기 음이 다 달라져
9: 바탕으로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캐지나 칭칭을 하는
10: 일단은 뭐가 느낌이
11: 별달머리로 가야 하는데

0: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만나요.
1: 그때야 소리 몇 시야 표정 부각 퀸이 이곳에서 신명나게 돌아보냈니?

0: 자, 지금 여러분들은 Shake It 코리아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가을님, 소울님, 우리 합동 공연 어떠셨나요?
1: 여러분이 또 너무 퀴즈나 칭칭나네를 잘 따라해 주셔서 관객분들과 저희가 또 한 팀이 된 느낌. 네.
2: 진짜로 약간 쉐이크.
0: 아, 저 잠시만요. 네. 그거 두 분만 하실 거예요?
3: 아, 쉐이크.
0: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쉐이크.
0: 아, 저 죄송해요. 저는 여기가 벌어져서 죄송해요. 저 쉐이크. 네. 이렇게 연습하면서도 되게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팀원들의 소감을 좀 듣고 싶어서.
3: 가을금 연주자 우리 안도경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4: 두 팀의 색깔이 너무 달라서 연습하는 과정도 의견이 정말 많았는데 사실 이 의견이 정말 많아야 잘 들려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저희한테도 정말 큰 영광이고 뜻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연습을 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어떠셨나요? 우리 일렉 기타의 박진주님.
3: 네, 진주.
0: 네, 진주입니다. 재밌게 하셔야 됩니다.
5: 아, 꼭 재밌어야 되나요? 정말 꼭. 아, 저희 팀은 보시다시피 남자 넷에 이제 여자 한 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갑자기 이제 미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연습할 때 긴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살짝 그 안면 근육도 좀 마비도 오고, 네, 제가 합주 때 무표정을 했던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3: 아우, 감사합니다.
5: 그래서 네, 되게 새로웠고요.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0: 재밌는 답변이 아니었어요. 네. 저만 이제 뭔가 상처만 남는 건데 다음에
3: 네.
0: 연습할 때 긴장하게끔 안면 마비가 되게끔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 소리맨 시킨 야호.
4: 다음 들려드릴 곡은 도망자 가방이라는 곡입니다.
7: 이 곡은요, 저의 또 싱글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가사를 잘 들으시면요, 낮인지 밤인지 또 모르게 작은 방 안에서 갇힌 것 같은 이 답답한 그런 마음을 느낄 때 커다란 가방을 챙겨서 그 집을 나오곤 했어요. 그래서 밝은 달빛 아래로 도망치고 싶은 이 마음을 솔직하게 담아낸 곡입니다. 이 시대를 또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무대를 준비했고요. 도망자 가방 그럼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요 바로 뉴 금강산 타령입니다. 남도 민요의 금강산 타령을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건데요. 함께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치고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어리둥절 하시는 거 정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 귀에 익숙해지셔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입에서 맴돌면서 나오실 거라 저는 믿고 있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쉬고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한 번 더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쉬고 릴리루 릴리루 릴리 웬일로 소리 맵시가 이렇게 느린 곡을 준비했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닙니다. 저희가 아주 느리게 한 거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뉴 금강산 타령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아! 봉우리마다 비단이요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무릉도원이 여기 일세. 에이!

0: 감사합니다. 저희 퀸이 다시 왔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요. 1967년에 프랭키 벨리가 부른 명곡 Can't Take My Eyes Off You라는 곡입니다. 오랜 시간 아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온 곡인데요. 여기에 저희 퀸만의 또 국악적 감성을 더해서 새롭게 재해석했습니다.
1: 혹시 이 노래 안다 하시는 분?
0: 자신 있게 먼저 드셨습니다. 무대로 한번 모셔봐도 될까요?
1: 한번
0: 우리 아이랑 같이 나와주실 수 있나요?
2: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0: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2: 안녕.
0: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3: 아, 네. 저는 그냥 오늘 육아 전담하고 있는 아빠입니다. 임재한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버님 어디서 오셨나요?
3: 경기도 부천에서 왔습니다.
0: 부천에서. 네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노래 아신다고 하셨죠?
3: 아,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영어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1: 아, 괜찮아요. 가을 씨가 한번 선창으로 해주시면 이어서 하는 걸로.
2: I love you.
3: I love you, baby. 나나나나.
0: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아, 네, 감사합니다.
1: 저희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네. 대부분 I love you 이 다음에는
0: 가사를 잘 모르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4: 아이도 이 노래. 공주님 이 노래 알아요? I love you 알아요?
5: I love
0: 어? 어머 고마워요. 우리 선물
3: 감사합니다.
0: 아이와 또 아버님께서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1: 고마워요.
0: 감사합니다.
3: 자. 감사합니다.
4: 고마워요.
0: 감사합니다. 네, I love you 이거 뒤에 모르는 거는 국룰이에요.
1: 맞아요.
0: 네, 그래도 I love you는 따라 부르실 수 있으시죠? 네, 노래 자주 나오니까요. I love you. 제가 마이크 넘겨드리면 바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an't Take My Eyes Off You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여러분 다 같이 함성 소리 들어볼까? 네, 이번에는 저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죠? 5시예요. 평일에 5시만 되면은 이 서울에는 교통이 다 막히지 않나요? 다 막히죠. 저희가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러시아워라고 합니다. 너무 길이 콱콱콱 막히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고 싶은데. 다음 곡은요, 크러쉬의 러시아워를 들려드릴 건데요. 힙합 곡에다가 저희가 약간의 조금 국악을 가미를 좀 집어넣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저와 함께 한 분의 또 보컬 분을 모셔서 함께 노래를 부를 건데 여러분들께서 무대에서 함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하면은 좋다 취임새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0: 여러분 즐거우신가? 목소리 크게 여러분 즐거우신가? 어이씨고 하면 어이씨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어이씨고!
1: 함께!
2: 좋다!
0: 다시 한 번! 어이씨고!
1: 좋다!
0: 가자! 어이씨고!
1: 좋다!
0: 어이씨구나 저이씨구나 어저이씨구나 저이씨구 어저이 어저이 어저이씨구나 저저이씨구나 어저이씨구 어저이 어저이 어저이

0: 이번 시간에는요 또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아, 좋습니다.
0: 저희가 전통 악기를 또 쳐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오늘 여기 있는 그 모든 곡을 한번 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북 이동할까요?
1: 네, 북 이동하고
0: 저희 퀸의 맛 언니입니다. 조그만한 체구에서 아주 강한 에너지가 나오고 이제 따라 쳐볼 건데요. 아버님, 저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대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아버님, 제가 가도 될까요? 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2: 아빠 나가도
0: 돼요. 자, 렛츠고.

0: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버님 어디서 오셨고 성함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2: 네, 안양에서 온 신영식입니다.
0: 휘모리 장단을 아버님 칠 건데 여러분들도 아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 번씩 다 배워봤을 거예요. 음악 교과서에서 덩덩 쿵따쿵 요 장단을 칠 건데요. 여기 휘모리 장단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제 아버님께서

0: 오. 자, 박수. 이거는 박수를 달라고 하는. 갑자기 난이도를 직접 올리셨네요. 대결을
1: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서.
2: 혹시 쳐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북 아니라도 혹시 다른 악기라도 혹시
3: 저 쇠하고 장구를 칩니다.
2: 지금도 치고 계신가요 혹시?
3: 임실 필봉 사무를 하고 있어요.
2: 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유명한 필봉 농악이라고 네 굉장히 타악 쪽에서 그 지역별로 이렇게 농악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3: 우리 율례숙회에도 네. 등록이 돼 있고요.
2: 네. 네. 일단 네 잘못 모시.

0: 신 것 같아요.
1: 저희가 그러면 음악에 한번 맞춰서 가볼 수 있나요, 바로? 코르티스의 레드레드에 맞춰서 이 장단 한번 얹어볼까요?
2: 누가 더 잘 치나?
1: 누가 더 잘 치나?
3: 네. 아니, 이거는 진짜로 유튜브 각 아닌가요?
2: 맞아요.
3: 쇼츠 각이 아닌가요?
2: 너무 기대돼요.
3: 네, 쇼츠 각입니다.
1: 자, 음악 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우님께서 이 노래가 너무 너무 느려요. 그쵸? 빨리 하고 싶은데 몸을 막 따라가는데 음악이 더 느려가지고
2: 너무 잘하셔서. 근데 저희 퀸 멤버를 영입하기에는 저희 남자는 안 되거든요.
1: 근데 저희는 남자가 있거든요. 드러머? 드러머 준비 대신 긴장해야 되나?
3: 나왔으니까 쇠하고 장구 해보기도 한번 치고 싶은데.
2: 아, 오늘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앞으로 나와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쇠로 한번 여기서 무대를 만듭니다. 와우.

0: 감사합니다.
1: 저는 갑자기 이게 공연을 일이야? 다니면서 여기서 합주를 맞춰보신 분은 진짜 처음 뵀습니다.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분 중에 진짜 탑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저희에게도 추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 열정 저희도 그거를 담아서 더욱더 국악을 알리는 선두주자로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궤도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숨어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 가득 살도 도로 하나 가득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이 도로 간다. 그저 꿀야 나나나 여러분 손발이로 박수 와 좋아라고 흠뽕아 좋아라고 개들 짝을 떠 붙고 나면 돌아 숨어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 가득 살도 도로 하나 가득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이 돌아 간다. 아이고 좋아 죽게 천식구야 돈 팔아 돈 팔아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여보시여라

도도도로 하나가 돼 살도도로 하나가 돼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 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우리 퀸팀이 준비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멋진 음악으로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로리랭을 또 이렇게 편곡하셨다니 아, 너무나도 색다르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네, 저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요. 안 아쉬우세요?
1: 너무 아쉬워요.
0: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습니다.
2: 저희는 이렇게 아쉽지만 또 우리 멤버들도 오늘 이 공연에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저희 팀원들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안 내줘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소감을 한번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3: 해보고 싶은 무대가 있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콘서트를 꼭 라이브 밴드와 해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항상 있었고 그게 되게 바람이었는데 조금이나마 오늘 그 바람을 좀 이룰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소리맵시 팀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뜻깊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 저도 소리맵시라는 팀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또 같이 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0: 감사합니다. 되게 미인이신 분들이 멋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멋있는 소리맵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 저희가 이제 표정 국악팀이지만 국악계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할 때마다 약간 그 국악의 부족함이 가끔씩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좀 퀸이라는 팀이랑 같이 했을 때 채워진 것 같아서 참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6: 전통악기랑 이제 전통적인 선율과 가락을 이렇게 저희 음악과 같이 함께 하면서 국악의 그 뽕이 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0: 네, 쉽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2: 국뽕이라고 하죠?
7: 저는 드럼이지만 또 이렇게 장구랑 꽹과리랑 또 같이 이렇게 합을 맞춰서 한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2: 네,
1: 저희 사학이수 씨가 감기에 걸렸어요.
2: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지금 말을 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해 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 몸으로 하세요. 자, 할게요.
8: 시작.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쉐이킷 야호.
0: 자, 혹시 감기 걸리셨나요? 제가 뒤에서 해드릴까요?
9: 전 아직 괜찮습니다.
0: 아, 괜찮습니까?
9: 제 어릴 때부터 소원이 걸밴드에 들어가 보는 거였는데 오늘 퀸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소감을 듣자니 저희 팀에서는 진짜로 걸이 필요했던 거군요. 제가 다음부터 제가 걸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머리 길었으면 걸인 줄 알았더만.
1: 공연을 다니면서 제가 뿌듯할 때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 관객분들을 만날 때는 조금 어색하면서 그런 좀 이렇게 서먹서먹한데 공연을 하면 할수록 좀 친해지는 느낌이 들 때 저는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2: 오늘의 주인공은 또 저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오늘 또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0: 오늘 이런 소감을 들었으니 제가 다음에도 정말 멋있는 퀸을 또 모셔서 콘서트나 뭐 이런 곳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1: 너무 좋아요. 같이 한번
0: 그러면 여러분 또 오실 거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진짜 정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 두 팀이 준비한 곡은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0: 지금까지 퀸
1: 소림 FC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니,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 거야?
1: 아,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0: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1: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0: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1: 좋은 재료라고?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오,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2: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요.
1: 자, 이래도 안 팔겠소?
2: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팔 수가 없구먼요.
1: 이 바보 같은 촌놈들이.
0: 박영감은 성을 내며 산골마을 밖으로 나가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양으로 가버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1: 나무를 팔지 않으니 훔쳐갈 수밖에. 나는 분명 금덩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바보들이 이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0: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유봉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 촌장님, 나무 할아버지를 꼭 다시 찾아올게요.
2: 유봉아!
0: 하지만 한양에 갔다고 금방 박영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죠.
3: 어?
2: 야, 아이고, 뭐야 이거?
0: 100살 먹은 오동나무 위에도 훌쩍 오르던 유봉이었습니다. 그러니 달리는 말 위에도 쉽게 오를 수 있었죠.
3: 뭐?
0: 말은 좀 진정이 되었는지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4: 어머, 어디서 낯선 아이를 태우고 왔니?
0: 말에서 내린 유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주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3: 와, 이게 뭐예요?
4: 가야금이란다.
3: 와, 가야금이 살아있나벼.
0: 유봉이는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3: 어떻게 아셨어요?
4: 예전에 가야금을 고치러 갔더니 나한테도.
3: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4: 박영감 집에 가려면 만지고개를 넘어가야 해. 외진 곳이라 밤에는 호랑이가 나오기도 한단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보렴나.
3: 우리 마을 오동나무 내놔요.
1: 아이고 깜짝이야. 왜 너희 마을 오동나무를 여기서 찾아?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3: 나무 할아버지, 저 유봉이에요. 빨리 묻어서 죄송해요.
1: 아니야, 이 나무들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귀신 들린 나무 아니야? 아유, 얘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
0: 나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지만 유봉이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 번 잘린 나무를 다시 산골 마을에 심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4: 우선 나무를 잘 말려야 해.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눈, 비도 맞추고 햇볕을 쬐어가며 오동나무를 삭혀야 하는 거야.
0: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4: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3: 으쨔, 에, 으쨔, 으쨔. 가야금의 위판은 하늘처럼 둥글고 가야금의 아래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4: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의 나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유봉이를 맞아주는 것은 성난 고함 소리였답니다.
5: 내 논에 먼저 물을 대야지.
6: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먼저 나왔쇼.
4: 서로 모여 정을 나누던 오동나무가 없어지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싸울 일만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유봉이는 오동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죠.
5: 저 소리 들으니까 예전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6: 그러게 말이오. 어릴 때부터 친척처럼 살아온 우리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죠?
7: 아이고, 미안해요.
3: 아이고, 아니에요.
4: 유봉이 덕분에 오동나무는 천년악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악기는 앞으로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0: 두꺼비 좀 만드는 거야? 나도 같이 하자.
1: 어, 아니야.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0: 뭐라고? 지금 심으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텐데.
1: 오래 걸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해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0: 난 멋없는 거 안 해.
1: 가능한 내 의지로, 내 인내심으로, 내 손으로, 조금 오래 걸려도 내 힘으로. 그게 진짜 멋 아님? 마약은 절대 안 해.
0: 멋없는 거 하지 마.

네, 올해로 결성 10년을 맞은 창작 국악팀이죠. 좀처럼 세상에 나타나지 않을 만큼 뛰어나다라는 이름의 뜻에 꼭 맞는 불세출의 개성 강한 무대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의 가혜란입니다. 네, 이번 주에 대서와 중복을 지나면서 이 여름 중에 가장 뜨거운 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피서 계획 세우셨어요? 피서 계획을 세우시고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걱정이 앞서시는 분들도 많으실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악 한마당에서는 특별히 한여름 무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소리판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해금 병창으로 들어보는 수군가를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은 천일세. 전에 무상의 시배 봉아 구루 마금을 보아 해외소상의 천리하 한나의 경이라.

향풍석에다 아주 광말주 때리며 대하수중 너드간 듯하고 흐야 흐흐야 흐야

0: 네, 해금과 노래가 함께하는 해금 병창 무대는 좀처럼 만나볼 수 없는 귀한 무대인데요. 어떠셨나요? 좋으셨어요? 이 해금은 단 두 줄의 현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10년 해금이라고 불리는데요. 제대로 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악기입니다. 해금뿐만이 아니겠죠. 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악인들이 자신만의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아직 젊은 나이지만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자신만의 소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소리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김나니 씨의 소리로 판소리 심청가 함께해 주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1: 신맹이 내령이오. 황후 자세히 살펴보시니 백수 풍신 늙은 형용 슬픈 근심 가득 찬 게 분명한 부친이라.
2: 얼씨구.
1: 황후께서 체중하시고 아무리 진중하신들 분여 철운을 어찌하리. 심황후 거동 모아라 산후 추령을 거찌

아버지라니. 누가 날 다려 아버지래요.

났소. 어? 진봉사 이 말 듣고 아. 에잉 이게 웬 소리 이것이 웬 말이냐. 어? 신청이라니 죽어서 혼이 왔네.

내가 지금 꿈을 꾸냐. 이것이 웬 말이야. 죽고 없는 내 딸 심청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왜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이놈의 눈이 있어야 보지.

0: 용궁 신녀 용왕 분부인지 신봉사고 뜬 눈에다 무슨 약을 뿌렸구나. 뜻밖의 정학 배가리 황극전에 왕래하고 무색 재운이 두루더니 신봉사 눈을 뜨는데 아이고 저리 눈가시 근질근질하고 이렇게 섬섬섬섬섬섬 하냐. 어따 이놈의 눈 좀 떠서 내 딸 좀 보자. 이놈의 눈 좀 떠서 내 딸 좀 보자. 아니 여기가 어디요?
1: 아이고.
0: 신봉사 눈뜬 바람에 만좌맹인과 각처에 있는 천하맹인들이 모다일시의 눈을 뜨는디 만좌맹인이 눈을 뜬다. 만좌맹인이 눈을 뜰째 전라도 순창 담양 새갈무 뛰는 소리라 쫙

데려간 맹인들은 저희 집에서 눈을 뜨고 병들어 사경돼야 호득이 모던 맹인들도 집에서 눈을 뜨고 미쳐다

뜨고 실없이 뜨고 어이없이 뜨고 해내다가 뜨고 성내다가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힘써 뜨고 애써 뜨고 떠보느라고 뜨고 시원히 뜨고 이러다가 뜨고 완전 울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졸다 번쩍 뜨고

0: 백등 깨고 타래끼 삭사하는데 피대 서고 눈 꺾이고 원식 근식 구진 눈도 못 떴다.
1: 아,
0: 쉬워.

0: 네, 젊은 소리꾼을 만나봤다면 이번에는 쉽게 모실 수 없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사람들의 궁합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어울릴까라는 궁금증이 들다가도 막상 만났을 때는 의외로 궁합이 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분을 두고 딱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명곡이죠. 김청만 선생님 그리고 타악 연주의 고수 박재천 선생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청만 선생님께서는 국악계에서 그리고 박재천 선생님께서는 서양 음악계에서 타악기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두 분이신데요. 같은 타악기라서 접점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셨나요?
1: 네, 저는 뭐 전통만 한데 어느 날 우리 저 박재천 감독께서 선생님 이러한 공연을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왔어요. 근데 굉장히 망설였죠. 여령원이 나이는 먹었지 내가 전통만 하다가 재즈 들어오면 최고인데 세계에서 최고 1인자인데 내가 망신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0: 네.
1: 이번에 참 좋은 제의를 받아들여 이번에 미친 짓을 한번 했습니다.
0: 이런 경우라면 언제라도 대환영입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네. 그런데 실은 요즘은 워낙에 퓨전이 많아서 뭐 국악기와 서양악기의 만남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렇게 타악기만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것 같습니다.
2: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의 장단 곡법이나 장단들이 어쩌면 저것이 남의 선율에 리듬 장단을 쳐주는 것에 불과하지 않고 저것이 또 하나의 선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곡법으로 오랫동안 이 바닥에 계신 우리 선생님을 늘 평생을 고수로만 살아오셨는데 저 소리를 선율로 생각을 해서 연주를 하게 하시고 내가 드럼이 거꾸로 고수의 역을 좀 해보면 타악기끼리 어우러지면서도 이 내부에서 어떤 선율이 들릴 수도 있고 이것이 다른 에너지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이제는 선율 연주자가 한번 돼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0: 타악기가 오히려 선율이 된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네, 그렇습니다. 물론 시대가 이제 우리 시대하고는 또 요즘 젊은 세대하고는 전혀 다르죠.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예. 음악 발전이란 것은 판소리는 제일 중요한 거지만 무용이고 뭐고 다 전통을 지키면서 전통을 잘하면 뭐든지 다 잘하게끔 돼 있는데 그러지를 못한 사람 볼 때는 좀 안타까워요.
0: 네, 전통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면 가지를 넓게 펼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만나보실 무대는 실은 두 분께서 딱 세 번만 무대에 서서 선보이겠다라고 하셨던 무대입니다. 딱 한 번 더 해주셔서 온 곳이 바로 이곳 국악 한마당이거든요. 과연 두 타악기로만 연주하는 무대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한데요. 박수로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타악기만으로 이루어진 무대라서 조금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셨을 텐데요. 장단이 선율이 되고 그 선율에 맞춰서 춤을 추는 듯한 가슴을 벅차게 하는 무대 함께 하셨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타악기가 어우러져서 가슴 깊숙한 곳까지 시원한 울림을 주는 무대였는데요. 이어지는 무대 역시 듣는 이의 마음을 청아하게 만드는 경기민요 소리꾼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유창명창의 소리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름이라 그런지 부채를 활용한 교방무가 더 잘 어울렸죠? 네, 이 교방무는 원래 노래와 무용에 뛰어난 교방의 기녀가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추었던 춤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흥겨운 무대를 보고 나니까 국악 한마당의 분위기도 한층 흥겨워진 듯합니다. 어떠신가요? 네, 이 흥겨움을 마지막까지 이어갈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 신명나는 민요 연가 전해드리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악과 함께 시원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0: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꽹과리를 치면 전기가 번쩍했고, 우니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0: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 소리 같다.
1: 어? 에?
0: 할아버지!
1: 응.
0: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1: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2: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0: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2: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0: 얘들아.
2: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

0: 네가 풍이로구나.
1: 달님? 저를 아세요?
0: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1: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0: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1: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0: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세 친구가 풍의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이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얘들아!
2: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1: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0: 다음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2: 와, 벌써 저녁이네. 어?
1: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2: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2: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1: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3: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1: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2: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3: 그래 그래.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간 박은영입니다. 굿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의뢰인 동시에 삶의 어려움과 슬픔을 풀고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는 장인데요. 서울시 무용단이 굿이 지닌 치유와 해방의 의미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풀어낸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 무용단의 신작 무감석이 준비했는데요. 무감석이는 서울굿 막바지에 굿을 의뢰한 사람이 무녀의 옷을 입고 즉흥적으로 춤을 추며 자신의 복을 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무대에는 작곡가 이하늘이와 무용수 김우관, 소리꾼 김율희와 영화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또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영화감독 장철수가 참여해 음악과 춤, 소리와 미디어 아트로 굿을 통한 치유의 과정을 생생하게 펼쳐냈는데요. 상처와 아픔을 떨치고 치유와 해방으로 나아가는 여정, 서울시 무용단의 무감석이 지금 만나보시죠.
1: 서울시 무용단이 4년 만에 선보이는 대규모 신작 다섯 빛깔 눈물로 풀어내는 정화와 치유의 굿 음악, 춤, 소리로 펼치는 서울굿의 절정 무감석이 2022년 서울시 무용단이 선보인 창작무용 일무 종묘제례학 의식무인 일무를 재해석해 무용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배시 어워드에서 최우수 안무가 창작자상을 받은 작품이죠. 세종문화회관 산하 서울시 무용단이 일무 발표 이후 4년 만에 대극장 규모의 신작 무감석이를 선보였습니다. 무감석이는 서울굿이 끝날 즈음에 굿을 의뢰한 사람이 무녀의 옷을 입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자신의 복을 비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2: 저희가 서울굿 안에 있었던 무감석이를 선택하게 된 과정이 각자가 힘든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태도와 정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과정이 무감석이가 아닌가.
1: 무감석이는 신과 인간을 잇는 오방색을 흙, 황, 청, 적, 백의 눈물로 풀어냈습니다. 먼저 몸에 새겨진 불안과 고통을 보여주는 흙의 눈물에서는 얼굴을 가린 무용수들이 바닥을 기며 고통을 표현합니다.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을 연출한 장철수 감독은 미디어 아트를 맡아 현실과 의례, 기억과 감정의 교차를 한 편의 영화처럼

0: 것처럼 그려냈는데요.
1: 다른 데는 없고 서울 구세만 있다고 하는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는 어떤 그런 놀라운 시간이었고요. 그동안의 어떤 그런 그 추상적인 이미지 영상에서 벗어나서 시네마틱 콜라보를 도입하는 것은 가장 이곳의 본질에 응답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내면의 억눌린 감정을 강렬하게 분출하는 적의 눈물, 현란한 몸짓에는 다시 타오르는 생명력을 담았습니다.

0: 무감석의 조안무는 무용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한국 무용가 김우관이 맡았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의 감각을 풀어내는 자신만의 춤선으로 안무를 만들고 직접 무대에 올랐는데요.
1: 안무에서는 첫 장면 흑의 눈물 장면과 청의 눈물 장면 움직임 개발하는 것까지 참여했고요. 그리고 백의 눈물에서 이제 솔리스트도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살풀이 조금 기반으로 움직임 리서치하면서 여기에서는 가장 지금 흑, 황, 청, 적 이 단계를 거쳐서 가장 깨끗해진 상태, 뭔가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약간 초월자적인 그런 면모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을 좀 상상하면서 제가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0: 상처와 슬픔, 깨달음의 눈물을 흘리며 내면의 고통을 비워내자 비로소 평온함에 도달합니다.

0: 백의 눈물에서는 국가 무형유산 판소리 이수자 김유리가 작창과 소리를 맡아 치유의 순간을 소리로 풀어냈습니다.
1: 이 백의 눈물 부분을 작창을 하고 고민을 할 때는 가장 스스로 제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 그런 고통에서 좀 멀어지는 그 순간들을 저 자신을 가장 깊이 들여다봤을 때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시작해 보았고요.

0: 무감석의 의상은 무용, 공연, 영화 등 다양한 작품에서 독창적인 한복을 선보여온 민천홍 의상 디자이너가 맡았습니다. 오방색과 지전, 서리설경 등 구세 요소를 활용해 무감석의 다섯 가지 색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는데요.
1: 이 다섯 가지 눈물에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득 떠오는 결론이 이 모든 컬러를 품어 앉자라는 생각을 하고 다섯 겹의 의상을 만들자라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다섯 겹의 의상이야말로 이 장면에 따라 펼쳐지는 눈물의 이야기를 품어 안아서 무감석이를 위한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0: 무감석의 즉흥성과 구세 장엄함이 어우러진 절정 무감석이 오방색의 움직임이 거대한 흐름을 이루고 45명의 무용수는 서로 다른 움직임을 쏟아내며 공동체의 에너지를 가득 펼쳐놓습니다.
2: 나 스스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이 문제는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어떤 정신과 태도, 그런 것이 우리 조상들 무감석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같이 공감하고 싶었어요.
1: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이 무감석이가 많은 분들에게 스스로 위로를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0: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치유하는 하나의 여정으로 재탄생한 구. 전통의례 춤 사이에 오늘의 감각을 더한 무감석이가 펼쳐갈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해봅니다.
3: 네, 홀로 무대를 꽉 채우는 동무의 에너지부터 무려 45명의 무용수가 펼치는 군무까지, 그리고 고통과 번뇌를 지나 깨달음과 희망, 마침내 해방으로 나아가는 감정의 여정을 함께 느끼고 또 전율하게 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음악으로 주목받는 작곡가 이하늘이는 무감석이를 통해 처음으로 무용음악을 작곡했다고 하는데요. 무용수들은 처음엔 그의 음악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 낯섦에서 새로운 움직임과 감각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일무, 스피드, 미메시스까지 전통 음악과 춤을 새롭게 풀어내는 서울시 무용단. 앞으로도 다채로운 무대를 꾸준히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인사이드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그야말로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텍스트 하나로 영상과 음악이 뚝딱 만들어지고 기술이 인간의 지성과 예술적 영역까지 넘나드는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이미 반세기 전에 내다본 예술가가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인데요. 백남준은 기술과 인간을 따로 떼어놓고 바라보기보다 기술이 인간을 닮아가고 인간과 공존하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올해는 백남준이 세상을 떠난 지 20주기가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해 백남준 아트센터가 그의 이름을 내건 첫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열었는데요. 주제는 백남준의 행성 Waiting for UFO로 그가 평생 상상했던 우주와 미래와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 두 개의 전시, 별, 괴, 달들도 동시에 개막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퍼포먼스, 기술시연 워크숍, 관객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해 백남준의 우주관을 오늘날의 기술과 예술로 연결했습니다. 기술과 인간, 우주와 지구의 연결을 꿈꾸었던 백남준의 세상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4: 인간과 기술의 미래를 전망한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백남준의 미디어 오디세이. 서거 20주기, 다시 열리는 백남준의 우주를 찾아서.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 올해 그의 서거 20주기를 맞아 제1회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백남준의 행성이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백남준은 일찍이 미디어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오늘날을 예견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그의 시선을 동시대와 연결해 함께 미래를 상상하고자 합니다.
5: 백남준의 예술 정신과 백남준이 가지고 있는 예술의 레거시를 동시대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남준은 사실은 스스로 혼자만 존재하는 것은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 관람객들,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페스티벌 형태로 이렇게 열린 플랫폼 형식을 만들면 더 많은 예술들이 살아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남준 미디어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4: 이번 페스티벌엔 전시 외에도 퍼포먼스, 기술 시연 워크숍, 관객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열렸는데요. 특히 음악, 라이브 코딩, 굿 등 백남준의 우주적 세계관을 동시대적으로 풀어낸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년 2월 14일까지 열리는 전시 별, 괴에서는 백남준의 독창적 우주관과 동양 사상을 담은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6: 여기에서 별이라는 의미는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시선을 확장했던 백남준 선생님의 사유의 스케일을 보실 수 있는 작품들이 출품이 되었고요. 괴라는 주역의 기호를 통해 그 넓어진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양상으로

0: 이는 인간의 삶과 맞닿은 그의 우주관을 보여줍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시리우스. 백남준은 이를 8인치 모니터의 전자신호와 이미지로 우리들의 눈앞에 불러왔습니다. 높이 5m 대작, 가상의 금성으로 가는 로켓선엔 시공을 가로지르는 백남준의 상상력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타이캉 아트뮤지엄 소장품으로 국내 첫 공개작인데요. 13인치 TV 36대엔 불상과 악보, 공상과학 이미지가 교차하고 꼭대기엔 19세기 석조 불두가 놓여 있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합니다.
1: 백남준에게 우주란 어떠한 묘사의 대상이 아니라 사유를 확장하고 인간의 감각을 확장할 수 있는 매개로 사용해 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들을 보시면 단지 천체나 행성의 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전자 이미지, 그리고 동양의 한자, 그리고 한글 등의 기호들이 층층이 다층적으로 겹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0: 위성으로 전 세계가 이미지와 경험을 공유하는 세상을 꿈꾼 백남준. 21대의 모니터로 만든 지구본이 전 지구를 연결하는 그의 예술 철학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미디어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서양의 기술과 동양의 철학을 함께 담았던 백남준. 이번 전시에서 그의 동양적 우주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1: 이전 섹션이 별괴 전시에 별을 의미하는 작품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면 이번 섹션은 그 주역의 사유인 괴를 담은 작품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괴란 백남준 선생님이 1960년대부터 탐독하셨던 동양의 사유를 전시에 적용하는 출발점, 격인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0: TV 부처는 동양의 지혜를 상징하는 부처가 실시간 화면 속 자신을 바라보는 작품입니다. 화면 속 자신이 가상인지 실제인지부터,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행위가 성찰인지 자기애인지, 우리 현대인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집니다. TV 앞에 나무로 깎은 토끼가 앉아 있습니다. 수많은 인류는 달을 보며 꿈과 상상력을 키워왔는데요. 달은 인류 최초의 텔레비전이다. 백남준이 남긴 말처럼 우리는 여전히 달을 보며 무한한 상상력을 더해갑니다. 레이저 디스크에 실크 스크린과 구형 TV 진공관을 결합한 이 작품은 동양의 별자리인 28수와 고전인 주역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별과 괴로 세상을 읽어내던 과거와 현대의 영상 기술이 만난 작품입니다.
1: 이번 1990년대 작품의 동양적 사유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심화되고 그 축적되다가 이제 문자로서 등장하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동양의 천문학이나 아니면 오래된 주역의 사유들을 이제 겹쳐놓거나 드로잉 하신 걸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작하실 당시에 가장 최신의 매체였던 현대의 레이저 디스크 위에 겹쳐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동양의 기호와 그 다음에 현대의 레이저 디스크라는 매체를 겹쳐놓은 백남준 선생님의 작업 방식이 보여집니다.
0: 지난 10월 4일까지 열린 2층 달들에서는 백남준뿐 아니라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했는데요. 나노필름으로 우주의 충만한 생명력을 표현한 이지연 작가의 얼룩 무지개 숲과 깜빡이는 픽셀의 움직임으로 우주 풍경을 표현한 김덕희 작가의 부분 일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백남준이 1993년 선보인 작품 거북은 166대의 모니터를 거북 형상으로 배열했는데요.

0: 과거 영적 존재로 숭배받은 거북과 현재의 영상 기술이 만났습니다. 이 작품만을 위한 전용 전망대에서 그가 만든 우주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1: 많은 동시대 예술가들이 여기 와서 백남준이 했던 것처럼 다양한 퍼포먼스도 벌이고 음악에 있어서의 장르도 넓히고 다양한 영역들의 예술들이 함께 여기서 실험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또 이끌어내서 미래의 예술들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별과 행성, 위성으로 이어진 백남준의 우주. 그의 우주에서 기술은 예술이, 예술은 다시 질문이 됩니다. AI 시대, 반세기 앞을 내다본 백남준의 질문을 만나러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2: 백남준의 1990년대 행성 작업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별괴에서는 5m에 달하는 대형 설치작, 가상의 금성으로 가는 로켓선이 국내 최초로 공개됐으니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브라운관 속 자신을 들여다보는 작품, TV 부처는 스마트폰과 SNS로 늘 자신을 확인하는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해서 흥미롭습니다. 비너스, 시리우스, 역경 등 주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백남준의 행성 전시. 별괴는 내년 2월 14일까지 경기 용인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계속되니까요. 백남준의 우주로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창극의 해악과 흥, 그리고 우리 소리의 생동감을 젊은 감각으로 전해주는 소리꾼이 있습니다. 국립창극단 단원인 김수인인데요. 지난 9월 4년 만에 돌아온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에서 젊고 발랄한 새로운 토자를 연기했습니다.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창극과 방송 등 활동을 더욱더 넓혀가는 젊은 소리꾼 국립창극단 단원 김수인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인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요.
2: 그러니까요. 우리 국악의 날.
3: 맞아요.
2: 그때 우리 맞습니다. 같이 MC를 봤었었죠.
3: 네. 제가 네. 그때는 진행자로 왔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초대돼서 오니까 네. 기분이 더 묘합니다.
2: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3: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창극단의 소리꾼 김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아니 계속 저희가 수인 씨의 근황을 네네. 이렇게 전하긴 했어요.
3: 아 맞아요. 그래도 저도 올해... 봤어요.
2: 오 보셨어요?
3: 네네.
2: 오, 올해 어떻게 지냈는지 그 이후로 근황 좀 그래도 얘기해주세요.
3: 정말 이번 연 한 해가 정말 바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은 큰 작품에 좀 주인공을 맡는 작품들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많았어가지고 조금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6월에 효명이라는 작품에서 또 주인공을 맡았었고 네. 또 지금 하고 있는 귀토에서도 네. 또 주인공을 맡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2: 주인공의 주인공만 거듭한 예. 그래서인지 지난번 만났을 때부터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은
3: 제가 그 귀토라는 작품이 다이어트 창극이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2: 왜요?
3: 그 토끼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굴러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창극단에 입단한 이후로 가장 많은 땀을 흘렸던 작품이 이 귀토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2: 확실히 효명과는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3: 네, 그렇죠? 효명은 뭔가 또 점잖해야 되지만 토끼는 굉장히 또 발랄해야 되고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네. 다이어트가 많이 되었습니다.
2: 아니 저희가 이제 이 작품을 VCR로 소개를 하기도 했었어요. 지난 9월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 에서 주인공 토자 역을 맡았다 전해드렸고 사실 이 작품이 이제 4년 만에 네. 돌아온 거고 또 주인공 토자 역을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잘해야겠다 욕심도 나고 여러 가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어땠나요?
3: 사실은 이 귀토라는 작품에 이제 제가 했던 토자 역할을 네.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인 우리 김준수 씨가 했었습니다. 그 앞에서 너무 잘해놓고 가서 제가 그만큼 또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막중한 책임감도 있었고 네. 또 이제 준수영의 빈자리를 채우는 또 새로운 인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또 사명감도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고 또 무대에 올라서도 온갖 정성을 다해서 연기하고 소리했던 것 같습니다.
2: 근데 또 준수 씨의 어떤 토자 이미지와 또 수인 씨가 하는 토자의 어떤 캐릭터와 굉장히 다르게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뭔가 아 나는 조금 다르고 나만의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점을 더 연구하고 신경 썼다 그런 게 있을까요?
3: 사실 이 어떤 인물이 다른 배우가 해놓고 간 작품을 이어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너무 똑같아도 안 되고
2: 그렇지.
3: 그거를 답습해서 똑같이 하면은 또 저만의 개성이 또 사라지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앞전에 했던 이제 우리 준수 선배가 했던 포자를 쭉 보니까 너무 네. 귀엽더라고요. 발랄하고 아주 막 이렇게 볼 한번 꼬집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네. 또 제가 이 토끼 옷을 입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또 어울릴까라고 했을 때 전 좀 까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준수 토자가 굉장히 활발하고 귀여웠다면 저는 이제 거기다가 까칠함을 좀 한 스푼 더해서 좀 별주부를 울리기도 하고 또 이제 강한 척하지만 일명 센 척하지만 네. 속은 되게 또 여린. 여린 약간 그런 토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2: 아니 수인 씨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어머 이분이 요즘 이렇게 바쁘구나 인기가 최고구나 이렇게 여기저기서 부르는 곳이 많구나 네. 싶었던 게 매년 여름 네.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여우락 페스티벌
3: 아, 맞습니다.
2: 올해 거기에 이제 또 나가셨잖아요.
3: 네, 네.
2: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와 함께 무대를 섰는데
3: 네.
2: 이번에 이제 저희가 또 매년 예술 감독님을 모시기 때문에 가수 이한철 씨
3: 네,
2: 또
3: 맞습니다.
2: 오셨었고 또 음악 감독은 국립창극단 단원이었던
3: 유태평양
2: 씨가 맡았었는데 네. 그때 이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비하인드 아. 섭외를 어떤 식으로 하냐.
3: 네, 네, 네.
2: 일단 친한 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요. 너 꼭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 들었어요. 너무 네네네. 바빠서 처음엔 약간 고사를 하셨다면서요.
3: 사실은 이제 그 여우락을 준비해야 됐었을 기간이 네. 제가 이제 주인공을 맡았던 효명, 효명 작품이 끝난 직후다 보니까
2: 네.
3: 이거를 내가 곡들을 만들고 무대에 설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먼저 있었죠.
2: 네.
3: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 것 같지 않나 싶었는데 이제 우리 평양 감독님이 계속 네. 전화해서 너랑 정말 잘 어울리는 팀이니까 한번 그러니까.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권유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그 권유가 저한테는 굉장한 네. 보약이 되었습니다.
2: 보약이 됐어요?
3: 네네.
2: 아니 태평양 씨 입장에서는 일단 섭외를 막 너 진짜 꼭 해야 되고 넌 잘할 수 있어 한 다음에 이제 막상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약간 이렇게 나 몰라라 했다고.
3: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형 동생이니까
2: 네.
3: 형 그럼 나 진짜 많이 도와줘야 돼요. 음악 만드는 데 있어서 형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2: 네.
3: 그랬는데 이제 막상 이제 하고 이제 라인업이 딱 정해지니까
2: 네.
3: 음악은 네가 만들어야지.
2: 나 몰라라 하고 화장실 근데,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3: 네,
2: 이렇게 달라요.
3: 네. 근데 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이번에 그 여우락 페스티벌을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라는
2: 네.
3: 팀과 장마라는 소재로 우리 전통 국악을 블루스에 입히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2: 네.
3: 사실 정말 평양 감독님 없었으면 아이디어가 고갈돼서 머리 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정말요?
3: 정말 음악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구나 우리 유태평양 음악 감독이
2: 네.
3: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만들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늘 전화를 하면 녹음한 거 보내봐. 들어보고 피드백 줄게. 그러면은 야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그럼 그게 딱 맞아 떨어지고
2: 아 그래요?
3: 너무요 정말 최고의 음악 감독이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태평양 씨.
2: 아니 아까 보약 같다 이런 표현을
3: 네네.
2: 했는데 어떤 의미예요?
3: 사실 이 보약이라는 게 몸을 보호하는 약이잖아요.
2: 그렇죠.
3: 그리고 몸에 도움이 되는 약이고
2: 네.
3: 저의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사실 이 블루스라는 음악 장르가 국악하고 그렇게 잘 안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는데
2: 네, 그렇죠.
3: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음악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고 또 쓰는 음계가 국악도 오음계를 사용을 하는데
2: 네.
3: 블루스도 오음계를 사용하고
2: 그래요?
3: 그래서 블루스가 어떤 음악을 연주를 하면 그 위에 뭐 판소리 한 소절을 올리면 그게 딱 맞아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음악적인 공부가 많이 됐고 또 몸으로 느끼는 네. 그 음악적인 그런 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었죠.
2: 정말 연이의 스케줄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었겠으나 음악적으로는 보약이 됐다.
3: 맞습니다.
2: 멋집니다. 아니 사실 이제 소리꾼 김수인으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2023년도에는 팬텀싱어를 또 출연을 하셔가지고 결승까지 진출했잖아요.
3: 맞습니다.
2: 그 바쁜 와중에 또 지난 6월에 팬콘서트도 열었다고요?
3: 네 맞아요.
2: 어떻게 뭉치게 된 거예요?
3: 저희가 사실 그 팬텀싱어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정말 날밤을 매일매일 세요.
2: 그래, 오디션 좀 그런 게 있죠.
3: 정말 날밤을 새고 또 그 한 곡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팀 간의 결속력 네. 그리고 단합력 이런 것들이 끈끈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나중에 결승까지 가면 정말 이제 음악적 동지를 넘어서 그냥 진짜 가족이 되고 네. 형동생이 되고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2: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어떤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보다는 좀 즐기시는 편인가 봐요.
3: 원래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저도 이제 전통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라 그렇죠. 그런 거에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두려웠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팬텀싱어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깼었고 또 이제 그 두려움을 깬 이제 그런 것들이 빛을 발했던 게 또 여우락 페스티벌이었고
2: 그렇군요.
3: 다 저한테 약이 되었습니다.
2: 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큰 키에 잘생긴 외모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도 하잖아요.
3: 무슨 오해요?
2: 아, 너무 이렇게 훤칠하니까 소리는 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임방우 국악제의 장원을 수상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소리꾼이고 정말 찐으로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분이고 네. 스스로도 나는 소리꾼 김수인이다 라고 네. 말씀을 하실 정도로
3: 네.
2: 그 정도로 이제 일단 기본은 우리 소리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딱 확실하게 네. 자리 잡혀 있는데 어떻게 네네. 처음에 소리를 시작하게 됐죠?
3: 우선 저는 어머니께서 이제 인간문화재이시다 그렇죠. 보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소리 환경에서 커왔어요.
2: 네네. 조기교육?
3: 네, 조기교육. 태교부터.
2: 태교부터. 네,
3: 이제 소리로 했었는데
2: 네.
3: 그 소리가 이제 사실 가족이 누군가가 같은 장르에 가면은
2: 그렇죠.
3: 가족 간의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소리를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무용도 오래 했었고 가야금도 배웠었고 이제 여러 장르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의 근간은 어머니가 계시고 또 제가 가장 오래 했던 게 판소리이다 보니까 가장 자신 있는 것도 판소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꾸준히 해왔던
2: 네.
3: 이 체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장르를 하던 창극을 하던 크로스오버 장르의 음악을 하던
2: 네.
3: 다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기본인 것 같아요.
2: 네. 자, 어머니 김선희 명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연금향 조통달 오정숙 명창에게 또 사사를 받으시고
3: 네네.
2: 인간문화재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인간문화재이시기도 합니다. 약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 시절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워낙 그렇게 훌륭하시기 때문에 아 나는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3: 사실은 제가 소리를 정말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순간은 군대를 다녀와서였던 것 같아요.
2: 그래요?
3: 네, 이제 대학을 가서까지도 진로에 대한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정말 소리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
2: 네.
3: 내가 소리를 하면은 어떤 소리꾼이 되어 있을까? 늘 이런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내왔었는데
2: 네.
3: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군대를 전역을 하고 또 학교에 복학을 해서 이제 저희 지도교수님이신 이제 한승석 선생님께 소리를 정말 그때부터 디테일하게 배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정말 재능 그리고 이제 끼로 이제 잘 이제 이 소리를 운용을 했다면
2: 네.
3: 그 뭉쳐져 있던 소리를 하나하나 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정말 디테일하게 배웠던 시기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부터여서
2: 그렇군요.
3: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소리의 맛을 느꼈던 것 같아요.
2: 네.
3: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제 생각이 섰죠. 아, 난 정말 소리꾼을 해야겠고 또 창극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2: 그렇군요. 아니 정말 유태평양 씨는 연출이나 기획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3: 맞습니다.
2: 그래서 또 큰 작품을
3: 네네네 맞습니다.
2: 도남은 국악단 서울 도남은 국악당이 개관 10주년을 맞아서 네.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소리연애 라는
3: 네,
2: 작품을 올리는데 첫 예술 감독으로 또 공연을 펼치게 되고 여기도 또 섭외를 당했더라고요.
3: 네 맞습니다.
2: 네, 계속 전화하나봐.
3: 네.
2: 수인아
3: 하자. 너가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늘 얘기를 해줘서
2: 네.
3: 또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또 평양 선배는 저한테 굉장히 많은 또 기회를 주는 선배예요.
2: 네.
3: 그래서 이제 형이 시키는 거 형이 이거 해보자 라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이제 다 하려고
2: 거절하고
3: 네.
2: 이번에
3: 그리고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괜히 감독이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저한테 영감이 되는 선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도남은 국악당에서
2: 네.
3: 연극과 사랑에 빠진 소리라고 해서 소리 연애라는 작품으로 이제 세 명의 소리꾼이 각 하나의 바탕을 맡아서
2: 네.
3: 이제 정말 연극적으로 소리를 풀어내는 어떻게 보면 1인극 형식의 전통 소리판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태평양 예술감독님을
2: 네.
3: 비롯하여 뭐 김보림 씨 그리고 저까지 이제 세 명의 소리꾼이 무대에 올라가죠.
2: 아 직접 태평양 씨도 올라가는 거예요?
3: 네 맞습니다.
2: 예술감독도
3: 네,
2: 하고.
3: 개막작을 우리 태평양 선배가 하고 폐막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2: 아, 어떤 작품을 하게 되나요?
3: 저는 이제 춘향가를 가지고 네 하게 되는데
2: 네.
3: 또 저의 주된 주력 바탕이 네. 또 춘향가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는 걸로 또 연극적으로 풀어보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춘향가를 맡았고
2: 네.
3: 우리 김보림 소리꾼은 적벽가.
2: 적벽가.
3: 네, 여잔데도 적벽가를 합니다.
2: 이야.
3: 그리고 또 유태평양 감독님은 심청가 이렇게 맡아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2: 그러면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3: 네.
2: 근데 수인 씨가 하던 그냥 평소의 춘향가 말고 그럼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그 1인극 형태의 춘향가로도 들어볼 수 있나요?
3: 네. 그래서 가장 이 작품의 핵심, 제가 준비하고 있는 춘향가 핵심은
2: 네.
3: 춘향가지만 그 이도령의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2: 네.
3: 이몽룡이.
2: 어.
3: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뭐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너가 이렇게 고생했던 게 다 나의 불찰이구나. 미안하다. 이런
2: 네.
3: 식으로 사과하는 대목까지가 있거든요.
2: 네네네.
3: 원래는 다 안 부르는 대목인데 네. 그런 대목까지 이제 좀 첨가를 해서
2: 네.
3: 이 시대의 이몽룡, 안정형 남친.
2: 안정형 좀, 남친 인기 많죠.
3: 네, 좀 네.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한번 조금만 들려봐 주세요.
3: 그러면은 이제 그 안정형 남친이 이제 춘향이를 구하러 가는 부분이죠. 어사출도를 살짝 한번 짧게 들려드리도록
2: 예.
3: 하겠습니다. 두세 번 외란 소리 하늘이 덥쑥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지나 백의 명령 진동하고 여름날이 불이 붙어 갔습니다. 타는구나. 여기까지 맛보기로만.
2: 아니 안정형 남친의 어떤 캐릭터로 구하러 가지만
3: 네.
2: 거의 태토남 느낌으로
3: 그렇죠. 자기 여자한테는 안정형이고 순둥순둥하지만
2: 지키러 이제, 가는 과정에서는
3: 내 애인을 그렇게 힘들게 한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2: 네.
3: 약간 이런 또 포부를 가지고 또 우렁차게 나가죠.
2: 이야 정말 어떤 무대가 될지 너무 기대가 됐고요. 예. 아니 근데 정말 우리 수인 씨도 다재다능하고 그야말로 육각형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육각형 예술가가 아닌가 싶은 게 10월 17일에는 수원에 있는 정조 테마 공연장에서 김수인 현을 타다 단독 공연을 또 준비 중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기서 또 가야금 병창을 하신다고요.
3: 네 맞습니다. 가야금 산조와 가야금 병창을 함께 무대에 올리는데요. 사실은 이 가야금 병창과 산조만을 단독으로 무대에 올리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고 신경 쓰고 있고 또 사실은 이제 남자 가야금 병창 주자들이 많이 없어요.
2: 그렇죠, 맞아요.
3: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가야금 병창을 오랫동안 배웠고 또 가야금 산조도 또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무대에서 한번 잘 펼쳐나 보면은 앞으로 이제 또 새롭게 나올 남성 가야금 병창 주자들한테도 내가 또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금 산조와 가야금 병창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정말 가야금과 소리 위주로 딱 그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 아니 뭐 소리꾼들 가운데에 악기를 잘 다루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또 1시간 반에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3: 네, 맞아요.
2: 다른 전공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럼 계속해서 가야금 연습도 하고 계신 거예요?
3: 저한테는 스트레스 해소가 가야금인 것 같아요. 너무
2: 스트레스
3: 재밌어요.
2: 스트레스 받으면 가야금 뜯어?
3: 어떻게 보면 제 본업은 아니기 때문에 본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본캐는 이제 판소리라면 부캐는 또 가야금 주자고 오. 가야금 병창 주자고 하다 보니 그걸 할 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이 작품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소리 연애라면 네. 오히려 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작품이 가야금 병창 독주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2: 그렇군요. 여기 그럼 굳은살 이렇게 있어요?
3: 네, 맞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다 있습니다.
2: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와, 10월 17일 적벽가 남도 작가 민요 연곡의 가야금 연주까지 네. 들을 수 있는 김수인 현을 타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공연장을 찾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공연도 있지만 또 하반기에 국립창극단에서 열리는 공연도 네네. 있을 텐데
3: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늘 이제 창극단에서는 정말 신진 작가들 그리고 신진 작창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 공연이 이제 작가 프로젝트, 창극 작가 프로젝트라는 네. 공연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그 작가 프로젝트 시연회를 엽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낭독 공연인데 네. 그 새로운 이제 신진 작가들 그리고 또 작창가들이 합심을 하고 또 국립창극단의 뭐 단원 그리고 청년단원 모두가 이제 합심해서 새로운 작품을 내놓는 그런
2: 네,
3: 시연회를 늘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창극 작가 프로젝트 시연회를 하고요. 네. 또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작품인데 아쉽게도 저는 출연을 하지 않지만 우리 국립창극단에 정말 여성 소리꾼들이 다 나오는 여성 소리꾼들로만 이루어진 작품이 하나 올라가는데 오이디푸스가 올라갑니다.
2: 어머, 근데 여성 소리꾼만으로 네. 오이디푸스를요?
3: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와. 정말 너무 궁금한 작품이거든요.
2: 진짜 궁금하네요.
3: 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극본을 써주시는 우리 배삼식 선생님 그리고 또 최진아 연출님 그리고 저랑도 또 굉장히 또 친분이 있는 네. 우리 장서윤 소리꾼이 작창을 맡아서 이 오이디푸스라는 작품을 올리게 되는데 와. 다 여자들이 합니다.
2: 그 모든 역할들을
3: 네.
2: 다.
3: 그래서 심지어 오이디푸스에는 우리 이소연 선배가 또 우리 또 그 이오카스테에는 네. 김미진 선생님이 또 다른 역할들의 우리 민은경 선배, 조유아 선배
2: 여자들이 네. 만들어내는 그 오이디푸스란 작품
3: 저도 너무 궁금하고요.
2: 너무.
3: 저희 국립창극단의 여성 소리꾼 분들이 이 힘이 남다릅니다.
2: 그건 맞아요.
3: 네. 네. 정말 남자 옷을 입혀놔도 남자보다 더 남자가 찰 수 있는 분들이셔서 그래서 이제 정말 자신 있게 네. 여성 소리꾼들로만 이루어진 창극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네. 오이디푸스를 또 기획하신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26일에는 송년판 소리 소리 정담이라고 해서 우리 국가무형문화재이신 윤진철 선생님을 또 이렇게 모셔서 네. 그분의 또 이제 소리 이야기 또 음악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또 국립창극단의 전단원이 출연해서 늘 12월 31일에는 송년음악회.
2: 벌써 송년음악회 얘기를 할 때가 왔군요.
3: 네, 맞아. 이제 2026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작품 저 작품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더라고요.
2: 그러네요.
3: 네, 예. 그래서 창극 갈라 콘서트로 송년음악회 어질더질까지가 이번 연의 마무리입니다.
2: 네, 하반기도 정말 많은 스케줄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네네. 건강관리도 목관리도 네, 잘 하셔야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2: 자, 10월 11일 서울 도남문 국악당에서 열리는 소리연회 그리고 10월 17일에 수원 정조 테마 공연장에서 열리는 김수인 현을 타다 무사히 잘 마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우리 소리를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또 김수인만의 음악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초대성 문화인 사람 지금까지 소리꾼 김수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0: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1: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하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출판사와 편의점이 협업해 출시한 빵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가을 선선한 바람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도 열리고 있는데요. 부산문화재단은 10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부산 다대포 해변공원 일원에서 하반기 부산바다도서관을 개최합니다. 하반기 부산바다도서관의 테마는 출항, 독서의 확산과 일상연결인데요. 시민이 직접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고 인상 깊은 구절을 낭독하는 스피커즈 코너, 일요일 오후 4시 작가와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북토크, 북톡시에는 김민정, 박준 시인이 참여합니다. 울산도서관은 10월 18일까지 슬도아트 1원에서 2026 울산 야외도서관 소풍을 진행하는데요. 주제는 울산, 슬독에 빠지다로 천천히 책을 읽는 슬로우 독서, 슬기로운 독서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책을 읽는 윤슬 책장과 지역 작은 도서관 추천 도서를 모은 슬독 책장, 그리고 슬도 아트에서는 주말마다 작가와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바다와 책, 음악이 어우러지는 독서 문화 축제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오늘 문화인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공감.

0: 동아시아 지구 시민촌에서 온라인 공연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좋은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집에서 방송용 마이크를 쓰는 거 그거랑 기재를 좀 가져왔어요.
1: 그냥 사랑에 빠졌어요. 리듬이나 뭐 악기는 다 좋아하게 됐고
2: 한국 호흡은 조금 더 흥 있는 것 같아요.
3: 흥만 아니라 저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는 거 너무 네. 중요하게 생각해서
2: Does the blue one have to be very obvious? Is this one okay or should I put it more?
4: No, it's fine.
5: We will join an online festival and the theme is peace and sustainability. So many musicians from different Asian countries will all perform on a live stream.
6: 2014년부터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만의 사무놀이 팀입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화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화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알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네? 저는 알까기의 상징이자 심볼 알까기 구단 최악나기고요. 고개 숙여 겸허하게 인사드립니다.
1: 바둑판 한기퉁이에 붙여둔 껌딱지처럼 더 단단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알까기 조단 김가영입니다. 근데 제가 이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0: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네.
1: 바둑인들에게 이 바둑판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렇다면 이 바둑판 위에서 하는 알까기는 인생의 어떤 맛일까요?
0: 까는 맛. 인생의 축소판인 발판 위에서 까는 맛을 즐겨라.
1: 네.
0: 그래서 알까기를 하는 겁니다.
1: 알까기는 인생의 까는 맛.
0: 네. 네,
1: 잘 알겠습니다.
0: 좋습니다. 알까기 명인전 시즌2 오늘의 출연자 대국장에 가서 만나보실까요?
1: 네.
0: 네, 두 대국자. 와.
1: 먼저 이세준 8단입니다.
0: 이세준 8단. 미남이지요.
1: 네. 네.
0: 가수. 네. 감성 듀오 유리상자의 멤버입니다.
1: 네.
0: 아주 오래전에 왜 이름이 유리상자냐. 이 혹시 유리 멘탈이어서 그런 거냐 농담으로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정말이지 유리처럼 네. 맑고 투명한 음악으로 유명합니다.
1: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0: 아름다운 특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결혼식 축가로 유명하잖아요.
1: 네.
0: 그 노래 첫 소절
1: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이렇게 시작하죠.
0: 오, 김가영 진짜 노래 잘하는데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그 정도면 만족합니다. 네. 결혼식 축가만 1500번 1523번이래나 하여튼 하여튼 그 이상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해도 될까요라는 네. 히트곡이 있는 거지요. 네?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사랑해도 될까요? 뭐 그러셨습니까? 예?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미안해 너 있다 애기야 가자. 네? 뭐 그러십니까? 미안해 너 있다 애기야 가자.
1: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세준 씨는 국악방송 FM 음악이 좋은 밤의 진행자예요.
0: 네. 네,
1: 국악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0: 네. 네,
1: 국악방송 FM 99.1 메가헤르츠 혹은 국악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덩덕쿵 플레이어 앱을 통해서 음악이 좋은 밤을 들을 수 있습니다.
0: 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선수 이세준 8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가수로서 가왕이 되는 데는 실패했지만 오늘 꼭 까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후회 없이 까고 가겠습니다.
0: 네. 멋져요.
1: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0: 네. 가왕의 꿈은 못 이루었지만 까왕.
1: 네, 까왕도 네. 괜찮죠.
0: 네. 약간 까부는 것 같습니다만은
1: 네.
0: 그래도 멋진 출사표였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멋있었습니다.
0: 저는 자신감이
1: 네,
0: 중요합니다.
1: 네, 맞아요. 멋있었습니다.
0: 네.
1: 네, 그러면 이제 그에 맞서는 이한철 8단입니다.
0: 이한철 8단. 가스라이터 아니고 싱어송라이터. 네? 불독맨션. 주식회사 등 뭐 여러 밴드의 멤버. 유재하가 이제 동상, MBC 대학가 이제 대상.
1: 와.
0: 머리쇼 대상이지. 네. 1등 아니겠습니까?
1: 네, 진짜 대단해.
0: 그 시작은 정말 이제 화려했고 박수를 받았습니다만 네. 그 후 어땠습니까? 면전에서 이런 얘기하기 뭐합니다만은 시들시들 시래기 줄기처럼 대중의 인기와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1: 네.
0: 그렇게 끝나지 않지.
1: 네.
0: 어느 날 이 노래가 네. 짜잔 세상에 등장한 겁니다. 네? 노래 잘하니까
1: 괜찮아.

0: 네.
1: 김근영 초등 원래 가수였나요?
0: 그쵸? 모르셨나요?
1: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이 노래를 그런 식으로 안 부르고
0: 어떻게
1: 괜찮아요 잡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응. 괜찮아요 잡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응.
0: 노래를 망치는 거 아닌가요? 힘들어하는 모든 청춘들이 네. 한 번쯤 응원의 노래로 들었을 이 슈퍼스타 바로 이한철 8단이 만든 노래입니다.
1: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슈퍼스타 노래로 이한철 8단 음악 인생, 음악 인생에도 큰 변곡점이 찾아오지요. 네? 바로 2015년 네. 대중음악 작곡가를 위한 국악 아카데미에서 국악 작곡을 배우게 된 겁니다. 네? 국립국악원이 내놓은 이 털콕수가 아니라 신의 한 수! 드디어 이한철 8단이 국악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한철 8단은 내 책임이 아예 국악방송 FM의 아침 방송 네.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맛살이 아니군요. 예. 네. 제가 지금 주춤해가지고 갑자기 네. 맛살이 햇살. 네. 네. 예. 참여해드리는 햇살로 네. 라디오 DJ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한철 8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아까 대기실에서 살짝 해봤는데 이세준 씨는 너무 잘하시고 저는 계속 돌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괜찮아 잘 깔 거야.
0: 저는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1: 예, 그래요.
0: 네.
1: 자, 그러면 네.
0: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터부터 하겠습니다.
1: 네. 네. 손가락 풀기죠. 네. 저렇게 뭐 이런 정도 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구나. 저렇게 해서 네, 네. 아, 이렇게 꽥이 나오네.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0: 그렇죠.
1: 이렇게. 네, 그렇게. 아. 네.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0: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자, 그러면 두 분 대국자 인사하시고요. 네. 자, 그럼 포석을 해 주십시오. 멋지게 화이팅한다. 페어플레이. 금방 페어플레이 했더니 싸우려고 그러고. 포석은 자유입니다. 중앙만 안 넘으면 8알씩 국악의 날 지정 민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네? 네? 국악방송의 FM DJ 던전 이한천 8단 네. 이세돌 8단
0: 이세돌은 이세준 8단입니다.
1: 네, 이세돌은 바둑의 9단이고 네. 이세준 8단 네, 네. 대국. 자, 그러면 흑선. 네. 이세준 8단이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그렇죠! 와우! 와! 경쾌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그렇죠! 와우! 와! 경쾌합니다.
0: 와!
1: 이 정탈 맞았을 때 그 타음은.
0: 와, 처음부터.
1: 청아하고 와! 듣기 좋지요.
0: 맞아요. 소리가 너무 예뻤어요.
1: 예. 탁! 네. 네. 찌킥! 이세준 8단. 네, 톡! 깨끗한 이렇게 되면은 네? 이한철 8단 당황하는데 당황할 필요 없는데 이제 네. 좋습니다.
0: 네네.
1: 네. 본인도 똑같이 좀 거리는 있습니다만 그게 더 자세가 좋다. 오. 편하다.
0: 아.
1: 네. 실수가 네, 그렇죠.
0: 아, 처음이니까 네.
1: 아직 실수가
0: 네, 아직 많이 네. 남아 있습니다.
1: 그러나 이제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0: 맞아요. 네.
1: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승자가 가려지는 거죠.
0: 네.
1: 자, 그러면 이세준 8단 두 번째 공격도 성공할 것인지
0: 네.
1: 첫 수는 너무 못 쳤잖아요.
0: 네. 네.
1: 유리 상자 이세준 8단 네! 또 성공했죠?
0: 와!
1: 와!
0: 어머!
1: 대단한데요?
0: 와!
1: 네? 이세준 8단 초반 좋아요. 네. 이세준 8단 이한철 8단도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0: 네.
1: 네. 그래, 몰켜있는 중앙을 향해서 평소 하던 대로 힘이 들어갔어요.
0: 네.
1: 약간 뒷땅이 나왔습니다.
0: 네.
1: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예, 돌은 이세준 8단에게 넘어갔는데 저거 애매하잖아요.
0: 네.
1: 그런 식으로 잘못하다가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고
0: 네.
1: 네. 과연 그걸로 봤네요. 그냥 봤습니다. 들어온 거 껄끄럽다.
0: 네.
1: 일단 이걸 처리하겠다. 과연 이세준 8단 이거 웬 일입니까? 끝내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한철 8단 예? 힘만 아무 쓰고 그냥 망신만 당하고 끝날 것 같다.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그래. 네. 아직 모르죠?
0: 네, 아직 몰라요.
1: 네, 이제 뭐 초반입니다. 초중반.
0: 네.
1: 이번에 성공하면 모르고
0: 왜요?
1: 이번에 성공하면 모르고
0: 왜요? 뭐 하...
1: 예, 키가 죽었어요. 덜컥수가 나왔습니다.
0: 긴장을 일단 예.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한철 8단이 작사 작곡한 슈퍼스타는 사실 야구 선수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어떤 학생을 위해 만든 노래예요.
1: 네. 그 친구가 이제 슈퍼스타 노래 덕분에 네.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비록 네. 꿈이었던 야구 선수는 접었지만 네. 지금은 어엿한 화장품 회사 CEO 됐다고 합니다.
0: 네.
1: 대단하지 않습니까?
0: 그러면 뭐 그분 화장품 회사 광고에 저도 어떻게 출연 안 될까요?
1: 네?
0: 네?
1: 둘, 셋.
0: 괜찮아, 잘 될 거야.
1: 참 네. 썰렁하네요.
0: 네. 네. 괜찮아, 잘 될 거야.
1: 자, 이세준 8단 완전히
0: 네.
1: 승기를 잡았어요.
0: 네. 아주 지금 흐름이 되게 좋아요.
1: 예, 승부의 세계는 뭐 봐주는 거 없습니다. 네. 봐주다가 또 역전패 당합니다.
0: 네, 맞아요. 네.
1: 실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0: 네. 와!
1: 아직까지.
0: 네.
1: 와! 아직까지.
0: 네.
1: 와! 실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0: 네.
1: 와! 물론 부디나 알도 하나 희생했습니다만 일타기도. 네?
0: 와!
1: 와! 야!
0: 진짜
1: 쓸어버리네요.
0: 네.
1: 네?
3: 오늘 꼭 까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 이것이 알까기다.
0: 와.
1: 네? 와. 이세준 8단.
0: 지금까지 막 큰 실수가 없어요.
1: 이세돌 9단.
0: 네.
1: 알까기는 이세준 8단.
0: 혹시 가족이신가요?
1: 와. 자, 이럴 수가.
0: 와.
1: 끝내줍니다.
0: 네. 멋있었어요.
1: 예. 오. 오히려 참 이세준 8단 우리
0: 네.
1: 다코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그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0: 네.
1: 네. 자, 과연.
0: 오!
1: 와!
0: 오!
1: 멋진수가 나왔습니다.
0: 네.
1: 나 이한철이야.
0: 네.
1: 어? 나도 한 수가 있어.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0: 네,
1: 좋았습니다.
0: 네.
1: 네, 이러다 보면.
0: 네.
1: 이 한 발 한 발 하다 보면 맞아요. 또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0: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죠.
1: 네.
0: 네.
1: 자, 이세준. 약간 건드렸죠. 네, 네, 건드렸습니다. 아,
0: 오.
1: 처음에 실수를 하는데 결정적인 실수는 아니에요.
0: 네. 위험할 뻔했는데.
1: 자세가 안 좋은. 보통 이제 매너가 좀 안 좋은 사람은 뭐 이세준 8단 그 자리로 옮겨서
0: 네.
1: 해달라.
0: 맞아요.
1: 그리고 욕심각진하는데
0: 네.
1: 그 자리에서 이한철 8단을 하네요.
0: 네.
1: 근데 자세가 잘 안 되게... 나옵니다만은 그냥
0: 과연...
1: 저게 사실은 저게 네. 옳은 매너입니다. 남의
0: 오.
1: 자리에서 하지 않고 그러나 자세가 잘 안 나오지요.
0: 네.
1: 예.
0: 과연 이 매너를 과연? 지킬 것인지
1: 다소곳한 지킬 것인지. 자세로
0: 예, 그래도
1: 그냥 다소곳하기만
0: 네.
1: 했습니다. 네. 뭐 그게 중요하죠.
0: 그래도 네,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1: 네. 네.
0: 이세준 8단은
1: 네.
0: 결혼식 축가를 하루에 7번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 그걸로 또 만족하지 않고
0: 네.
1: 재혼 전용 축가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
0: 아.
1: 정말 축가계의 신이 아닌가 싶어요.
0: 네.
1: 뭐 문의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0: 진짜 대단해요.
1: 저는 재혼도 아니고 삼혼 세 번째인데 전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0: 아, 저는 깜짝 놀랐네요.
1: 하여튼 축가계의 신이 아닌가 싶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이한철 8단에게
0: 네.
1: 이 참 국악 축가를 작곡해달라고 하면 어떨까?
0: 오, 좋아요. 저 네?
1: 국악 축가로 녹론하자.
0: 네.
1: 네. 뭐 이야기는 그렇고.
0: 네.
1: 지금 알까기 판세는 압도적입니다.
0: 네.
1: 예, 실력파예요.
0: 네.
1: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석작전입니다.
0: 네.
1: 논개타법이라고 네. 그러지요.
0: 근데 이렇게 돼도 네. 충분히 유리하기 때문에.
1: 유리하니까. 저거 뭐 한 점 승리나 네 점 승리나 일곱 점 승리나 상관이 없습니다.
0: 네.
1: 1승이 필요하니까
0: 맞아요.
1: 좋은 작전입니다. 역시 고수답지요. 그러나 이연철 팔단도 7대는 치더라도 네? 끝까지 그렇습니다. 과연 이연철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네. 이제 그 두 번째 대국에서 네. 오 무서운 수가 있어 네. 상대가 야포지 못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날 그날 대국 판마다 판세가 완전히 또 달라질 맞아요.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대국은 완전히 달라질 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자, 어쨌거나 이번 대국은 지금도 뭐 4대2니까 네. 굉장히 유리하죠. 아까 사사옥 작전 좋습니다. 네. 그냥 시원시원하게 동계타법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그러나 쉽게는 하지 말고 신중하게.
0: 와, 진짜 잘하는데.
1: 진짜 잘하지요.
0: 네.
1: 네. 네. 근본을 위해서.
0: 예. 딱 깔끔하게.
1: 아. 군더더기가 없어.
0: 네.
1: 원래 그 또 외모도 깔끔하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스타일이. 오. 네.
0: 와, 근데
1: 그렇다고 해서 뭐 이한철 팔단이 지저분화되는 게 아니고. 예. 이한철 팔단도 깔끔합니다.
0: 네. 네.
1: 그래, 그런 깔끔하고 네.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네. 하나 남았어요. 저.
0: 오.
1: 아.
0: 너무 아쉬워요.
1: 네. 아쉽지만 이세준 팔단도 고민스러울 겁니다. 저 하나 처리하기가 자칫 달렸다면 본인의 아를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렇잖아요? 네. 각이 잘 안 나옵니다.
0: 맞아요.
1: 아, 네, 그걸 뭐 이제 무슨... 약을 내는 건지 안 나오는데 그러나 나에게는 고수, 네, 정타가 아니고 약간
0: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네.
1: 아, 역시 무리였어요. 본인 아를.
0: 네. 네.
1: 그러나. 네, 뭐 가진자의 여유입니다.
0: 네, 아직 세 알이 남았어요.
1: 네, 세 알. 네. 자, 요 한 점을 가지고 과연
0: 아 이렇게 하겠다.
1: 아 구상이 많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0: 있다.
1: 그래서 결론은 이 한 점.
0: 네.
1: 거리는 있지만 네. 각이 좋으니까 자세가 좋으니까
0: 돼요.
1: 이왕 하는 거 시원하게. 오, 큰일 날뻔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토론.
0: 네.
1: 이세준 팔단에게 넘어갔는데.
0: 네. 이건
1: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느냐?
0: 이건
1: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느냐?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멋진 승리.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예명인전 시즌2입니다. 2차전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막상막하의 분위기인데 말이죠.
0: 네.
1: 네, 포선 끝났고요.
0: 네. 그럼 흑도를 잡은 이세준 8단의 선공으로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1: 1차전처럼 시원시원하게 끝낼지. 1차전은 첫 수, 두 번째 수 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0: 네.
1: 2차전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더욱 이연철 팔단이 곤란할 텐데 말이지요.
0: 오.
1: 네, 비슷해요. 자세는 좀. 예!
0: 아.
1: 그러나 1차전과는 다르게
0: 네.
1: 똑같은 입장입니다.
0: 네. 네. 아, 멋있게 쳤는데
1: 네.
0: 네, 같이 떨어지고 말았네요.
1: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리를 약간 옮길 필요가 있어요. 굳이 꼭 그 자리만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막상막하네요. 나도. 그런 식은 나도 할 수 있어.
0: 네.
1: 네? 이연철 팔단. 네. 예. 와, 좋습니다.
0: 지금 여섯 알씩 있습니다.
1: 두 대국자 모두 스타일이
0: 네.
1: 기풍이 시원시원한
0: 네.
1: 망설임이 없어요. 거침없는
0: 네.
1: 알까기. 여러분들 아주 오늘 멋진 알까기 네. 대국 감상하고 계십니다.
0: 네,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1: 네. 네. 한번 신중하게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 그냥 망설임 없이 공격합니다. 역시 또. 네? 와, 계속 이런 수가 나오네요. 농계타법이
0: 네.
1: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와, 드문 경우인데 말이죠.
0: 그러니까요.
1: 예. 지금 똑같은 입장이에요.
0: 네.
1: 네, 5대 5. 막상 막하는
0: 네,
1: 얘기예요.
0: 오늘 재밌어요.
1: 네, 네, 별 차이가 없다.
0: 네.
1: 자, 괜찮아, 잘 될 거야. 과연 본인 노래대로 아, 떡이 됐네.
0: 네.
1: 아,
0: 조금 아쉬웠어요. 네. 이세준 팔단이요.
1: 네.
0: 결혼 7년 반 만에 동시통역사인 아내가 오빠 우리 됐대 하면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뭐가 됐다는 걸까요?
1: 아파트 당첨이 됐다? 아닙니다. 밥이 뜸이 다 됐다? 더더욱 아니겠지요. 네. 사실은 임신이 됐대 그 얘기였습니다. 와 정말 경사지요 이거. 네. 7년만. 저도 아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술 마시고 오면 됐다 거실에서 자라. 됐어 밥 차리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먹고 와. 됐어. 네.
0: 아 그 됐다.
1: 됐다 됐다. 네.
0: 아, 좀 똑같아요.
1: 예.
0: 네 다섯 달씩.
1: 그렇습니다.
0: 그쵸? 자. 아, 계속 이렇게.
1: 예, 뭐 소리볼 건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네. 한두 알 남았을 때 결과를 보겠다. 네. 네.
0: 혹시 최서범님은 네. 국악을 따분하고 막 지루하고 재미없는 음악으로 생각하진 않으시죠?
1: 당연하죠. 여기는 국악 방송이라 큰일 날 지루라고 하네. 김가영 주도원님 물어보면 혹시 그럴까봐. 네. 이 국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는 의미에서 네. 국립국악원에서 생활

0: 국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네. 매년 생활 국악 앨범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생활 음악 시리즈인데 시리즈 21집에 이한철 8단이 작곡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0: 와, 이한철 8단 대단하네요. 네.
1: 제목이 달거리.
0: 어, 그 가사 좀 소개해 주시죠. 네.
1: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이
0: 신구 뭐예요? 그 신구 선생님에 관한 노래인가요?
1: 네, 신구가 네. 친구라는 뜻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경기 작가 달거리의 한 소절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한철 8단의 작품이죠.
0: 진짜 그 신구 선생님이 들으시면 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야,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 아니라 니들이 국악을 알아? 어, 예, 니들이 국악을 알아? 자, 네, 거리가 워낙 네. 그러나! 네!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이야, 이한철 8단! 와, 저 그럼 음향수!
1: 네!
0: 오, 노래!
1: 와! 와.
0: 오. 저 먼 거리에서 네. 저런 수가 나오네요! 네, 대단한 네. 멋진 수가 나왔던 이한철 8단입니다. 야, 역전을 당한
1: 네?
0: 네, 이수준 8단! 1차 준하고는 잠깐 이런 식으로 갔다가 가는 결승까지 갑니다.
1: 네.
0: 네. 약간 당황하고 있죠? 당황하고 있는 네.
1: 어.
0: 지금
1: 어. 어?
0: 네.
1: 어머.
0: 네.
1: 어.
0: 지금
1: 어. 어.
0: 네.
1: 어머.
0: 본인 알이 꽤게요. 네. 당황 맞습니다.
1: 말렸어요. 네.
0: 말렸습니다. 이한철 8단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1: 네.
0: 승기를 네, 잡았어요. 이럴 때 중앙 정도로. 와. 계속해서 멋진.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타석 우와. 멋진 수. 네. 야구 말하면 우와, 연타석 네. 홈런이에요, 이건.
1: 네. 네.
0: 오! 이한철 8단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황하고 있는 기세기 영역한 이세준 8단 갑자기 손까지 떨리고. 네.
1: 어. 네. 진짜 오늘 경기 재밌네요.
0: 예. 우와. 자, 그러나 이세준 8단.
1: 어?
0: 예. 아. 예, 별 희망이 없어서 뒷공문이지요. 할 수 없습니다.
1: 도망가기를 선택했어요. 네.
0: 저런 모습 처음 봅니다.
1: 네.
0: 문양 빠지지만 어쩔 수 없죠.
1: 네. 네,
0: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1: 네.
0: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는 역시
1: 네.
0: 네. 가진 자의 아! 아, 너무 여유를 부렸나요?
1: 네.
0: 어, 꽤기나 봤는데 그래도 3대 1입니다.
1: 네, 그래도 유리.
0: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뒷공문을 빼겠죠. 그렇죠.
1: 아.
0: 예. 그렇습니다. 네. 그냥 손님 실수 유발하는 거지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공격할 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네.
0: 자, 또 한 번 재차 공격을 네. 하나요? 우와, 네, 이거로 해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한철 8단. 와, 결승전입니다.
1: 네, 마지막 3차전은 각자 3알씩만 놓고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0: 네, 네.
1: 흑 이세준 8단 성공해주세요.
0: 저 1차전 봤을 때는 이세준 8단이 가볍게
1: 네.
0: 뭐 2차전으로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네. 반기역에 나선 이한철 8단
1: 네.
0: 무서웠습니다.
1: 네.
0: 네? 저력이 너무... 있는 이한철 8단. 자,
1: 네?
0: 과연? 와! 웃기지 말아요. 나 이세준 8단이야.
1: 와, 너무 깔끔하게 딱 그 자리에 자. 들어갔어요.
0: 그러니까 보세요. 딱 한 번 성공했는데도 벌써 판세가
1: 네.
0: 이게 세 알이기 때문에. 자.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네. 결승전은 단 한 번의 실수가 패배로 직결됩니다.
2: 와,
0: 네, 이야, 이거 곤란하다.
1: 네.
0: 그러면 그 쳐들어온 걸 포기하고 내가 할 길, 아 그거보다는
1: 위험하죠.
0: 어, 네, 그거 그게 어떨까? 저 같으면 아 손이 떨리나요?
1: 아, 아
0: 그러나 괜찮습니다. 저것도 네. 참 애매해요. 어찌할 거냐?
1: 아, 네. 막았네요.
0: 네.
1: 네.
0: 아, 와, 왼손 타법.
1: 네.
0: 네. 오른손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는 이세준 8단.
1: 너무 우와. 깔끔해요.
0: 뭐, 오른손에서는 안 가리네.

0: 와, 그러면 지금
1: 떨러 하나 남았는데.
0: 네.
1: 그래거나 저래거나 자 이렇게 되면 역전패 당하나요?
0: 지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 아 저기 이제 찍기 당구에서 이제 맛의 타법이라고.
0: 그렇다가
1: 괜한 짓이지요.
0: 네, 건드리면은 기회를 잃게 됩니다. 최소범님이라면 어떤 거를?
1: 저는 네 공격을 합니다. 예, 질 땐 치더라도 시원하게. 네. 애매하게 됐네요.
0: 아쉬워요.
1: 네. 사정권에 들었어요. 네, 왼손 타법도 네. 대단하거든요. 네. 예, 이세준 팔단의 왼손 타법도 가능합니다. 뭐 지금 봐서는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사실 농계 타법을 해도
1: 네 충분합니다. 네.
0: 아.
1: 과연 김치국부터 마신 결과냐? 네! 네! 농계타법 아니에요. 깨끗하게 퍼펙트 승리! 대점자리 결승전! 이렇게 해서 이세준 8단의 승리! 오늘의 최종 승자는 이세준 8단입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리겠습니다!
0: 진짜 멋있었어요, 와!
1: 이야! 여기도 잘했는데
2: 너무 잘했다.
1: 너무 잘하네.
2: 그게 잘해주세요.
1: 맨날 알까기만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해. 이야 너무 잘해가지고.
0: 네.
1: 오. 이세준 8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2: 그 7년 반 만에 얻은 아들이 요즘 많이 커가지고 저한테 자꾸 덤비는데요. 제가 알까기로 한수 가르쳐야겠습니다.
0: 아드님이 너무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2: 아까 잘했지?
3: 첫판 할 때 좀 긴장해가지고
1: 아 첫판이
3: 네 어우 이거 망신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두 번째 판에서 좀 시원시원하게 잘 깐 것 같아서 만족하고요. 또 창호이 드린 햇살 저희 라디오에서 열심히 멘트를 잘하는 것으로 또 더 성숙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1: 자 두 분 수고하셨고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945년 10월 28일, 독자적인 교정 행정을 시작한 날, 대한민국의 안전은 대한민국 교정이 지킵니다. 과거의 가둠에서 벗어나 치료와 회복의 교정으로 역사를 지나 오늘까지 국민 곁에는 교정이 있습니다.

0: 여기 큰 꿈을 품고 모로코에서 한국으로 온 농부가 있습니다.
1: 굿모닝 얘들아, 잘 잤니?
2: 그리고 밑에 손 넣어가지고 뭉쳐있는 게 있는지 한 번씩 체크해주고. 봐봐. 이런 뭉탱이를 좀 한 번 더 체크해달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러면 하루 일당 못 나가요.
3: 남들이 보면 일당 준 줄 아네.
0: 멋진 농부가 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체력 단련은 기본.
4: 농부는 체력이 없으면 진짜 안 되는 직업이에요.
5: 안녕하십니까. 뭐 하고 계세요, 형님?
6: 식당장 약품 드리려고.
5: 아, 커피 한잔 얻어먹으러 갔는데 힘들겠네. 아.
4: 맛있는 건 없어요?
7: 맛있는 건 뭐 있어? 맛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
5: 여기 오면 맨날 맛있는 것도 안 줘.
0: 넉살 좋은 성격으로 이웃은 물론 농촌에 적응 중인 아내까지 돕고 있는데요.
8: 사랑해.
9: 어?
8: 사랑해.
5: 어, 안녕하세요. 제가 농가 프랜차이즈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판로를 좀 더 같이 개척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6: 충분히 납품하는 가능하지 않을까.
5: 얘들아, 밥 먹자.
0: 아스파라거스로 대한민국 최대의 농가 프랜차이즈를 만들겠다는 농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광활한 동진평야와 정읍천이 만나 예부터 비옥한 토지를 이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이런 환경 덕분에 곡물농사가 발달한 곳입니다. 막힘없이 뻥 뚫린 시원한 풍경에 반해 정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가 있는데요. 단단한 팔뚝, 튼튼한 허벅지, 한눈에도 운동 좀 한 것 같은 건강한 몸매의 소유자는 귀농 3년 차인 농부 성철 씨입니다. 매일 작물을 돌보듯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근육 운동을 한다는데요.
4: 이게 거의 스트레칭 위주로 아침 워밍업. 농부는 체력이 없으면 진짜 안 되는 직업이에요.
0: 체력 단련을 위해 창고 한쪽을 과감히 정리. 성철 씨 개인 체육관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곳으로 출근,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창 운동 중인 성철 씨를 찾아온 이는 바로 아내 다미 씨인데요.
10: 좋지. 여기다 헬스장 만들어서 좋지.
4: 이건 국가사업이야.
10: 뭐?
4: 농민은 체력이 국력이랬어.
10: 아. 잘 해봤어. 열심히 해.
4: 잘 잤어?
10: 응. 나야 뭐 잘 잤지.
0: 지난해 결혼해 아직은 신혼인 부부. 어머, 서로만 봐도 웃음이 나나 보네요.
10: 열심히 해.
4: 요새 어우씨, 살 좀 나가.
10: 맛있었지. 열심히 먹으니까.
4: 아이, 참. 근데 내 엉덩이 한번 봐줘. 원래 봐봐. 어때? 힙. 엉덩이 힙.
10: 그때 영무하지.
4: 그치?
10: 손수래요.
4: 그치. 이제 가, 이제 가. 운동해야 돼, 빨리 가.
10: 왜?
4: 며칠 만친다, 빨리 가.
10: 왜?
0: 귀농 전부터 몸을 가꾸는 데 관심이 많았던 성철 씨. 멋진 농부가 되고 싶어 더욱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침 운동을 마친 후 느긋하게 집을 나서는 성철 씨. 대체 농사일은 언제 할 생각인지 바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집 바로 옆에 보이는 하우스가 성철 씨네 농장입니다. 하우스는 총 네 동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아스파라거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 굿모닝 얘들아, 잘 잤니? 야, 너는 잠버릇이 고약하다. 안녕. 귀엽게 생겼네. 제가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0: 농장의 규모는 약 3,30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평 정도 되는데요. 비타민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아스파라거스.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한 겁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심고 3년째 되는 해에 수확을 하는데요. 한 차례 수확이 끝난 요즘은 아스파라거스를 키우는 시기입니다.
9: 친환경이라서요. 약을 절대 안 주워서 바로바로 먹어도 안전합니다. 되게 맛있어요. 아삭아삭하고.
0: 아스파라거스 상태도 확인하고 운동 후 피로 회복에도 좋아서 하루 한두 개는 먹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그날의 날씨와 습도를 꼼꼼히 체크하고 흙의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9: 흙을 맨날 마침마다 거의 만져보거든요, 지금. 흙에 얼마나 수분을 머금고 있는지를 이게 촉감으로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냥.
0: 최적의 토양과 재배 조건을 찾기 위해 화분 재배를 하고 있는

0: 는 성철 씨. 매일 화분 속 흙을 꼼꼼히 살핍니다.
1: 물 주러 가야지.
0: 아스파라거스 하우스는 스마트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얘들아 물 먹자.

0: 호수 내에 온도나 햇볕은 기본, 물 공급도 자동이라 편리한데요. 덕분에 일은 좀 줄었지만 여전히 사람 손은 필요합니다. 특히 물은 작은 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흙에 관이 막히지 않는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1: 얘들아, 물 먹자.
0: 하우스 전체를 돌면서 꼼꼼하게 확인해 나선 성철 씨. 이때 물이 공급되는 양까지도 정확한지 살핍니다. 갑자기 분주해진 성철 씨. 뭔가 잘못된 모양인데요? 물이 나오는 관에 이상이 생긴 상황.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로 옆에 화분들도 확인을 합니다. 서둘러 제어판을 확인하는 성철 씨.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귀농 3년 차. 그동안의 경험 덕분에 이젠 웬만한 수리는 혼자도 거뜬합니다.
1: 올라온다. 스마트팜이라 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기계를 믿을 수는 없는 상황도 종종 와요. 그래서 수동으로 돌리거나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돼요.
0: 모든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철 씨. 귀농 전 모로코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머나먼 나라 모로코에서 8년간 사업을 했던 성철 씨. 호텔 운영부터 관광 화장품 분야까지 다양한 일을 했는데요. 특히나 모로코를 배경으로 하는 촬영이 있을 때면 현지 코디네이터로 활약. 그러다 배우인 류승수 씨와 알게 됐고 지금까지도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돈은 벌었지만 점점 지쳐가던 성철 씨.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건데요. 뭘 할까 고민하던 당시 농촌을 선택한 건 반려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새로운 삶을 펼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연고 하나 없는 정읍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농부로서의 삶이 시작됐고 지금은 부모님까지 함께 다양한 농사에 도전 중입니다. 모로코에서 그랬던 것처럼 농사에도 욕심을 부리는 성철 씨. 아스파라거스뿐 아니라 밀과 콩까지 세 가지 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전에 일을 마치고 난 후 서둘러 집을 나선 성철 씨. 오, 그새 또 옷까지 말끔하게 갈아입었네요. 벌써 오늘만 세 번째인데요. 평소 멋내는 걸 좋아하는 성철 씨가 찾아간 곳은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시내입니다. 무슨 일로 여기 온 걸까요? 익숙한 듯 들어간 곳은 신발 가게. 성철 씨의 아내 다미 씨가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둘러 장사 준비에 나선 성철 씨. 신발을 정리하는 폼이 꽤나 익숙해 보이는데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1: 이건데 이거 제품은 더 없지?
2: 여유 없어요. 다 어제 많이 팔았어.
1: 그러면 이것다가 더 놔둘 거 뭐 있어?
2: 어, 뒤에 있는 검은색 신발도 입고 있어.
1: 검은색 신발이 뭐예요?
2: 그 왼쪽 위에 올려져 있는 검은색 밴드 있잖아.
1: 아, 이건 주문건이 아니었어?
2: 어, 아니야.
1: 아, 그러면 나도 주문건인 줄 알고 알았지.
2: 아니야.
1: 아, 알았어. 조심하고. 사랑해, 여보.

0: 대박,
1: 장난
0: 그만 좀 하지 마.
1: 아, 알았어, 안 할게.
2: 아, 왜 입을 꼬맨다고 그래, 무섭게. 사랑해.
0: 아, 아,
2: 여보, 빨리 보고 싶네?
0: 안
2: 알았어, 이따 와. 아, 숨어버렸어.
1: 저의 사랑하는 와이프의 매장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약속을 했어요. 서울 사는 친구가 정읍에 정착할 수 있게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오픈해 주겠다. 늦잠도 자고 뭐 헤어도 하고 네일아트나 그런 시간을 좀 제가 제공해 주겠다. 제가 좀 힘들어도 좀 아직까지는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3: 귀농 후 홀로 떠난 여행에서 만난 두 사람. 혼자 여행을 온 다미 씨에게 첫눈에 반했는데요. 그렇게 운명 같은 사랑이 시작됐고 2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까지는 순탄했는데 문제는 도시에서만 살던 다미 씨의 농촌살이. 농사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농촌에서 서서히 적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2: 다미야, 나 오늘 많이 팔았어.
4: 오늘 많이 팔았다고?
2: 아, 7만 원이. 그러니까 7만 원에다가 예약 손님 있고. 좋지?
4: 예약 손님은 뭐야?
2: 이거 앞에 거 빼놓은 거.
4: 부담스러워.
2: 잘했지?
4: 잘했어, 고마워. 자. 먹고 갈까?
1: 아니, 가야죠.
4: 이거 가져가. 콜라 넣어줄까, 그럼 다시?
1: 어. 너 필요한 거 있어?
4: 아니요.
1: 용돈은 줄까?
4: 괜찮아.
1: 어, 약간 흔들렸네. 얼마 줄까?
4: 20만 원.
1: 뭐, 어땠을 건데?
4: 나 운전하러 가니까. 이제 거기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기름값도 해야 되고 하니까.
1: 기름값 어차피 내 카드인데 왜 네가 기름값을. 그다음에 누가 보면 뭐 이렇게 아, 20만 원만 주면 돼?
4: 어, 줄 거야?
1: 그러면 기죽지 않을 거야?
4: 아, 기 안 죽지 그럼.
1: 아, 그래? 기분 좋네 지금? 어. 생각해 볼게.
4: 아. 빨리 가 이제.
1: 입금하고 갈게.
4: 그래. 해. 지금 보는 앞에서 해줘. 해줘. 많이 부를 걸.
1: 언제 끊어요?
3: 어머, 아우 온도가 신혼 아니랄까 봐 깨가 쏟아지네요.
2: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알바비는 입금 되나요?
4: 안 돼요.
2: 안 돼요? 아, 네. 수고하십시오. 이따 전화해. 오늘 몇 시 퇴근? 미리 퇴근해. 다미야, 보고 싶으니까 빨리 퇴근해. 사랑해.
4: 어.
2: 사랑해.
4: 아, 가는 거.

0: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성철 시내를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1: 빨아 왔구나.
2: 어? 코팅 장갑 있어?
1: 코팅 장갑 하나 이런 거.
0: 손님이 왔는데도 크게 신경 안 쓰고 할 일만 하는 성철 씨.
2: 이렇게. 예스.
0: 성철 씨나 손님들이나 너무 자연스럽게 일을 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이인지 궁금하네요.
2: 아, 쫙 깔아놓고 잠자면 좋아.
3: 숙박 뺏기네.
2: 이것도 깔아놓고
4: 나중에 아빠 왔을 때 에스카프로 헤드라이트 해드려야 돼. 너네야.
0: 농장 일을 도와주러 부모님이 오신 건데요.
5: 그 아버지.
6: 이게 다 하고 땀 닦고 알았지? 이렇게 하고 땀 흘린다고 뭘 하지 말고 엄마도
1: 그래.
6: 걸고
1: 그래. 좋네.
6: 그래. 이게 바로 우리 농가의 복지. 그치 얼마나 좋아 이게. 어이구 답답해도 괜찮고. 그거 좋지?
0: 아스파라거스는 화분 재배 방식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수확도 편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품질력을 높이기 위해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흙도 새로 구매

0: 있는데요. 오늘 그 흙을 식재하는 날이라 부모님까지 오신 겁니다.
1: 그리고 밑에 손 넣어가지고 뭉쳐있는 게 있는지 한 번씩 체크해주고.
2: 아니, 내가 한 거는 잘 깼어.

0: 어? 이러면 하루 일당 못 나가요.
1: 남들이 보면 일당 준 줄 아네.
0: 이 농장에 자주 오면 안 돼, 아빠? 일 그만두고. 어?
2: 네가 왜 이렇게 살릴래?
0: 아니, 각자 사는 거고, 그거는. 편안해, 좋네. 이게 혼자 하다가.
2: 나.
0: 이거 바람은 보기만 해도 좋네, 이게.
1: 그거라고 박혀놨더니. 참나, 이게 나무도 농사지라고.
2: 아이고. 심는 건 거기서 심는 거야? 위치에서?
0: 아니, 여기서 심어버리죠.
1: 거기서 심는 게 낫지. 움직이면은 뭐니까. 문양 잡아놓고.
2: 그래, 거기서 심는 게 나아.
0: 내가 농장주야. 어? 다들.
2: 예.
0: 그렇지. 아, 자꾸 그러면 나 진짜 아빠랑 낚시 안 가?
1: 무슨 낚시 가게?
0: 아니. 이제 다시는 안 간다.
1: 돈이 아깝지 않냐, 낚시 가면서? 아니, 40만 원 들어서 응? 2만 원 값도 한 두세 마리 밖에 안 잡아오고. 그리고 쭈꾸미 응? 낚시 가가지고 쭈꾸미 한 마리 잡고.
0: 나한테 뭔 줄 알아?
1: 돈 가지고 사나? 응, 너 동네 샀어 봐. 동네 어르신들, 아이고, 잔치한다.
0: 아니, 잔치를 하려고 갔다 온 거지. 근데 안 잡힌 걸 어떻게 알고 있나?
1: 하지 마.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까지 피일비거리고 다니고.
0: 피곤하니까.
1: 또 하지 말라고.
3: 부모님은 아직 귀농 전인데요. 성철 씨의 권유로 얼마 전부터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귀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농사에 관심이 생긴 부모님을 위해 농사일을 조금씩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성철 씨의 목표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농사를 짓는 건데요. 부모님 세대의 분들이 좀 더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번거로운 데다가 비용도 많이 드는 재배 방식을 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0: 오, 이미 남아 있네. 들 안녕.
3: 화분 하나에는 아스파라거스 뿌리 하나를 심는데요. 이때 충분히 흙을 덮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심어두면 3년 후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4: 정철아, 이거 하나 남은 거 어떻게 하냐?
0: 그냥 작은 거 있으면 같이 심어버려.
1: 우성철, 남들은 땅에다 심던데 왜 너는 여기다 심냐, 화분에다가?
0: 이게 바닥에 심으면 여기다 바닥에 심었다 생각해봐. 맨날 이거 수확을 해야 되는데 허리를 완전 숙인단 말이야. 그럼 허리도 안 좋고 나중에 엄마 아빠가 여기서 일을 할 텐데 맨날 허리 숙여봐. 얼마나 아프겠어.
1: 아이고, 회자 나섰네.
0: 어쨌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비싼 흙도
1: 다 이것도 사나 국산을 사면 되지. 뭐 외국에서 수입까지 와갖고
0: 사실 비싼 거 테스트 하는 거야. 이렇게 이 배합이랑 이 농도의 그 아스파라거스가 클 수 있는 pH라는 게 있는데 그걸 요청을 해가지고 딱 맞춰 온 거야 이게.
1: 이런 찌꺼기 안 버려?
0: 아, 얘가 썩어가지고 그 얘가 영양분 되는 건데 왜 버려?
1: 이 나무 찌꺼기가
0: 찌꺼기가 원래 자연적으로 나온 건데 이게
1: 영양분이 보이는데 나는.
0: 아니 엄마, 여기 엄마 집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얘가 문제 생겨. 그러면 나는 나중에 관리할 때 얘만 치우거나 얘만 다시 측정을 하면 되는 거야.
2: 편하네.
0: 훨씬 낫지 그게. 근데 돈이 들고 이제 아까처럼 그 힘이 드는 게 있는데 일단 나는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아직 딴 데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거든.
2: 그래.
1: 남들 하는 거 해야지. 얘가 또 애기 남 혼자 해갖고서는. 안 그래?
0: 그잖아. 남들이 했던 걸 따라가면은 따라만 가. 앞장서지 못해.
1: 근데 저는 돈을 못 벌지 우리가 지금. 맨날 투자만 하지.
0: 엄마, 딱 3년만 해봐. 3년. 3년 안에.
1: 3년 안에 내가요 잘못돼요.
0: 응? 그래, 내가 엄마 치료비라도 벌 테니까 이걸로 어떻게든. 응?
3: 부모님 앞에서는 장난기 넘치는 아들이지만 누구보다 농사에 진심인 성철 씨. 상품성이 떨어진 아스파라거스는 키워서 잎을 통해 광합성을 시키는데요.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이렇게 한두 달 두면 뿌리에 영양분이 풍부해

0: 생각이 차오릅니다.
1: 그럼 배추김치 내놔봐요.
0: 성철 씨가 뒷마무리를 하는 사이 어머니는 점심 준비에 나섭니다. 아스파라거스에 죽순까지 등장. 오, 어떤 메뉴를 준비하시려는 건지 궁금한데요. 아, 산적이네요.
2: 우성철! 성철아!

0: 죽순부터 딱히 이질감 없는데?
1: 그런 게 괜찮네.
2: 이색 메뉴인 아스파라거스 죽순 산적 완성입니다. 또 다른 메뉴는 아스파라거스를 양파와 마늘에 볶은 아스파라거스 볶음입니다. 힘들게 일한 오늘 고기가 빠질 순 없겠죠?

0: 근데 먹을 만하네.
1: 맛있네.
2: 되게 연하지?
1: 응. 연하네.
2: 응. 그러니까 이거를 전국에다가 체인점 만들 거야. 농가 체인점. 지금 뭐 내가 되게 무서워 돼. 근데
0: 생각만 해도 행복해서 된다. 아니 꼭 성공해. 엄마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 할 테니까.
3: 대한민국 최고의 농가 프랜차이즈를 갖는 것이 성철 씨의 목표입니다.
2: 엄마 가끔 이렇게 담양도 같이 이렇게 먹거든? 시골 그냥 귀농해서 제일 좋은 게 이런 거. 그러면 담양
1: 저녁은 괜찮겠다.
2: 아 지금 선선해져. 선선해서.

0: 무더위가 시작된 요즘 일하는 시간대도 더욱 빨라졌는데요. 성철 씨도 볕이 세지기 전에 집을 나섭니다.
1: 우와, 덥다.
0: 멋쟁이 농부답게 자외선 차단제 발라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아유, 뭐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도 아주 기운이 넘치네요. 선글라스까지 장착하고 나서야 출발 준비 완료. 이러니 동네에서 멋쟁이로 소문날 만도 하네요.
2: 어? 왜 이러지? 무슨 일이 갑자기 안 되지? 아, 뭐가 들어와야겠네.
0: 성철 씨는 아스파라거스 외에도 2년 전부터 밀과 콩 농사를 하고 있는데요. 36,360제곱미터, 11,000평으로 규모도 꽤 큽니다. 그런데 올해 밀농사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밀이 자꾸만 쓰러지는 건데요.
3: 제가 동계 10월, 11월 달에 심은 밀밭인데 다음 달이 수확인데 수확 앞두고 이렇게 볼 때마다 또 오면 올 때마다 더 쓰러지고 있으니까 참 누워있는 애들을 빨리 세워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할

0: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선. 제 자신도 다시 한 번 더 왜 이럴까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왜냐면은 모든 게 다 자연재해였으면 주변 농가가 다 안 좋았을 텐데 바로 옆에 있는 농가는 좀 그래도 예 피해율이 한 10%였으면은 저희는 한 60% 70%니까 내년에 저 하시는 분 똑같이 따라하거나 아니면 여쭤봐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 하필 수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더 속이 상하는데요. 원인을 모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밀밭 확인을 마치고 수리센터로 나선 성철 씨.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주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게 갑자기 후진이 안 먹더라고, 갑자기. 네. 왜 그런 거였는데?
2: 일단 봐야 알죠, 저도. 아,
0: 그래서 일단, 그, 예, 그 팀장님께서는 일단 뭐, 일단은 뭐 얘기하시는데, 네, 뭐 불안하니까.
2: 예. 바꿔드리기로 했잖아요.
0: 좀 다시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예.
3: 이게 휴가 가자?
2: 예.
3: 나도 휴가 한번 봐야 되는데?
2: 뭐 해야 되는데?
0: 선생님, 미리. 거의 80% 다 쓰러졌어요.
3: 어, 그럼 트러스로 비하지 못해요.
0: 왜 그런 거예요? 옆에, 바로 옆에 거는 안 쓰러졌다고 그랬고, 근데.
3: 비료가 맞으니까 과비 됐으니까 그러지. 아무래도.
0: 과비 때문에?
3: 근데 이제 그거 올해 비가. 막 비바람이 많이 쳤어. 그래가지고 쓰러진 일이 많아.
0: 그러면 원래 꼬랑을 넓게 해야 돼? 더 좁게 해야 돼, 그러면?
3: 아이, 그런 것도 상관없어, 거의.
0: 크게 상관없길래. 그럼 크리스마스 가면 언제쯤 물려야 되나요?
3: 지금 밀 색깔에서 약간 이제 검정색 비슷하게 짙은 이제 한 번에 내면 그때 이은 게.
0: 올해도 비 많이 올까요?
3: 크리스마스 자꾸 좋았대요?
0: 아, 또 그러고 나서 다시 왔어요. 아,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2: 비를 많이 썼구나.
1: 수리센터는 농부들이 자주 들리는 곳이라 농사 정보를 얻는 데 이만한 곳이 없다네요.

0: 마치고 서둘러 길을 나선 성철 씨. 사실 오늘 이 트랙터로 할 일이 있었는데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일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춘 성철 씨.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1: 안녕하세요. 모내기 하시길래 무슨 몇 쪽 올라왔어. 그러면 이걸 약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풀약? 사장님, 그러면 풀약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2: 아, 피가 많이 나요.
1: 아, 피. 수고하세요.
0: 넉살이 좋은 건 기본. 궁금한 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 덕분에 연고 없는 이곳에 정착하는 것도 수월했습니다.
1: 누나,

0: 이곳에는 콩을 심을 예정인데요. 파종 전에 땅부터 갈아둔 겁니다.
1: 바쁘십니까? 아닙니다. 형, 저희 지금 콩 심는 거 일단 쟁기질은 다 해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변동이 있으면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수고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2: 아차, 수고했다.
1: 안녕하십니까 형님. 형님들 오늘 이거 저희 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오늘?
3: 시간이? 3일째니까 한 낙타는 시간 포함해서 한 3시간 반 정도?
1: 3시간 반?
0: 이번에 심을 콩은 백태. 메주를 만드는 데 쓰는 콩인데요. 파종용 기계가 없어서 이웃 형님에게 부탁한 겁니다.
1: 잘 부탁드립니다. 알았어. 네.
0: 밀 농사도 잘 안 된 상황이라 콩 농사에 힘을 쏟고 있는 성철 씨. 그런 상황을 잘 알기에 이웃 형님이 도와준다고 나선 건데요. 넓은 땅에 콩을 심으려면 기계는 물론 능숙한 조작법은 필수. 앞으로는 성철 씨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라 더 유심히 작업을 살피는데요. 기계가 지나간 자리까지도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1: 형님, 몇 센치 간격이에요?
4: 30cm.
1: 30cm? 깊이는 몇 센치예요, 깊이가?
4: 30cm. 안 나와?
1: 자, 안 나왔어요.
4: 두세 개씩밖에 안 떨어져?
1: 네. 근데 중간중간에 잘 안 떨어진 게 분명히 있어가지고.
4: 형님, 못 찾는 걸 수도 있어요.
0: 혹시 몰라 확인에 나서는데요.
4: 잘 떨어져요.
1: 잘 떨어져요?
0: 다행히 작동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4: 다 나와. 이 홈택이 이렇게 파져 있으면 무조건 나온 거야. 여기 하나 나온 거에서 30cm 딱 재봐.
5: 그게 깊이 안 들어가.
1: 그러니까.
5: 여기 있잖아, 나오잖아.
1: 한번 의심해봤습니다.
0: 아직은 초보인 성철 씨에게 귀농 8년 차인 이웃 형님은 농사 스승입니다.
1: 그래도 항상 저런 분들, 다른 청년 농가들이 있으니까 참 고마운 것 같아요. 고맙고, 저분들 없었으면 올해는 또 어떻게 심었을까? 아니면 작년에처럼 했으면은 딴 사람 다 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심다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땅이 안 말라서 못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그런 거 있는데 제 형님께서는 오늘 바쁜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도와줄게라고 하시니까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하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4: 수고했어요.
1: 아 형 바쁜데 괜히 바쁜데 저 때문에. 형 근데 마지막에 여기를 먼저 찍었잖아. 좀 찍어놓고 가잖아. 약간 표시목을 해놓잖아.
4: 표시목? 내가?
1: 네, 마지막에.
4: 아니요, 아니요.
1: 살짝 해놓고 가잖아요.
4: 그게 나올 때 네. 여기 못 심어. 네. 캐릭터 딱 머리 여기 오면은 저만큼 그렇죠. 한 3m 못 심어. 네. 그래서 찍어놓고 가는 거야.
1: 아.
4: 3m 못 심으니까.
1: 아, 그 미리 해놓은 거라고?
4: 아, 못 심을 때도 그렇게 심잖아.
1: 아.
4: 그러면 이제 공간이 엄청 남아.
1: 그래서 저는 항상 삽질로 해서 그냥 수작업했거든요.
4: 아, 그래?
1: 형, 이런 거 다 하면 얼마예요, 이게?
4: 파종기 이거 지금 2,500 할걸?
1: 저는 언제쯤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형님?
4: 내 운에.
1: 내 운에?
4: 알아, 내가 도와줄게.
1: 알겠습니다, 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만간 소주 한 잔이야, 형님.

0: 다음 날. 평소 같으면 집에서 쉴 시간에 농장에 나선 성철 씨. 고추 지지대를 챙깁니다.
1: 열일 같다. 이거면 되겠지?
0: 이미 성철 씨네 농장은 고추 심기가 끝난 상황. 대체 이 많은 고추 지지대를 어디에 쓰려는 건지 궁금한데요. 차로 10여 분을 달려 찾아간 곳은 바로 이웃 동네인데요. 부모님이 귀촌한 마을입니다.
2: 엄마! 나왔어. 안녕하세요.
3: 이모 들어왔어.
2: 안녕하세요.
4: 아주 고생이 많네요.
2: 네. 아, 힘들어.
5: 얘는 먹어야지.
0: 이번에 고추 농사를 시작하신 부모님. 아직 완전히 귀농하신 게 아니라 성철 씨가 부모님 댁 작물까지 틈틈이 살피고 있습니다.
2: 고추 때 많이 부족한 거 돼가지고 그래도 내가 귀농 선배잖아. 또 자재가 또 많잖아. 또 생각보다 어제 보니까 비어있더라고. 없어가지고 자재가 없어가지고
6: 그래. 몇 개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 많이 필요 없어.
2: 27개가 필요했어.
6: 27개?
2: 어. 그래서 내가 30개 들고 온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꽂았다가 뺀 거야 이거? 아 매워. 아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왜 천냥은 아닌데 왜 이렇게 매워? 엄마 천냥이야 이거?
5: 아니.
2: 왜 이렇게 매워 얘는?
5: 아 요번에 우리 고추가 매워.
2: 와.
5: 고추 종자가 매워.
2: 아빠 이거 매콤하네. 먹어봐.
5: 새로 따서 드려.
2: 끝맛이 약간 매콤하네.
6: 맛있구만.
2: 에이.
6: 맵지 않고
2: 안 맞아.
6: 맛있다 맛있어.
0: 고추 농사에서 지지대 세우는 일은 필수인데요. 보기보다 힘과 요령이 필요한 작업. 아버지 혼자 고생하실 것 같아 도우러 나선 겁니다. 장난만 치는 것 같아도 힘쓰는 일을 모두 도맡아서 하는 속 깊은 아들입니다.
7: 관뚜기 하나 있어서 우리 아픕니다.
2: 엄마, 아들이 다 이렇게 자재 갖다 주고 좋지 않아?
8: 아들이 뭐 그거는 하는 거지.
2: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8: 여기 동네 선배님 많아?
2: 아이, 그래도 유일한 내 후배가 엄마밖에 없다. 아,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엄마밖에 없네.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미는 3년 차라서
8: 많이 컸지. 풀인지 응? 감자 잎인지도 모르고.
2: 그만해 그 얘기 좀 이제.
8: 아직 감자순 안 나왔네 그랬더니 나왔어 그래. 이거 그랬더니 그렇대요. 야,
2: 엄마 나는 걷다가 약도 줬어 영양제.
8: 잘 키워요.
2: 아니 요즘 풀이 이쁘다니까.
8: 친환경 한다고 풀을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요.
2: 저 약간 나 욕하는 거지?
0: 모로코에서 사업만 하다가 농사의 농자도 모르고 시작한 귀농. 덕분에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2: 해나 할머니가 뭐 안 되는 게 있대.
6: 저때 얘기했던 전기.
2: 전기 안 되는 게 있으니까. 할머니! 전기 안 되는 거 있다며요. 전기 안 되는 거.
9: 안 돼요.
2: 어디가?
9: 여기.
2: 아 힘들어.
0: 이웃집 할머니 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우러 온 건데요.
10: 이거 이제 들고 소열은 끊으면 안 돼. 이게.
2: 아 그럼 전기를 엿다 묶었나 보네.
6: 이게 여기다 발시켜버린 거야. 그거.
2: 그러니까.
10: 여기다 두 가지를 다 연결이 걸더라고요. 미안은 써야 쓰지 안 써지.
2: 그러니까.
0: 웬만한 것들은 혼자 고칠 정도로 손기술이 좋은 부자.
7: 한번 보라고 했더니 안 오고 갈래?
11: 얘를 잘라서 요 아랫선하고 연결 하나 시켜주고.
2: 그렇지.
11: 한 선을 여기다 꼽아줘야 돼. 두 손, 이게 두 손이.
2: 두 손짜리야.
11: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2: 할머니 뭐 더 할 거 없어요?
7: 이제 전기는 하나 빼주면 놓고 전동차를 방어다리에서 끼어가지고 나가려는 게 귀찮은데 이제 선을 하나 빼면 되겠는데.
2: 그러면 어디다 코드를 꽂아서 그냥 내버리는지 아니면 저기 묶어가지고 내버리면 되니까. 집에 전기선 있거든?
11: 전기선 있다고?
2: 50m 있어. 거기 50m 있으니까. 네. 자재 들고 와서 하는 걸 합시다.
11: 그래요.
7: 갈게요.
11: 네. 어머니 갈게요. 네.
2: 맛있는 건 없어요?
7: 맛있는 거 뭐 있어? 맛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
2: 여기 오면 맨날 맛있는 것도 안 줘.
7: 이거 하나 붙여볼까?
2: 아, 좋아.
7: 아버지 하나 드려.
2: 네, 잘 먹겠습니다. 나는 어디 가서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아. 자재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그 몇 개 필요한 게 있으니까.

0: 그럼 할게요.
1: 고맙습니다.
0: 네.
2: 부모님 댁에 온 김에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에 들렸는데요. 아스파라거스를 납품하는 거래처 중 한 곳입니다.
0: 아스파라거스다.
2: 어딜 가나 아스파라거스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는 못하는데요.
3: 굵기는 좀 좋다. 100g당 2,100원.
0: 안녕하세요. 예. 네. 요즘 아스파라거스 잘 나가요?
4: 잘은 아닙니다. 항상 나가는 맛. 예.
0: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나오면은 뭐 200kg, 300kg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게 한 번에 뭐 행사도 할 수 있게끔 뭐
4: 있습니다. 화요장터나 아니 목요타임 세일이라는 게 있어요. 마켓에서 같이 할인 판매하거든요.
0: 그러면요, 만약에 제가 농가 프랜차이즈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4: 농가 프랜차이즈.
0: 날씨가 다 다르잖아요, 지역마다.
4: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은 저게 나오는 시기가 다 다를 거예요.
4: 맞아요.
0: 팔로가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 저희가 저희 것만 해도 한 1톤에서 2톤이 나오는데 뭐 팔로를 좀 더 같이 개척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4: 만약 그 정도 약속만 된다면 충분히 계약해서 납품하는 가능하지 않을까?
2: 농가 프랜차이즈라는 꿈을 위해서는 팔로 확보는 필수. 시간이 날 때면 발로 뛰며 팔로를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0: 아유, 항상 감사해요. 네.
4: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아, 내 거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을 해야 빨리겠어.
2: 팔로에 관한 희망도 생겼겠다.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처럼 하우스 점검에 나선 성철 씨.
5: 좋아 좋아.
2: 무슨 일인지 정성스럽게 아스파라거스 수확에 나섭니다. 대형마트에서 사온 다른 농장의 아스파라거스와 비교를 해볼 모양이네요. 키우는 작물에 대한 공부와 비교 분석은 귀농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최고의 작물을 키워내기 위한 성철 씨만의 노력입니다.
5: 역시 벌레 먹고 얘는 상처가 많네. 이 정도라면
2: 육안으로 확인 작업은 완료. 이제는 직접 맛을 보면서 평가할 일만 남았는데요. 요리할 때 식감의 변화를 보려고 매번 다른 음식을

0: 좋아하겠지?
1: 아내를 위한 특별 서비스도 잊지 않습니다. 이왕 맛보는 거 음식도 다양하게 준비하는데요. 아스파라거스에 짭조름한 베이컨을 돌돌만 베이컨 마리. 아스파라거스 홍보를 할 때면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인데요. 성철 씨가 제일 잘하는 요리이기도 합니다. 음식 하나를 할 때도 정성을 쏟는 성철 씨. 그 정성이 담긴 베이컨 마리도 완성입니다.
2: 다미, 밥 먹자. 너는 먹어봐. 내가 다미에게 주려고 준비를 한 거야. 이 작품의 명을 찾아야 돼. 아니, 먹지 말고, 아니.
3: 필요 없어. 이런 거지.
2: 야, 내 하트가 없어졌잖아.

0: 그냥 먹어줄게. 왜 맨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1: 내가 결혼 기념일 때만 다 해주잖아.
0: 결혼 기념일 맞아. 우리 좋아. 맛있어. 어, 괜찮은데?
2: 맛있지?
0: 응.
2: 이젠 반찬 하나 먹어야지.
0: 어, 근데 이거 괜찮다.
2: 응. 이거 들고 하나 먹어. 야무지게 먹어. 한 입 딱 담아버려.
0: 근데 이거 원래 맛있잖아.
2: 하긴 베이컨 맛이지?
0: 응.
3: 테스트용으로 준비한 음식이지만 맛있게 먹어준 아내. 성철 씨 기분도 좋을 것 같네요.
2: 그릇이 두 개잖아. 이 중에 한 개는 다른 농가에서 파는 거야. 한 개는 내가 키운 거야. 한 번씩 먹어보고 찾아야 되는 거야. 하나씩 먹어봐. 위에 먼저 위에. 위에 한 입 먹고 아래 기둥도 하나 먹어보고. 그 식감을 기억해.
3: 성철 씨가 키운 아스파라거스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2: 이게 뭔데 긴장되냐?
0: 알 것 같아. 위에 먹어보니까 알 것 같아, 나.
2: 그래? 그러면 분홍색과 초록색. 과연 내가 키운 것은 무엇?
0: 초록색. 맞아? 아니야?
2: 맞아, 정답이야.
0: 맞아?
2: 오, 어떤 차이가 나는데?
0: 더 윗잎이 연해. 그리고 더 달큰해. 우리 게 훨씬 달큰하긴 해. 저기서 따먹었을 때도.
2: 오.
0: 이게 조금 더 윗잎이 빠세.
2: 약간 억세다고?
0: 응.
2: 우리 건 연하고?
0: 응. 우리 게 더.
2: 확실히 먹는 건 역시 네가 정말 최고야.
3: 성철 씨가 키워낸 농작물을 단박에 알아낸 아내. 그 노력과 정성을 알아주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4: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앙카야, 옳지.
0: 아이 웬일이야?
3: 해가 지고 조금은 선선해진 시간.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섭니다.
2: 아, 오늘 대성이 형 만났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0: 뭐라고?
2: 와이프분도 되게 힘들었다고. 적응하기 힘들다고 사실 이게.
0: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하고 많은 일들 중에서
2: 사랑해 여보.
0: 어?
2: 사랑해.
0: 어?
2: 사랑해.
3: 넘치는 힘과 불도저 같은 실행력으로 농부가 된 성철 씨. 언젠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농가 프랜차이즈를 이루겠다는 꿈 꼭 이루기를 응원할게요.
2: 남들이 했던 걸 따라가면은 따라만 가. 앞장서지 못해.
0: 근데 저는 돈을 못 벌지 우리가 지금.
2: 토끼와 거북이가 있잖아.
0: 그거
2: 지금은 토끼가 있잖아. 거북이로 하면은.
0: 거북이 주지.
2: 어?
0: 신장해 주면 되잖아 네가.

새로 부임한 평양감사를 백성들이 환영하는 연회 장면을 그린 이 그림에는 다양한 춤이 나온다. 평양감사 바로 앞에서 추는 춤은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궁중춤 헌선도,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검무 그리고 고려 때 춤인 무고는 화려함이 춤의 자랑이다. 저용무는 신라 때부터 시작된 춤으로 나쁜 귀신을 쫓아내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이다. 옛 그림 속에 전통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옛 음악은 악보를 통해서 전승되는데, 그렇다면 춤은 어떻게 전승될 수 있었을까?

0: 1572년 선조 때 편찬된 금악자보. 검은고, 비파, 장구, 대금의 악보로 음높이와 길이, 박자, 그리고 연주 방법이 기록돼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춤도 기록으로 남겼는데 춤을 기록한 책 무보, 춤의 동작을 문자나 부호, 그림으로 표기한 것으로 음악에 비해 기록해야 하는 요소가 훨씬 많아 악보에 비해 복잡한 형태를 띄었다. 그렇다면 춤을 기록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고구려벽화 무용총에서 그 기록의 시작을 찾을 수 있다. 널방벽에 남녀 14명이 춤추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가장 오래된 춤 기록화다. 이후 한자가 도입되고 글로 음악과 춤을 기록하는 악서가 등장했다. 악서에는 춤에 대한 내용이 곁들여져 수록돼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춤 기록물인 시용무보. 한 면을 4행으로 나누고 한 행을 다시 6박으로 나눈 후 각 행간마다 좁은 칸을 두었다. 오른쪽 좁은 행간에 오음약보의 악보를 적고 넓은 행간엔 춤 그림과 춤사위 등 동작 설명을 적는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박자의 정확한 표기, 움직임에 시간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20세기 이전의 무용 기록물 가운데 가장 완성도 높은 무보로 평가받고 있다. 악학괴범에서도 무보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춤사위를 글로 풀어 설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춤이 시작될 때의 의장 차비와 무용수의 배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대열이 달라질 때마다 그림을 그려 무용수들의 배치와 이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각종 관복, 복식 등을 실물 그림과 함께 그 재료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매우 충실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정제무도 홀기라는 문헌에서 본격적인 춤의 기록이 나타난다. 춤의 명칭, 출연자 구성, 명단, 소속, 반주 음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춤사위를 간단한 용어로 설명한다. 무진, 춤을 추어 나아감, 일전, 한 바퀴 돔, 이수고저, 팔을 높였다 낮춤. 표기 방법에 따라 한자와 한글로 기록되었다. 효명세자가 어머니를 위해 지었다고 하는 춘행전은 다른 춤에는 없는 특별한 기록 방식을 보인다. 낙화유소, 꽃이 흩날리고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비금사, 금모래가 날리듯이 와 같은 문학적 표현들이 첨가되었다. 우리의 춤은 움직임에 정서적인 느낌을 더딥혀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표현들이 존재했다. 무보에는 우리 춤의 품격까지 기록되어 있다.
1: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하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탐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빚으로 지친 일상을 치료하세요. 1375 일상치료 한 통의 전화로 빚 문제 해결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빚으로 답답할 때 1375 신용회복위원회.

0: 너, 내 인생의 애군이다.
1: 이분은 또 무슨 사연이 있길래 헐레벅이 그대로 수위가 됐을까? 그림, 제가 어떻게든 살려볼게요.

0: 여희야, 이젠 그림 필요 없느니라.
1: 산신령님, 천지를 굽어 살피시는 지리산 산신령님, 나도 좀 살펴주라. 젤로 바쁜 점심 장사에 땡땡이 치니까 이런 사고가 나지.
0: 곧 실사로 만나게 될 거야, 진우도렴.
1: 어인 덕담이시람. 알바비 올려달라고?
0: 뭐니? 격 떨어지게 머니 얘기는 닥쳐줄래? 내가 너를 새끼 여우 때부터 쭉
1: 그 정성 갸륵도 하십니다. 불어, 어디 갔었어 아까?
0: 정화수 한 잔 꺾었지. 월한 어인이랑?
1: 월한 어인? 천상계 중매쟁이? 그 깍쟁이시니 뭐? 아, 뭔데?

0: 지리산 여희이년 명구야.
1: 1987년 6월 20일 오후 2시 출생 김윤호?
2: 여희 너랑 맺어진 된다.
1: 진우 도련님은?
2: 환생했어. 김윤호가 진우 도령 현생이야.
3: 드디어 진우 도련님이

0: 귀인이 납시겠구나. 김윤호, 아니 아니, 진우도령과 사랑을 엮어줄 귀인.
1: 산신령님 말고 귀인이 또 어딨다고.
0: 내 귀인은 인간이야. 인연 명부에 의하면 만물의 생사를 묵묵히 지켜보는 인간.
1: 인간?
2: 얘 벌써 몇 번째냐?
3: 보고잖아.
2: 보는 중이래. 애 아빠가 딸내미 살리겠다고 별짓을 다 하는 것 같더라.
3: 괜찮을 거야.

0: 봐.
1: 어?
2: 승환 씨. 승환 씨랑 먹는 컵라면은 언제나 오라. 꼭 와.
1: 내가 뭐하러?
2: 너 결혼식이니까. 이 결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부모님이 작정하고 밀어붙여서. 알지? 나한테 사랑은 승환 씨뿐이야.
1: 사랑?
2: 이뤄지면 그게 사랑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사랑은 승환 씨랑 원 없이 했어. 결혼이야 뭐.
1: 넌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나눠지니?
2: 나 갖춰진 거 좋아하잖아. 완벽하게. 안 그럼 불안해서. 사진 되게 별로지? 내 옆에 있는 사람 승환 씨 아니라서.
1: 이제 너랑 안 보고 싶다.

0: 야, 네가 웃으냐고! 추억을
1: 핑계로 괜찮아요? 이
2: 별을 아. 핑계로 괜찮아요?
1: 네, 괜찮아요.

0: 톡으로 다 보내놓군.
1: 한정판 뉴트로가 대세니까.
0: 이 집 분위기도 뉴트로네.
1: 진정 어렵게 찾아냈지.
2: 인정. 이런 스타일로 인테리어 된 고깃집은 처음이다.
1: 여기 고깃집 아닌데?
2: 어? 뭐?

0: 보다.
1: 여기 베지테리언 카페.
2: 베지테리언.
1: 왜?
0: 박선영 너의 식성 난 아쳤다.

0: 주문부터 하시죠.
1: 됐어. 그냥 비싼 거 시켜.
0: 그럼 여기서부터 끝까지 주문하시면 어때요?
2: 오, 훅 꽂히는데? 나도.
3: 주세요.
2: 여기서부터 끝까지.
1: 얘들아,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0: 이 모래 다 떨어지기 전에 음식 세팅 시작해드리죠.
2: 진짜? 그게 가능해요?
1: 아니면요? Free of charge?
0: 공짜로 드시겠다?

0: 너무 맛있겠다.
1: 우리 윤호 씨 왔다.

0: 차 많이 막혔어요?
1: 어 조금.
0: 아, 우리 예비 뵙겠습니다. 신랑
2: 네, 어서 오세요. 신랑 신부 케미가 좋다. 축하드려요.
0: 고마워.

0: 요리까지 하는 CEO?
1: 유나 씨 요리 잘한다. 박선영 씨 진짜 예뻐. 야 이거도
2: 먹어봐.
1: 아 그럴까? 좋네.
3: 밀렸어 밀렸어.
1: 어 이거 진짜 눈 감잖아.
4: 나랑 맺어질 운명이라면서 윤호 씨한테 벌써 신부가 있는 이유가 뭔데? 아 왜 하필 딱 한 달 후에 나 말고 그 여자랑 맺어지는 건데?
5: 조유리 씨 홍동백서 빠진 것이 많더다. 사랑의 운명을 거스르고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쫓는 모양이다.
4: 사랑 참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히 재수 없어.
5: 인연명부를 고쳐야겠다. 너하고 김윤호가 맺어질 택일 날짜를 확 앞당겨 놓아. 내가 우월한 노인한테 직접 간청할 것이야.
4: 역시 신령님. 내가 그 철거된 지리산 산신가 재건축할 때 팍팍 보태드릴게.
5: 감동받기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김윤호 그놈을 확.
4: 아 레시피 있으면 좋겠다. 사랑 레시피.
5: 너 천년 동안 사귄 놈들 많잖아. 그놈들 싹 차버리고 진우 도령한테만 애태우는 곡절 실토하렸다. 그것이 바로 사랑 레시피 핵심 아니겠어?

0: 괜한 말 있지.
1: 진심, 인간의 진심. 천년 전 진의 도령한텐 있었거든.
0: 들어가, 들어가. 지난번처럼 괜히 그놈 무덤 있던 데 가서 청승 떨지 말고.
2: 거기 음식 훌륭하더라.
3: 우리가 갔던 채식 카페 중에서는 맛이 제일 단짠단짠했어.
2: 미슐랭 별세 레스토랑보다 낫던데. 선영 씨 덕분에 우리 닥터스푸드랑 대학병원이랑 협업 성사됐잖아. 사랑해.
3: 안 믿는다며. 사랑 포기했다며.
2: 뭐 임상시험 중.
3: 나도 사랑해. 난 진심. 자기 만난 후로 완전체가 된 느낌이랄까?
2: 선영 씨 처음부터 완벽하고 계획적이고 오차 없었지. 미슐랭 별세 신부가.
3: 윤호 씨도 미슐랭 별세 신랑감. 근데 우리 내일 웨딩드레스 피팅.
4: 선영 씨.
2: 나 이번 바이오 산업 투자권 꼭 따내고 싶어. 신메뉴 개발이 좀 급해서.
3: 나도 바빠서.
5: 갈게.

0: 잠깐만요. 이거 이름이
1: 사과 테린이요.
2: 테린
0: 프랑스 고기요리.
1: 네, 테린은 채식 메뉴로 바꾸고 장수사과로 상큼하게 완성했어요.
0: 아, 저기 연락 주실 거죠? 아, 제가 특별한 메뉴를 개발 중인데 그 조언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0: 저기요. 예. 저 일단 그 내려와요. 그 위험하니까요. 저 저 기억 안 나요? 그 구미호 레시피에서. 예. 기억나죠?
1: 누구였지?
0: 아, 아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 제가 가면 되니까요. 그
2: 움직이지 않으셔도
1: 아니 오지.
2: 아, 그래도 이쯤 되면은 저 기억하실 텐데.

0: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 구조 하는데요. 응급 구조.
2: 여우 구슬 내놔!

0: 잡서.
1: 구미호.
0: 인간들 반응 꾸준히 식상해. 천년째 변하질 않니. 국수 싹 비우면 나와의 일은 있게 될 거야.
1: 국수보다 일단은 여기가 어디예요?
0: 나 아니었음. 지금쯤 저승사자 보트 타고 황천강 건넜을걸? 응급처치해 준 보답. 저번에 내 그림 살려줬었잖아.
1: 보답. 이거 먹으라고요? 근데 어떡하죠? 제가 원래 국수는 못 먹거든요. 제가 이 면 종류만 먹었다 하면은 막 그 속이 뒤틀리고 그 어 막 식은땀 나고 그 호흡곤란 그리고 기침이 들려 냄새 때문에 그런가 이제 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0: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소울푸드는 뭔데?
1: 저 컵라면 좋아.
0: 어쩌나? 내 국수 안 먹으면 여기서 못 나가는데?
1: 정말 죄송한데 다음에 먹겠습니다. 그냥 제가 다 잊을게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그냥 절대 비밀. 제가 절대 잊을게요.
0: 도대체 뭐가 문제니? 국수 한 그릇 마시면 깔끔한데.
1: 간? 사람 간 넣었죠, 국수에. 그쪽 소울푸드잖아요.
0: 어째서 인간들은 지들 자체가 스릴러의 공포물인 걸 모를까? 간염, 간경화, 간암. 간?

0: 식재료거든?
1: 나 신고할 거예요, 신고. 에?
0: 누가 믿어주실까나?
1: 예, 그, 한옥마을 지구대죠. 저 구급대원 정승환.
0: 박선영? 이 여자가 왜?
1: 저, 돌려줘요, 내 핸드폰.
0: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데?
1: 뭘 이렇게 남의 핸드폰을 막 보고 그러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0: 신고 안 됐지? 해봐. 그럼 이 여자의 운명이 아주 스펙타클하실 테니까.

0: 박선영 씨랑 뭔 관계?
1: 그건 남의 핸드폰 함부로 뒤지는 거 아닙니다. 그게 요즘 인간 세상 매너예요.
0: 그 여자 진짜 불려시던데.
1: 자기 진짜 구미호면서?
2: 내가 보기에 그렇다면 진짜 영혼 거지.
0: 둘이 얼마나 사귀었대?
1: 아무 사이 아니라고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3: 내 귀인은 인간이야. 너의 동물적 기운을 지그시 눌러주는 인간. 놓치지 마라. 내 귀인 푸른 살기를 지녔어.
0: 그래. 그림만 보고도 진우 도령 사연을 알아챘어. 예사 인간은 아니라는 거지.
1: 왜 그래요? 무섭게.

0: 선영아 가지 마.
1: 너 나의 귀.
2: 사귈 수 있어, 박선영 씨랑.

0: 이거 선영이가 쓴 거예요. 믿게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있다는 거. 할게요, 귀인.
1: 내 이름은 여희, 백여희.
0: 잘 부탁해. 나는 정승환.
1: 헐? 겁도 없이 말을 나? 내가 적어도 너보다는 900살 이상은 연장자인데다가
0: 궁유 귀인으로 버티려면 이 정도 깡은 있어야지.
2: 윤우 씨, 윤우 씨다.

0: 딘, 내 곁에 있을 거지? 내일 윤호 씨 만날 때.
1: 내일? 나 내일 종일 근무인데.
2: 인생에서 뭘 포기해본 적이 없는데 이 환자들 대상으로 메디컬 푸드 만들고 나서부터 이 맛은 완전 포기했어요. 이 사과트린을 만나기 전까지.
0: 이걸 직접 만들었어요?
2: 여의시죠? 김윤호입니다.
0: 오랜만이에요.
2: 오랜만 아닌데? 그 며칠 전 구미호 레시피에서
0: 처음 만났죠.
2: 그날 처음 여의시 만났고 사과트린 처음 만났고 이 맛있는 건 언제나 해롭단 편견 버렸습니다. 같이 오신 분은
0: 요리 보조요?

0: 맛은 포기하셨나 봐요. 그럴듯해 보였는데.
1: 급하게 뵙자고 한 이유 아시겠죠? 중요한 투자권이 있습니다. 완벽한 맛과 의학적 효능을 갖춘 신메뉴 개발 프로젝트요. 이 사과트레인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싶어요.
0: 네. 사과 산지가 어디실까나. 야채들은 질식사하신 분위기고. 스팀 온도는? 예열은 했었나? 소스에 들어가는 올리브오일 혹시 유통기한 지난 거?
1: 정확한 레시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레시피만으론 맛있게 못 만들어요.
1: 뭐 다양한 솔루션 언제든 환영이죠.
0: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하거든요. 음식이라는 게.
1: 정확한 효능이 있어야겠죠. 음식이라는 게.
0: 레슨 받으세요.
1: 레시피부터 넘겨주시죠.
0: 신메뉴로 사과테린을 채택하는 건 허락해드리죠. 조건은?
1: 뭐 수익분배?
0: 레슨. 제가 직접 김윤호 씨한테만 레슨을 할 겁니다. 투자 성사된데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죠? 이 마술은 어림도 없을 텐데. 제 견적으로는 2박 3일 레슨이 솔루션이에요. 레시피를 대신 만들어줄 순 없잖아요. 김윤호 씨 레시피는 김윤호 씨가 직접 만드셔야죠.
1: 스케줄이

0: 소울푸드는 뭐예요?
1: 그럼 여의씨 뭔데요? 소울푸드?

0: 셋하면 동시에 고백할까요?
1: 골.
0: 셋,
1: 하나,
0: 둘, 하나,
1: 셋.
0: 야채꼬치 구이.

0: 이 순간을 기억해. 이 맛도.
1: 소금 두꺼집, 산초 기름, 매실초 정향.
0: 오, 절대 미감.
1: 진심이 담긴 맛이야.
0: 어느 세상에 머물더라도, 다시 태어나더라도, 너라서 사랑해.

0: 긴급상황. 빨리.
1: 야, 빨리 나와야 돼.
2: 여희 씨.
3: 윤호 씨,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오늘 드레스 피팅 있잖아.
2: 미안. 거래처 미팅이 길어졌어.
3: 거래처? 누구?
4: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줬어야지.
5: 아니, 하필이면 거기서 선영이랑 내가
4: 너! 내 귀인이잖아!
5: 애군인가 보지. 나 그만둘래.
4: 그래, 관둬. 귀인? 그딴 거 필요 없어. 안부 인사하고 싶었어, 천년 만에. 우리 둘 소울푸드로.

0: 미안.
1: 인간의 말 자꾸 바뀌어.
0: 아까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1: 인간의 약속 허망해. 인간의 사랑 믿을 수가 없어.
0: 그래 맞아. 근데 인간들은 겁도 많아. 선영이 때문에 다시 설렌다는 거 겁나고 아프고 무섭거든.
1: 진심이었다면 용기를 냈겠지?
0: 좀 기다려줄 수도 있잖아. 난
1: 왜 그래? 푸른 살기, 이 상처들이 내뿜는 거였어?
0: 난 너처럼 사랑 때문에 천년 동안 버틸 능력 같은 거 없어. 그저 평범한 인간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0: 이렇게 통증 쉽게 없애준 거 여희 씨가 첫사랑.
1: 내가 사람으로 보여?
0: 아닌 줄 알았는데 맞구나요.
1: 오늘은 사람 할래. 첫사람.
0: 나의 첫사람.
2: 고백할 게 있어.
1: 귀인 관두겠다고? 그 고백은 환불.
2: 나의 첫사람 사실 나의

0: 사실 아직도 겁나고 아프고 무섭지만 선영이에 대한 내 진심 들이대보려고 마지막으로. 하필이면 이런 타이밍에. 역시나 김윤호인데?
1: 어? 요리 레슨 받겠다고. 어?
0: 아이고, 아유, 이래서 내가 귀 못 그만둔다니까.

0: 기대해도 될까?
1: 운명으로 엮인 사랑이라며.
2: 화이팅!
3: 나도 같이 같이 지금.
0: 윤호 씨 많이 바빴어?
4: 여고술래라!

코딩을 몰라도 국민이 일상 속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모두의 AI, 대홍터에서 배우고 실험실에서 개발하고 라운지에서 현장 실증하고 아이디어만 있다면 AI 대응부터 개발, 창업까지 한 번에 모두의 AI 성장 사다리 프로젝트

맥이 끊긴 조선시대 가구 전주장을 재현해낸 대한민국 가구 제작 명장 1호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소병진 소목장의 작업장입니다.

전통 목가구는 일정 지역에서 생산돼 전국으로 유통됐던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환경과 재료 특성에 맞게 제작됐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적 색깔을 담고 있습니다.

0: 이 목재와 목재 결구가 결구되는 부분이 톱질로만 끌질로만 해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음량의 조화, 에? 음량이 항상 만나야 모든 만물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이제 짜맞춤, 결구 이게 아주 이제 숙달이 돼야 돼요.
1: 나무의 결을 살리면서도 만들고 싶은 모양을 정확하게 완성해내는데요. 특히 인위적으로 못을 쓰지 않고 오로지 요철 모양의 짜맞춤 공법만을 사용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라는 의미겠죠.
0: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잠중나무고요. 중부 이남 지역에서 큰 나무예요. 그래서 색이 좋습니다. 예, 이북 지방에 치는 색이 하얘네요. 잠중나무라도 이남 지역 전 나무가 좀 단단하고 색깔 자체가 양보해서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모든 전주장이나 본 가구 프레임은 다 이걸로 거다 해요. 이 정도 나무라면 지금 한 100년 정도 큰 나무고요. 지금 건조 기간 한 20년 정도 건조된 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나무들은 그래서 제 자식처럼 내가 이렇게 아끼고 재료에 의해서 서로 탄생이 되듯이 재료가 없으면 모든 작품을 만들 수 없잖아요.
1: 반세기가 넘도록 오로지 나무와 혼연일체가 돼서 최고의 목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0: 학생 진짜 괜찮은 애다.
1: 저요?
2: 뭐야?
0: 너 좀 멋지다.
2: 갑자기?
3: 돈 세 배? 됐어. 나 그런 거 안 해.
2: 대화방 나갔어? 또 초대하자.
4: 이게 재밌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저에게는 매번 새로운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각산 봉수대 조선 최고의 제주꾼 얼른세가 찾아왔는디 하이 내가 못하러 여기 왔는고 허니 보는 이들의 혼을 쏙 빼놓는 신통 방통한 요술을 한번 부리려고 하는디 힘들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공연팀 일정이 많다 보니까 팀 멤버들이 다 흩어져서 지금 이렇게 혼자 움직이고 있잖아요.

0: 비밀을 지켜야 되는 그 보호받고 있는 문화재다 보니까 네. 그래서 노출할 수가 없어요.
1: 거의 바로 네, 대회를 할 겁니다.
0: 네, 오늘 경북 청도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콘서트가 준비됐는데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아주 신나는 매직쇼 준비를 했습니다.

변검은 변할 변자에 얼굴 검자를 써서 얼굴을 변화시킨다. 중국 전통의 공연이죠.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무대에서는 이 변검 배우는 1인 다역의 삶을 또 보여줄 수 있어서 아마 그런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조르고 졸라서 결국 배우게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변검을 배우고자 그 지금의 사부님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

답변을 주셨는데 아마 저의 그런 끈질긴 구애에 네, 감동을 또 받으셨는지 결국은 알려주시더라고요.

일단 몸을 잘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가면을 통해서 이 배우의 심리나 역할을 표현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표현력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변검을 배웠을 때는 단순히 비밀이 궁금하기보다는 이것을 배워서 무대에서 공연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이 변검 공연을 재밌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무형의 문화자산들을 컨텐츠화 만들어가고자 하는 문화재청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루어지는 행사라고 해서 야행이라고 하고요. 작년에 조사를 했었을 때 한 네 가지 정도 이 순위를 매겼는데 그 안에 구본진 씨의 이제 이 말뚝이 병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초청을 해서 이제 각산 산성에 올려서 각산 봉수대에 올려서 이제 공연을 펼치게끔 했고요.

제가 처음 중국 병검을 한국화 시키고자 많은 탈춤 단체 문을 두드렸는데 유일하게 마음을 열어준 곳이 고성 오광대였고요. 또 고성 오광대 탈을 보면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대에서 표현하기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

저는 말뚝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고 또 양반을 굴려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네 이런 모습들을 또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탈과 탈춤을 접목시켜서 먼 훗날 새롭게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진머리 나오면은 등장하고 고개로 사인 주면은 맺고 국거리 국거리에서 내가 있잖아 경치는 좋네.

0: 만났을 때부터 그리고 항상 연주할 때마다 그냥 뭐 아무 말 아닌 말에도 다 대답해주고 일상적인 것도 대화 많이 하고
1: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한국적인 걸 추구하니까.

0: 말도 안 나오고 신기했습니다.
1: 네, 엄청 신기했어요. 안녕. 네, 막 이렇게 쑥 하면 바뀌니까. 네, 잘 맞습니다.
2: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힘들 때마다 무대에 서면 관객들이 보내주시는 박수와 함성에 재충전 되기도 하고요. 저도 즐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죽을 때까지도 이 일을 계속하면서 지치지 않고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꽹과리, 장구, 북, 징 네 가지 악기가 모여 서로 호흡을 맞추어 신명나는 연주를 하는 사물놀이. 그런데 사물놀이는 따로 지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악기의 신호에 맞추어 장단을 만들어가는 걸까? 사물놀이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악기는 뭘까? 사물놀이는 전통음악인 풍물을 변형해 탄생한 음악으로 꽹과리, 징, 장구, 북 네 가지 악기로 연주한다. 각 악기의 연주자들이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같은 가락을 치면서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엉키고 밀치고 당기는 멋이 있다. 사물놀이를 구성하는 악기를 살펴보면 먼저 장구는 가죽으로 된 타악기로 왼손으로는 북편을 치고 오른손으로는 차를 들고 친다고 해서 장고라고 부른다. 섬세하고 화려한 연주로 손꼽는 장구. 대부분의 국악곡에서 장구는 음악에 따라 정해진 장단을 연주하지만 사물놀이에서는 북편과 채편을 오가면서 다양한 장단을 연주한다. 이를 본다면 장구를 사물놀이의 지휘자, 즉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을까? 북은 가장 오래된 악기로서 상고시대부터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은 묵직한 음색에 강약의 대비가 돋보여 사물놀이를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0: 꽹과리는 재래악에서부터 풍물, 무속음악까지 다양하게 쓰이는 악기로 깽매기, 쇠, 소금 등으로 불린다. 꽹과리 소리는 시끄럽게만 나는 것 같지만 재료에 따라 소리가 맑고 혹은 탁하게 들리기도 하고 두께에 따라 높낮이도 다르다. 전통 풍물에서 꽹과리를 잡은 사람을 상쇠라고 부른다. 상쇠는 연주를 시작할 때 다른 악기들에게 신호를 주어 장단의 속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연주 중 다음 장단으로 넘어갈 때 넘기는 가락을 연주하거나 꽹과리를 높이 들어 신호를 준다. 즉, 사물놀이의 우두머리는 꽹과리가 정답이다. 사물놀이는 네 가지 악기가 모여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하나라도 빠지면 멋진 장단을 완성할 수 없다. 네 악기가 이뤄낸 환상적인 협연이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시나위입니다. 전통음악 시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땡아, 빨리 밖으로 대피하자. 빨리 대피해요.
1: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 설치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세요.
0: 연기 감지기 덕분에 살았구나.
2: 우리 집도 얼른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 설치해야겠네.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오재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에는 크라운 하트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상작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꿈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이 시작하기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이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용인 청소년 국악단 친구들의 성금연류 가야금 선조 중 중무리부터 휘모리까지입니다. 성금연류 가야금 선조는 여러 유파 가운데 가장 여성적이면서도 화려하고 경쾌한 것이 특징입니다. 음악적인 기승전결이 잘 짜여져 음악적 구성이 치밀하며 다른 산조에는 없는 국거리 장단이 구성되어 경쾌함을 더해줍니다. 그럼 제가 어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구!

두 번째 무대는 정갈한 아리 친구들의 매화가입니다. 매화가는 정가의 한 장르인 12가사 중 한 곡으로 노랫말은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움을 눈이 다 녹기 전에 피어 봄철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매화꽃의 비화였습니다. 12가사 중에서 민요풍의 식임새가 제법 들어가는 곡으로 화려한 창법으로 많이 애창되는 곡입니다. 그럼 정갈한 아리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번째 무대는 김지한 언니의 서용성류 피리잔교 중 중몰이에서 자진몰이입니다. 서용성류 피리잔교는 1984년 호남지방 신화회 가락을 바탕으로 서용석이 3년간 구성하여 1987년에 완성하였습니다.

남도 시나위 가락을 바탕으로 피리산조 가락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음악적 어법에 따라 녹음의 폭이 크고 꺾는 음의 간격을 넓게 두어 표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김지한 언니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시구!

네 번째 무대는 박찬석, 김무겸 친구들의 우주농악 판굿입니다. 판굿은 말 그대로 판을 버려놓고 치는 굿으로서 농악에서

다섯 번째 무대는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박록투대, 박성희류, 흥보가중 비단타령입니다. 비단타령은 흥보가 제비의 본으로 얻은 둘째 박을 타서 온갖 종류의 비단이 쏟아져 나올 때 부르는 대목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화려하고 다양한 비단의 이름들이 빠른 장단과 함께 나열되어 극적인 반전과 희극적 효과를 자아냅니다. 그럼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0: 속에 노니
1: 이 바통 속에서는 왠가 비단이 나오.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바람을 가르는 아이들입니다. 택견은 여럿이 편을 나눠 겨루는 단체 민속 경기로 발로 머리를 차거나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내는 대한민국의 전통 무예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제7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울시 무형유산 제56호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우리 무예 색견을 우리 소리에 맞춰 무대예술화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번째 무대는 소리풍경 친구들의 전통 오늘의 울림입니다. 모여라 영지 한음에서는 전통과 미래가 서로를 비추며 노릇한 여정으로 함께하는데요. 깊은 뿌리를 가진 우리 음악과 미래 세대의 밝고 기운찬 에너지가 생동감 있게 어우러집니다. 소리 풍경은 사무연이 전통 오늘의 울림 작품에 이러한 마음을 담아 관객과 기쁨을 나누는 신명의 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 풍경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오재연이었습니다.

0: 어? 애벌레야, 뭐 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0: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0: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걸.
0: 어? 그렇게나 커지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2: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3: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2: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3: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3: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0: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3: 뙤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2: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0: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1: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2: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윗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0: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3: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0: 아, 뜨거워!
3: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0: 우와,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2: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 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1: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3: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선주를 연주하게 될 거야.
1: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3: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1: 봉황이요?
3: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2: 장인은 복리를 오랫동안 정성 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0: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1: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3: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2: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3: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1: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0: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1: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2: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1: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0: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1: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0: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1: 그걸 이제 알았어.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그때요 춘향과 이도령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단풍 부러워.

고양이는 수청하니 들은 대로 옥에 갇혔구나. 한편 이도령은 장엄 급제하여 어사뼈가 되어 남원부사로 흘렀구나. 동원의 자기 여신 위에 다른 죄인은 다 석방을 하고

순양과 상봉을 허용합니다. 순양보가 이 말을 듣고 어찌 모를 거냐? 수선을 떨며 한번 나와 보는디?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 장애인 시설 급식소에 전문 영양사가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방문하여 영양위생을 관리해드리고 식생활교육과 영양관리카드 작성을 통해 노인 장애인들의 건강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모두의 안심밥상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굿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의뢰인 동시에 삶의 어려움과 슬픔을 풀고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는 장인데요. 서울시 무용

0: 단이 굿이 지닌 치유와 해방의 의미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풀어낸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 무용단의 신작 무감석이 준비했는데요. 무감석이는 서울굿 막바지에 굿을 의뢰한 사람이 무녀의 옷을 입고 즉흥적으로 춤을 추며 자신의 복을 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무대에는 작곡가 이하늘이와 무용수 김우간, 소리꾼 김율희와 영화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또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영화감독 장철수가 참여해 음악과 춤, 소리와 미디어 아트로 굿을 통한 치유의 과정을 생생하게 펼쳐냈는데요. 상처와 아픔을 떨치고 치유와 해방으로 나아가는 여정, 서울시 무용단의 무감석이 지금 만나보시죠.
1: 서울시 무용단이 4년 만에 선보이는 대규모 신작 다섯 빛깔 눈물로 풀어내는 정화와 치유의 굿 음악, 춤, 소리로 펼치는 서울굿의 절정 무감석이 2022년 서울시 무용단이 선보인 창작무용 일무 종묘제례학 의식무인 일무를 재해석해 무용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배시 어워드에서 최우수 안무가 창작자상을 받은 작품이죠. 세종문화회관 산하 서울시 무용단이 일무 발표 이후 4년 만에 대극장 규모의 신작 무감석이를 선보였습니다. 무감석이는 서울굿이 끝날 즈음에 굿을 의뢰한 사람이 무녀의 옷을 입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자신의 복을 비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2: 저희가 서울굿 안에 있었던 무감석이를 선택하게 된 과정이 각자 다 힘든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태도와 정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과정이 무감석이가 아닌가.
1: 무감석이는 신과 인간을 잇는 오방색을 흙, 황, 청, 적, 백의 눈물로 풀어냈습니다. 먼저 몸에 새겨진 불안과 고통을 보여주는 흙의 눈물에서는 얼굴을 가린 무용수들이 바닥을 기며 고통을 표현합니다.

0: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을 연출한 장철수 감독은 미디어 아트를 맡아 현실과 의례, 기억과 감정의 교차를 한 편의 영화처럼 그려냈는데요.
1: 다른 데는 없고 서울 곳에만 있다고 하는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는 어떤 그런 놀라운 시간이었고요. 그동안의 어떤 그런 그 추상적인 이미지, 영상에서 벗어나서 시네마틱 콜라보를 도입하는 것은 가장 이곳의 본질에 응답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내면의 억눌린 감정을 강렬하게 분출하는 적의 눈물, 현란한 몸짓에는 다시 타오르는 생명력을 담았습니다.

0: 무감석의 조안무는 무용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한국 무용가 김우간이 맡았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의 감각을 풀어내는 자신만의 춤선으로 안무를 만들고 직접 무대에 올랐는데요.
1: 안무에서는 첫 장면 흑의 눈물 장면과 청의 눈물 장면 움직임 개발하는 것까지 참여했고요. 그리고 백의 눈물에서 이제 솔리스트도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살풀이 조금 기반으로 움직임 리서치하면서 여기에서는 가장 지금 흑, 황, 청, 적 이 단계를 거쳐서 가장 깨끗해진 상태, 뭔가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약간 초월자적인 그런 면모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을 좀 상상하면서 제가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0: 상처와 슬픔, 깨달음의 눈물을 흘리며 내면의 고통을 비워내자 비로소 평온함에 도달합니다.

0: 백의 눈물에서는 국가 무형유산 판소리 이수자 김유리가 작창과 소리를 맡아 치유의 순간을 소리로 풀어냈습니다.
1: 이 백의 눈물 부분을 작창을 하고 고민할 때는 가장 스스로 제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 그런 고통에서 좀 멀어지는 그 순간들을 저 자신을 가장 깊이 들여다봤을 때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시작해 보았고,

0: 무감석의 의상은 무용, 공연, 영화 등 다양한 작품에서 독창적인 한복을 선보여온 민천홍 의상 디자이너가 맡았습니다. 오방색과 지전, 서리설경 등 구세 요소를 활용해 무감석의 다섯 가지 색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는데요.
1: 이 다섯 가지 눈물에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득 떠오는 결론이 이 모든 컬러를 품어 앉자라는 생각을 하고 다섯 겹의 의상을 만들자라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다섯 겹의 의상이야말로 이 장면에 따라 펼쳐지는 눈물의 이야기를 품어 안아서 무감석이를 위한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0: 무감석의 즉흥성과 구세 장엄함이 어우러진 절정 무감석이 오방색의 움직임이 거대한 흐름을 이루고 45명의 무용수는 서로 다른 움직임을 쏟아내며 공동체의 에너지를 가득 펼쳐놓습니다.
2: 나 스스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이 문제는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어떤 정신과 태도, 그런 것이 우리 조상들 무감석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를 한번 같이 공감하고 싶었어요.
1: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이 무감석이가 많은 분들에게 스스로 위로를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0: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치유하는 하나의 여정으로 재탄생한 구. 전통의뢰의 춤 사이에 오늘의 감각을 더한 무감석이가 펼쳐갈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해 봅니다.
3: 네, 홀로 무대를 꽉 채우는 동무의 에너지부터 무려 45명의 무용수가 펼치는 군무까지, 그리고 고통과 번뇌를 지나 깨달음과 희망, 마침내 해방으로 나아가는 감정의 여정을 함께 느끼고 또 전율하게 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음악으로 주목받는 작곡가 이하늘이는 무감석이를 통해 처음으로 무용음악을 작곡했다고 하는데요. 무용수들은 처음엔 그의 음악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 낯섦에서 새로운 움직임과 감각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일무, 스피드, 미

0: 카타르시스까지 전통 음악과 춤을 새롭게 풀어내는 서울시 무용단. 앞으로도 다채로운 무대를 꾸준히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인사이드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그야말로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텍스트 하나로 영상과 음악이 뚝딱 만들어지고 기술이 인간의 지성과 예술적 영역까지 넘나드는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이미 반세기 전에 내다본 예술가가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인데요. 백남준은 기술과 인간을 따로 떼어놓고 바라보기보다 기술이 인간을 닮아가고 인간과 공존하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올해는 백남준이 세상을 떠난 지 20주기가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해 백남준 아트센터가 그의 이름을 내건 첫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열었는데요. 주제는 백남준의 행성 Waiting for UFO로 그가 평생 상상했던 우주와 미래와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두 개의 전시, 별, 괴, 달들도 동시에 개막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퍼포먼스, 기술 시연 워크숍, 관객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해 백남준의 우주관을 오늘날의 기술과 예술로 연결했습니다. 기술과 인간, 우주와 지구의 연결을 꿈꾸었던 백남준의 세상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 인간과 기술의 미래를 전망한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백남준의 미디어 오디세이. 서거 20주기, 다시 열리는 백남준의 우주를 찾아서.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 올해 그의 서거 20주기를 맞아 제1회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백남준의 행성이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백남준은 일찍이 미디어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오늘날을 예견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그의 시선을 동시대와 연결해 함께 미래를 상상하고자 합니다.
2: 백남준의 예술 정신과 백남준이 가지고 있는 예술의 레거시를 동시대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남준은 사실은 스스로 혼자만 존재하는 것은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 관람객들,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페스티벌 형태로 이렇게 열린 플랫폼 형식을 만들면 더 많은 예술들이 살아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남준 미디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1: 이번 페스티벌엔 전시 외에도 퍼포먼스, 기술 시연 워크숍, 관객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열렸는데요. 특히 음악, 라이브 코딩, 굿 등 백남준의 우주적 세계관을 동시대적으로 풀어낸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년 2월 14일까지 열리는 전시 별, 괴에서는 백남준의 독창적 우주관과 동양 사상을 담은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3: 여기에서 별이라는 의미는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시선을 확장했던 백남준 선생님의 사유의 스케일을 보실 수 있는 작품들이 출품이 되었고요. 괴라는 주역의 기호를 통해 그 넓어진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양상으로 읽어보고자 하는 전시입니다.
1: 백남준에게 우주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1990년작 비너스는 위성 안테나를 중심으로 모니터 24개를 바람개비처럼 배치했습니다. 반구 표면엔 천의 무봉, 황녀, 복부인 등 여성을 뜻하는 한자를 적었는데요. 이는 인간의 삶과 맞닿은 그의 우주관을 보여줍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시리우스. 백남준은 이를 8인치 모니터의 전자신호와 이미지로 우리들의 눈앞에 불러왔습니다. 높이 5m 대작, 가상의 금성으로 가는 로켓선엔 시공을 가로지르는 백남준의 상상력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타이캉 아트 뮤지엄 소장품

0: 처음으로 국내 첫 공개작인데요. 13인치 TV 36대엔 불상과 악보, 공상과학 이미지가 교차하고 꼭대기엔 19세기 석조 불두가 놓여 있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합니다.
1: 백남준에게 우주란 어떠한 묘사의 대상이 아니라 사유를 확장하고 인간의 감각을 확장할 수 있는 매개로 사용해 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들을 보시면 단지 천체나 행성의 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전자 이미지, 그리고 동양의 한자, 그리고 한글 등의 기호들이 층층이 다층적으로 겹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0: 위성으로 전 세계가 이미지와 경험을 공유하는 세상을 꿈꾼 백남준. 21대의 모니터로 만든 지구본이 전 지구를 연결하는 그의 예술 철학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미디어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서양의 기술과 동양의 철학을 함께 담았던 백남준. 이번 전시에서 그의 동양적 우주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1: 이전 섹션이 별괴 전시에 별을 의미하는 작품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면 이번 섹션은 그 주역의 사유인 괴를 담은 작품들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괴란 백남준 선생님이 1960년대부터 탐독하셨던 동양의 사유를 전시에 적용하는 출발점 격인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0: TV 부처는 동양의 지혜를 상징하는 부처가 실시간 화면 속 자신을 바라보는 작품입니다. 화면 속 자신이 가상인지 실제인지부터,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행위가 성찰인지 자기애인지, 우리 현대인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집니다. TV 앞에 나무로 깎은 토끼가 앉아 있습니다. 수많은 인류는 달을 보며 꿈과 상상력을 키워왔는데요. 달은 인류 최초의 텔레비전이다. 백남준이 남긴 말처럼 우리는 여전히 달을 보며 무한한 상상력을 더해갑니다. 레이저 디스크의 실크스크린과 구형 TV 진공관을 결합한 이 작품은 동양의 별자리인 28수와 고전인 주역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별과 괴로 세상을 읽어내던 과거와 현대의 영상 기술이 만난 작품입니다.
1: 이번 1990년대 작품의 동양적 사유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심화되고 그 축적되다가 이제 문자로서 등장하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동양의 천문학이나 아니면 오래된 주역의 사유들을 이제 겹쳐놓거나 드로잉 하신 걸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작하실 당시에 가장 최신의 매체였던 현대의 레이저 디스크 위에 겹쳐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동양의 기호와 그 다음에 현대의 레이저 디스크라는 매체를 겹쳐놓은 백남준 선생님의 작업 방식이 보여집니다.
0: 지난 10월 4일까지 열린 2층 달들에서는 백남준뿐 아니라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했는데요. 나노필름으로 우주의 충만한 생명력을 표현한 이지연 작가의 얼룩 무지개 숲과 깜빡이는 픽셀의 움직임으로 우주 풍경을 표현한 김덕희 작가의 부분 일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백남준이 1993년 선보인 작품 거북은 166대의 모니터를 거북 형상으로 배열했는데요. 과거 영적 존재로 숭배받은 거북과 현재의 영상 기술이 만났습니다. 이 작품만을 위한 전용 전망대에서 그가 만든 우주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2: 많은 동시대 예술가들이 여기 와서 백남준이 했던 것처럼 다양한 퍼포먼스도 벌이고 음악에 있어서의 장르도 넓히고 다양한 영역들의 예술들이 함께 여기서 실험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이

0: 이야기들을 또 이끌어내서 미래의 예술들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별과 행성, 위성으로 이어진 백남준의 우주. 그의 우주에서 기술은 예술이, 예술은 다시 질문이 됩니다.

0: 장남준의 1990년대 행성 작업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별궤에서는 5m에 달하는 대형 설치작, 가상의 금성으로 가는 로켓선이 국내 최초로 공개됐으니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브라운관 속 자신을 들여다보는 작품, TV 부처는 스마트폰과 SNS로 늘 자신을 확인하는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해서 흥미롭습니다. 비너스, 시리우스, 역경 등 주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백남준의 행성 전시. 별궤는 내년 2월 14일까지 경기 용인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계속되니까요. 백남준의 우주로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창극의 해악과 흥, 그리고 우리 소리의 생동감을 젊은 감각으로 전해주는 소리꾼이 있습니다. 국립창극단 단원인 김수인인데요. 지난 9월 4년 만에 돌아온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에서 젊고 발랄한 새로운 토자를 연기했습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창극과 방송 등 활동을 더욱더 넓혀가는 젊은 소리꾼 국립창극단 단원 김수인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인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요.
0: 그러니까요. 우리 국악의 날.
1: 맞아요.
0: 그때 우리 맞습니다. 같이 MC를 봤었었죠.
1: 네. 제가 네. 그때는 진행자로 왔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초대돼서 오니까 네. 기분이 더 묘합니다.
0: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창극단의 소리꾼 김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니 계속 저희가 수인 씨의 근황을 네네. 이렇게 전하긴 했어요.
1: 아 맞아요. 저도 올해... 봤어요.
0: 오 보셨어요?
1: 네네.
0: 오, 올해 어떻게 지냈는지 그 이후로 근황 좀 그래도 얘기해주세요.
1: 정말 이번 연 한 해가 정말 바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은 큰 작품에 좀 주인공을 맡는 작품들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많았어가지고 조금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6월에 효명이라는 작품에서 또 주인공을 맡았었고 네. 또 지금 하고 있는 귀토에서도 네. 또 주인공을 맡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0: 주인공의 주인공만 거듭한 예 그래서인지 지난번 만났을 때부터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은
1: 제가 그 귀토라는 작품이 다이어트 창극이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0: 왜요?
1: 그 토끼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네. 굴러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창극단에 입단한 이후로 가장 많은 땀을 흘렸던 작품이 이 귀토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0: 확실히 효명과는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1: 네, 그렇죠? 효명은 뭔가 또 점잖해야 되지만 그렇지. 토끼는 굉장히 또 발랄해야 되고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네. 다이어트가 많이 되었습니다.
0: 아니 저희가 이제 이 작품을 VCR로 소개를 하기도 했었어요. 지난 9월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 에서 주인공 토자 역을 맡았다 전해드렸고 사실 이 작품이 이제 4년 만에 네. 돌아온 거고 또 주인공 토자 역을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잘해야겠다 욕심도 나고 여러 가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어땠나요?
1: 사실은 이 귀토라는 작품에 이제 제가 했던 토자 역할을 네.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인 우리 김준수 씨가 했었습니다. 그 앞에서 너무 잘해놓고 가서 제가 그만큼 또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막중한 책임감도 있었고 네. 또 이제 준수 형의 빈자리를 채우는 또 새로운 인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또 사명감도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고 네. 또 무대에 올라서도 온갖 정성을 다해서 연기하고 소리했던 것 같습니다.
0: 근데 또 준수 씨의 어떤 토자 이미지와 또 수인 씨가 하는 토자의 어떤 캐릭터와 굉장히 다르게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뭔가 아 나는 조금 다르고 나만의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점을 더 연구하고 신경 썼다 그런 게 있을까요?
1: 사실 이 어떤 인물이 다른 배우가 해놓고 간 작품을 이어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너무 똑같아도 안 되고
0: 그렇지.
1: 그거를 답습해서 똑같이 하면은 또 저만의 개성이 또 사라지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앞전에 했던 이제 우리 준수 선배가 했던 포자를 쭉 보니까 너무 네. 귀엽더라고요. 발랄하고 아주 막 이렇게 볼 한번 꼬집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네. 또 제가 이 토끼 옷을 입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또 어울릴까라고 했을 때 전 좀 까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0: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준수 토자가 굉장히 활발하고 귀여웠다면 저는 이제 거기다가 까칠함을 좀 한 스푼 더해서 오. 좀 별주부를 울리기도 하고 또 이제 강한 척하지만 일명 센 척하지만 네. 속은 되게 또 여린, 여린 약간 그런 토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1: 아니 수희 씨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어머 이분이 요즘 이렇게 바쁘구나 인기가 최고구나 이렇게 여기저기서 부르는 곳이 많구나 네. 싶었던 게 매년 여름 네.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여우락 페스티벌
0: 아, 맞습니다.
1: 올해 거기에 이제 또 나가셨잖아요. 네네.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와 함께 무대를 섰는데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또 매년 예술 감독님을 모시기 때문에 가수 이한철 씨 또
0: 네,
1: 오셨었고 또 음악 감독은 국립창극단 단원이었던
0: 유태평양
1: 씨가 맡았었는데 네. 그때 이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비하인드 아. 섭외를 어떤 식으로 하냐.
0: 네네네.
1: 일단 친한 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너 꼭 나와야 된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 들었어요. 너무 네네네. 바빠서 처음엔 약간 고사를 하셨다면서요.
0: 사실은 이제 그 여우락을 준비해야 됐었을 기간이 네. 제가 이제 주인공을 맡았던 효명 작품이 끝난 직후다 보니까
1: 네.
0: 이거를 내가 곡들을 만들고 무대에 설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먼저 있었죠.
1: 네.
0: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 것 같지 않나 싶었는데 이제 우리 평양 감독님이 계속 네. 전화해서 너랑 정말 잘 어울리는 팀이니까 한번 그러니까.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권유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그 권유가 저한테는 굉장한 네. 보약이 되었습니다.
1: 보약이 됐어요?
0: 네네.
1: 아니 태평양 씨 입장에서는 일단 섭외를 막 너 진짜 꼭 해야 되고 넌 잘할 수 있어 한 다음에 이제 막상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약간 이렇게 나 몰라라 했다고
0: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형 동생이니까
1: 네.
0: 형 그럼 나 진짜 많이 도와줘야 돼요. 음악 만드는 데 있어서 형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1: 네.
0: 그랬는데 이제 막상 이제 하고 이제 라인업이 딱 정해지니까
1: 네.
0: 음악은 네가 만들어야지.
1: 나 몰라라 하고 화장실 근데,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네, 이렇게 달라요. 네.
0: 근데 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이번에 그 여우락 페스티벌을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라는
1: 네.
0: 팀과 장마라는 소재로 우리 전통 국악을 블루스에 입히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1: 네.
0: 사실 정말 평양 감독님 없었으면 아이디어가 고갈돼서 머리 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정말요?
0: 정말 음악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구나 우리 유태평양 음악 감독이
1: 네.
0: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만들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늘 전화를 하면 녹음한 거 보내봐. 들어보고 피드백 줄게. 그러면은 야 여기서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그럼 그게 딱 맞아떨어지고
1: 아 그래요?
0: 너무 정말 최고의 음악감독이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태평양 씨.
1: 아니 아까 보약 같다 이런 표현을 네네. 했는데 어떤 의미예요?
0: 사실 이 보약이라는 게 몸을 보호하는 약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몸에 도움이 되는 약이고
1: 네.
0: 저의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사실 이 블루스라는 음악 장르가 국악하고 그렇게 잘 안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는데
1: 네, 그렇죠.
0: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음악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고 또 쓰는 음계가 국악도 오음계를 사용을 하는데
1: 네.
0: 블루스도 오음계를 사용하고 그래서 블루스가 어떤 음악을 연주를 하면 그 위에 뭐 판소리 한 소재로 올리면 그게 딱 맞아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음악적인 공부가 많이 됐고 또 몸으로 느끼는
1: 네.
0: 그 음악적인 그런 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었죠.
1: 정말 연이은 스케줄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었겠으나 음악적으로는 보약이 됐다.
0: 맞습니다.
1: 멋집니다. 아니 사실 이제 소리꾼 김수인으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0: 네.
1: 2023년도에는 팬텀싱어를 또 출연을 하셔가지고 결승까지 진출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 바쁜 와중에 또 지난 6월에 팬콘서트도 열었다고요?
0: 네 맞아요.
1: 어떻게 뭉치게 된 거예요?
0: 저희가 사실은 그 팬텀싱어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정말 날밤을 매일매일 새요.
1: 그래, 오디션 좀 그런 게 있죠.
0: 정말 날밤을 새고 또 그 한 곡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팀 간의 결속력
1: 네.
0: 그리고 단합력 이런 것들이 끈끈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나중에 결승까지 가면 정말 이제 음악적 동지를 넘어서 그냥 진짜

0: 가족이 되고
1: 네.
0: 형동생이 되고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어떤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보다는 좀 즐기시는 편인가 봐요.
0: 원래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저도 이제 전통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라
1: 그렇죠.
0: 그런 거에 도전하는 거에
1: 와.
0: 있어서 굉장히 좀 두려웠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팬텀 싱어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깼었고 또 이제 그 두려움을 깬 이제 그런 것들이 빛을 발했던 게또 여우락 페스티벌이었고
1: 그렇군요.
0: 다 저한테 약이 되었습니다.
1: 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큰 키에 잘생긴 외모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도 하잖아요.
0: 무슨 오해요?
1: 아, 너무 이렇게 훤칠하니까 소리는 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임방울 국악제의 장원을 수상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소리꾼이고, 정말 찐으로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분이고, 스스로도 나는 소리꾼 김수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일단 기본은 우리 소리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딱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는데, 어떻게 처음에 소리를 시작하게 됐죠?
0: 우선 저는 어머니께서 이제 인간문화재이시다
1: 그렇죠.
0: 보니까
1: 예.
0: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소리 환경에서 커왔어요.
1: 네네. 조기교육?
0: 예,
1: 예.
0: 조기교육, 태교부터 이제
1: 태교부터.
0: 소리로 했었는데
1: 네.
0: 그 소리가 이제 사실 가족이 누군가가 같은 장르에 가면은
1: 그렇죠.
0: 가족 간의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소리를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무용도를 했었고
1: 무용도
0: 가야금도 배웠었고 이제
1: 사셨구나.
0: 여러 장르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의 근간은 어머니가 계시고 또 제가 가장 오래 했던 게 판소리이다 보니까 가장 자신 있는 것도 판소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할수 있는 원동력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꾸준히 해왔던
1: 네.
0: 이 체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몸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장르를 하던 창극을 하던 크로스오버 장르의 음악을 하던
1: 네.
0: 다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기본인 것 같아요.
1: 네. 자, 어머니 김선희 명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염금향 조통달 오정숙 명창에게 또 사사를 받으시고 인간문화재 말씀해 주신 대로 인간문화재이시기도 합니다. 약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 시절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워낙 그렇게 훌륭하시기 때문에 아, 나는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0: 사실은 제가 소리를 정말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순간은 군대를 다녀와서였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이제 대학을 가서까지도 진로에 대한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1: 오.
0: 내가 정말 소리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
1: 네.
0: 내가 소리를 하면은 어떤 소리꾼이 되어 있을까? 늘 이런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내왔었는데
1: 네.
0: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군대를 전역을 하고 또 학교에 복학을 해서 이제 저희 지도교수님이신 이제 한승석 선생님께 소리를 정말 그때부터 디테일하게 배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정말 재능 그리고 이제 끼로 이제 잘 이제 이 소리를 운용을 했다면
1: 네.
0: 그 뭉쳐져 있던 소리를 하나하나 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정말 디테일하게 배웠던 시기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부터여서 이제
1: 그렇군요.
0: 그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소리의 맛을 느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섰죠. 아, 난 정말 소리꾼을 해야겠고 또 창극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아니, 정말 유태평양 씨는 연출이나 기획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또큰 작품을 하더라고요. 도남원
0: 맞습니다.
1: 국악단, 서울 도남원 국악단이 개관 10주년을 맞아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소리연애라는 작품을 올리는데
0: 맞습니다.
1: 첫 예술 감독으로 또 공연을 펼치게 되고 여기도 또 섭외를 당했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계속 전화하나 봐. 수인아, 수인아.
0: 하자.
1: 하자.
0: 너가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늘 얘기를 해줘서
1: 네.
0: 또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또 평양 선배는 저한테 굉장히 많은 또 기회를 주는 선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형이 시키는 거, 형이 이거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이제 다 하려고 노력을
1: 거절하지 않고,
0: 하고,
1: 이번에도.
0: 그리고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괜히 감독이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1: 그럼.
0: 굉장히 많은 저한테는 영감이 되는 선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도남구 악당에서
1: 네.
0: 연극과

0: 연극과 사랑에 빠진 소리라고 해서 소리연애라는 작품으로 이제 세 명의 소리꾼이 각 하나의 바탕을 맡아서 네. 이제 정말 연극적으로 소리를 풀어내는 어떻게 보면 1인극 형식의 전통 소리판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태평양 예술감독님을 네. 비롯하여 뭐 김보림 씨 그리고 저까지 이제 세 명의 소리꾼이 부대에 올라가죠.
1: 아 직접 태평양 씨도 올라가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예술감독도
0: 네,
1: 하고.
0: 개막작을 우리 태평양 선배가 하고 폐막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아,
1: 어떤 작품을 하게 되나요?
0: 저는 이제 춘향가를 가지고 네 하게 되는데 네. 또 저의 주된 주력 바탕이 네. 또 춘향가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는 걸로 또 연극적으로 풀어보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춘향가를 맡았고 네. 우리 김보림 소리꾼은 적벽가.
1: 적벽가. 네,
0: 여잔데도 적벽가를 합니다. 이야. 그리고 또 유태평양 감독님은 심청가 이렇게 맡아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면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수인 씨가 하던 그냥 평소의 춘향가 말고 그럼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그 1인극 형태의 춘향가로도 들어볼 수 있나요?
0: 네. 그래서 가장 이 작품의 핵심 제가 준비하고 있는 춘향가 핵심은 네. 춘향가지만 그 이도령의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네. 이몽룡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뭐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너가 이렇게 고생했던 게 다 나의 불찰이구나. 미안하다. 이런 네. 식으로 사과하는 대목까지가 있거든요. 네네네. 원래는 다 안 부르는 대목인데 네. 그런 대목까지 이제 좀 첨가를 해서 네. 이 시대의 이몽룡, 안정형 남친.
1: 안정형 좀, 남친 인기 많죠. 네,
0: 좀 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한번 조금만 들려봐 주세요.
0: 그러면은 이제 그 안정형 남친이 이제 춘향이를 구하러 가는 부분이죠. 어사출도를 살짝 한번 짧게 들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두세 번 외란 소리 하늘이 덥쑥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지나 백의 명령 진동하고 여름날이 불이 붙어 갔습니다. 타는구나. 여기까지 맛보기로만.
1: 아니 안정형 남친의 어떤 캐릭터로 구하러 가지만 네. 거의 태토남 느낌으로
0: 그렇죠. 자기 여자한테는 안정형이고 순둥순둥하지만
1: 지키러 이제, 가는 과정에서는
0: 내 애인을 그렇게 힘들게 한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네. 약간 이런 또 포부를 가지고 또 우렁차게 나가죠.
1: 이야 정말 어떤 무대가 될지 너무 기대가 됐고요. 예. 아니 근데 정말 우리 수인 씨도 다재다능하고 그야말로 육각형 요즘 유행하는 거 있죠. 네, 육각형 예술가가 아닌가 아이고. 싶은 게 10월 17일에는 수원에 있는 정조 테마 공연장에서 김수인 현을 타다 단독 공연을 또 준비 중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기서 네. 또 가야금 병창을 하신다고요.
0: 네 맞습니다. 가야금 산조와 가야금 병창을 함께 무대에 올리는데요. 사실은 이 가야금 병창과 산조만을 단독으로 무대에 올리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고 신경 쓰고 있고 네. 또 사실은 이제 남자 가야금 병창 주자들이 많이 없어요.
1: 그렇죠.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가야금 병창을 오랫동안 배웠고 또 가야금 산조도 또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무대에서 한번 잘 펼쳐나 보면은 앞으로 이제 또 새롭게 나올 남성 가야금 병창 주자들한테도 내가 또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금 산조와 가야금 병창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정말 가야금과 소리 위주로 딱 그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 아니 뭐 소리꾼들 가운데에 악기를 잘 다루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또 1시간 반에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0: 네, 맞아요.
1: 다른 전공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럼 계속해서 가야금 연습도 하고 계신 거예요?
0: 저한테는 스트레스 해소가 가야금인 것 같아요. 너무
1: 스트레스
0: 재밌어요.
1: 스트레스 받으면 가야금 뜨다?
0: 어떻게 보면 제 본업은 아니기 때문에 본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본캐는 이제 판소리라면 부캐는 또 가야금 주자고 가야금 병창 주자고 하다 보니 그걸 할 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이 작품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소리 연애라면
1: 네.
0: 오히려 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작품이 가야금 병창 독주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여기 그럼 굳은살 이렇게 있어요?
0: 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다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와, 10월 17일 적벽과 남도 작가 민요 연곡의 가야금 연주까지
0: 네.
1: 들을 수 있는 김수인 현을 타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공연장을 찾지 않을까
0: 네.
1: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공연도 있지만 또 하반기에 국립창극단에서 열리는 공연도
0: 네네.
1: 있을 텐데
0: 맞습니다.
1: 있을까요?
0: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1: 네.
0: 그 중에서 이제 늘 이제 창극단에서는 정말 신진 작가들 그리고 신진 작창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 공연이 이제 작가 프로젝트, 창극 작가 프로젝트라는
1: 네.
0: 공연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그 작가 프로젝트 시연회를 엽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낭독 공연인데
1: 네.
0: 그 새로운 이제 신진 작가들 그리고 또 작창가들이 합심을 하고 또 국립창극단의 뭐 단원 그리고 청년단원 모두가 이제 합심해서 새로운 작품을 내놓는 그런
1: 네,
0: 시연회를 늘 가지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창극 작가 프로젝트 시연회를 하고요.
1: 네.
0: 또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작품인데 아쉽게도 저는 출연을 하지 않지만 우리 국립창극단의 정말 여성 소리꾼들이 다 나오는 여성 소리꾼들로만 이루어진 작품이 하나 올라가는데 오이디푸스가 올라갑니다.
1: 어머, 근데 여성 소리꾼만으로
0: 네.
1: 오이디푸스를요?
0: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1: 우와.
0: 정말 너무 궁금한 작품이거든요.
1: 진짜 궁금하네요.
0: 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극본을 써주시는 우리 배삼식 선생님 그리고 또 최진아 연출님 그리고 저랑도 또 굉장히 또 친분이 있는
1: 네.
0: 우리 장서윤 소리꾼이 작창을 맡아서 이 오이디푸스라는 작품을 올리게 되는데
1: 우와.
0: 다 여자들이 합니다.
1: 그 모든 역할들을
0: 네.
1: 다.
0: 그래서 심지어 오이디푸스에는 우리 이소연 선배가 또 우리 또 그 이오카스테에는 네. 김미진 선생님이 또 다른 역할들의 이제 우리 민은경 선배, 조유아 선배
1: 여자들이 네. 만들어내는 그 오이디푸스란 작품.
0: 저도 너무 궁금하고요.
1: 너무.
0: 저희 국립창극단의 여성 소리꾼 분들이 이 힘이 남다릅니다.
1: 그건 맞아요.
0: 네. 네. 정말 남자 옷을 입혀놔도 남자보다 더 남자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셔서 그래서 이제 정말 자신 있게
1: 네.
0: 여성 소리꾼들로만 이루어진 창극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네. 오이디푸스를 또 기획하신 게 아닐까
1: 네.
0: 싶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26일에는 송년판 소리 소리 정담이라고 해서 우리 국가무형문화재이신 윤진철 선생님을 또 이렇게 모셔서
1: 네.
0: 그분의 또 이제 소리 이야기 또 음악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또 국립창극단의 전단원이 출연해서 늘 12월 31일에는 송년음악회.
1: 벌써 송년음악회 얘기할 때가 왔군요.
0: 네, 맞아. 이제 2026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저도 이 작품 저 작품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더라고요.
1: 그러네요.
0: 네. 네. 그래서 창극 갈라 콘서트로 송년음악회 어질더질까지가 이번 연의 마무리입니다.
1: 네, 하반기도 정말 많은 스케줄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0: 네네.
1: 건강관리도 목관리도
0: 네,
1: 잘 하셔야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자, 10월 11일 서울 돈화문 국악당에서 열리는 소리연애 그리고 10월 17일에 수원 정조 테마 공연장에서 열리는 김수인 현을 타다 무사히 잘 마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우리 소리를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또 김수인만의 음악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초대성 문화인 사람 지금까지 소리꾼 김수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0: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2: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0: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 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시나위입니다. 전통음악 시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한 출판사와 편의점이 협업해 출시한 빵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가을 선선한 바람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도 열리고 있는데요. 부산문화재단은 10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부산 다대포 해변공원 일원에서 하반기 부산바다도서관을 개최합니다. 하반기 부산바다도서관의 테마는 출항, 독서의 확산과 일상연결인데요. 시민이 직접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고 인상 깊은 구절을 낭독하는 스피커즈 코너, 일요일 오후 4시 작가와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북토크, 북톡시에는 김민정, 박준 시인이 참여합니다. 울산 도서관은 10월 18일까지 슬도 아트 일원에서 2026 울산 야외 도서관 소풍을 진행하는데요. 주제는 울산, 슬독에 빠지다로 천천히 책을 읽는 슬로우 독서, 슬기로운 독서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책을 읽는 윤슬 책장과 지역 작은 도서관 추천 도서를 모은 슬독 책장, 그리고 슬도 아트에서는 주말마다 작가와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바다와 책, 음악이 어우러지는 독서 문화 축제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동양 고주파의 음악은 굉장히 빠르고 파워풀하고
1: 무채색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하얀색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를 섞어도 되게 저희는 어울릴 수 있는 밴드예요.
2: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부터 이미 실험적인 뭔가 재미난 것들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0: 아니야.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이번 공연은 저희가 오랜만에 하는 홍대 클럽 공연이고요. 클럽 공연을 되게 오랜만에 해서 되게 신날 것 같고 그냥 공간적인 그리고 그 홍대라는 네이밍과 친구들이 주는 편안함이 있고요.
3: 저는 좀 음악에서 베이스 음역대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반음계를 다 달았어요. 그래서 줄이 되게 많아졌죠. 지금은 56현 정도 돼요.

연금이라는 악기를 접했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되게 화려하면서 소리가 좀 처연했어요. 그 좀 슬픈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두 캐릭터를 다 가진 연금이라는 악기에 끌렸고.

제가 타악기 전공을 했거든요. 국악 타악기를 전공을 해서 제 곡은 다 국악 장단을 중심으로 이제 곡이 형성이 되고 음계도 대부분은 이제 국악에서 많이 쓰는 음계들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양금이란 악기가 있고 저로서는 지금까지 해온 적이 없는 장르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컬도 없는 음악이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새로웠거든요. 모든 게 다 새로웠는데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0: 사이캠에서도 되게 공격적으로 되게 받았어요.
1: 약간 포스트락 같은 면서도 그 악기 일부가 이제 전통악기라는 게 좀 많이 생겼고요.
2: 가까이서 공연하니까 너무 즐겁고 좋았고, 빨리 코로나 끝나고 관객들이랑 이렇게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연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하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단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오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 3사 이번 도전자도 유일무이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나와주세요. 예.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딱 한 명 소리하는 개그우먼 김희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 어머. 소리하는 개그우먼.
3: 무조건 밤에는 자라. 자자라 자라 자라 자자자.
4: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민경입니다. 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희원이가 판스타에 나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정말 믿고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김희원 파이팅!
5: 우리 희원이는 끼도 굉장히 많고 판소리는 진짜 잘하거든요.
6: 그러니까 우리 희원 언니 떨어뜨린다고 하지 마. 싫었어서. 김희원 파이팅!
0: 김희원 씨 무대 판 스타트!

극찬이 세상, 유독 내게만 더 모진이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 곧 나였지.

0: 원래 저렇게 잘했어?
1: 파워풀한 원래.
2: 초선 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김혜원 씨는 총 11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3: 감사합니다. 사실 무대 초반에 조금 삐끗하셨었어요.
4: 맞습니다.
3: 가사를 실수로 하셨는데
5: 뜨겁게 치져봐 절대 난 손 안 다낼 테니까.
3: 가사 내용처럼 뭔가 돌덩이가 이렇게 깎여 나가서 다듬어지듯이 점점 뭔가 풀리면서 매끈하게 다듬어진 그런 기분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저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별을 눌렀습니다.
2: 네. 입사 동기가 김민경 씨랑
6: 네, 김민경 언니, 오나미 언니, 그리고 박소영.
2: 그렇죠, 그렇죠. 네.
7: 김효연 씨가 너무 오랜만인 게 저희 형돈이야 대준이.
2: 그렇죠.
6: 맞아요.
7: 아니 그 뮤직비디오에 김효연 씨가 멀쩡하게 그냥 춤을 추시거든요.
8: 아직 꽃이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7: 이렇게 노래를 잘할 줄 알았으면 노래를 못할 걸. 너무 후회가 돼요.
2: 자, 대한민국의 단 한 명 소리하는 개그우먼 김희원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자, 이번에는 어떤 도전자가 조선 탄스타에 출격했을지 지금 바로 나와주세요.
9: 예. Yeah.
10: 어? 오. 밴드네.
9: 밴드야, 밴드.
11: 다섯 명.
9: 무학교도 갖고 있어.
12: 애금이야,
9: 그러니까.
13: 아, 또 색다를 것 같아 이거.
14: 유명해지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카멜론처럼 변신하는 이정 밴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 네. 네. 낭낭해서 좋다.
2: 자, 유명해지고 싶어서 나오셨다고 했는데 과연 다음대로 유명해질 수 있을지. 이정 밴드 판 스타트.

0: 와우. 와.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이희정 밴드는 10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2: 예.
3: 노래가 많은데 그중에 제시 노래는 반소리로 한다는 거는 다음에는 어떤 노래 할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4: 이희정 씨가 이제 이 밴드 보컬이시자 또 얼굴이신데 많은 부담을 가지셨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밴드가 충분히 자기의 역할들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희정 씨는 오히려 밴드에게 몸을 맡기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5: 우리 엄마 말을 듣는 대로 해. 조선 판사 이무대 일어.
4: 조금 지금 뭔가 많은 부담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진 역량보다는 오늘의 무대만큼은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무대였어요.

0: 약간 부담감을 느낀 건 사실인가요?
1: 근데 너 어떻게 제 마음을 어떻게 쏙 아셨는지 이 공연 이 무대 전부터 많이 긴장했거든요. 부담감이 알아주셔서 더 감사드리더라고요.
0: 예, 다음 무대를 또볼 기회가 된다면은 뭐 여러분들의 말씀 잘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제대로 한판 노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희정 밴드였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자, 이번에는 조선판스타 최연소 도전자의 무대입니다. 판소리로 말을 배웠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3: 조선 판정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3: 저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지요.
5: 네. 네.
6: 안녕하세요. 국악을 사랑하는 9살 박규리입니다. 별 많이 눌러주세요.
5: 네. 미리 누르고 시작할까?
0: 박규리 양 무대 판 스타트.
7: 와, 어떻게 할까?

0: 우리 바로 잘했다. 아기 잘했다.
1: 건우 오빠.
2: 네?
1: 오빠.
3: 한다니 씨.
2: 네?
1: 나이가 잘못 써져 있는 것 같아요. 42이신 거 아니신가요? 아니 이렇게 연륜이 묻어나는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2: 네.
1: 정말 대단한 무대를 보여줬어요. 우리 건우 친구가 잘 봤습니다. 건우 오빠
2: 감사합니다.
3: 규리 양 혹시 그 국악 판소리 누구한테 배웠어요?
4: 할머니한테요.
3: 그래? 아이고 아주 똑부러지게 말도 잘해요.
5: 박규리 씨의 그 노래를 듣니까 눈물이 나와서
4: 감사합니다.
5: 내가 11살 때 소리 해가지고 지금 딱 70년이 됐는데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할 것인가.
3: 예.
5: 그 생각하니까 가슴이 메어져요. 규리 학생 열심히 하세요.
4: 감사합니다.
3: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6: 아, 안 누르면 별 받을 것 같아요.
3: 박규리 양은 11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성원우 군은 12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K소리로 싹 가능 조선 판스타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7: 우와, 우와. 사진이랑 되게 다르다. 실물이 느낌이 키가 엄청 크시네.
8: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황홀한 고백을 전하러 왔습니다. 김산옥입니다.
9: 같은데 약간 나랑 같은 느낌.
3: 김산옥 씨 무대 판 스타트.

0: 와우.
1: 땀났어.
2: 지쳤어.
3: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4: 안 되는 사람 혼날 거야.
3: 네, 김상욱 씨. 올스타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5: 이제 준비하실 때 웨이브 비슷한 거 하셨잖아요.
3: 웨이브 비슷한 거요? 네.
6: 여러분에게 황홀한 고백을 전하러 왔습니다.
5: 나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라서 어 뭐지 했는데 노래 첫 소절 하자마자 우와 라고 시작을 했다가 가면 갈 중간에 보사로 리듬이 좀 바뀌었었을 때도

0: 그게 계속 전율이 쭉쭉쭉쭉쭉쭉쭉 계속해서 여기 다리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소름이 돌았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2: 감사합니다.
3: 초반에 이제 노래 들었을 때는 저분이 락을 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창력이 폭발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만약 왕이라면 저분을 왕국도 드리지 않았을까.
1: 아니면 무슨 말만 있습니까?
3: 아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만큼 고려시대든 백제시대든 왕실에서 노래를 하셨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셨다.
1: 초대가수요.
3: 예예. 제가 뭔 말을 하면 이렇게 오해를 하시죠? 예. 그만큼 훌륭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서찬희 씨의 무대를 보는 것 같은 시원함이 느껴졌었고요. 크로스오버를 너무 아주 완성도 있게 그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너무 잘해주셔서 다시 한번 조선 판스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황홀한 고백을 선곡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2: 지금 두 딸이 있는데요. 남편을 그 네온이 불타는 거리에서 만났어요.
1: 뭐 남편이 나올 때 혹시 응원을 해주셨습니까?
2: 남편이 잘하고 오라고 응원을 많이 해줬는데요. 사실은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희망을 좀 주고자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산옥 씨의 진심 어린 황홀한 고백이 남편에게 꼭 전해졌길 바라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다음 도전자는 무대 위 작은 거인이라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4: 민경이네.
5: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민은경입니다. 판소리와 가요의 콜라보 제가 오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 소리꾼 민은경이라고 합니다.
6: 한 번씩은 돌려

0: 소리를 모티브로 하는 오디션이 많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대중가요와 이 판소리의 콜라보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쭉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민은경 씨 무대 판 스타트.
2: 예, 준야, 우리 업고나 한번 놀아보자.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찌하고요.

0: 아이고, 야.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 많다. 너무 많아, 잘하는 사람들이. 아.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2: 별을 눌러주세요.
1: 민은경 씨는 11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통과가?
1: 국악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 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3: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판소리, 소리를 저격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을 벌려주셨으니 도전해보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기돼서 나왔습니다.
1: 그래요.
5: 지금껏 저희가 이제 봤던 출연자분들 중에 도전자분들 중에 아마 파워로 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거의 손꼽으실 분이거든요. 약간 아쉬운 게 우리 소리를 좀 더 듣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다음번에 혹시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네.
6: 궁금하게 하려고
5: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은 저희가 네. 더 좋은 뭐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7: 이 3인국이라는 곡 자체를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가지고 오랜만에 들어서 너무 좋기도 했는데 락이라는

0: 장르랑 소리라는 장르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민은경 씨의 이 무대가 조화롭게 흘러가서 너무 좋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2: 그냥 반했어요. 저 너무 그냥 저 춤추면서 같이 즐기다 보니까 무대가 어느새 끝나 있더라고요. 일단 민은경 씨 목소리랑 이 곡이랑 정말 찰떡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3: 소문난 소리꾼으로 알고 있거든요.
4: 국악 쪽에서 민은경을 모르면은 뭐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수리성이라고 하는 성음을 가장 최고로 치는데 이 민은경 씨가 그 수리성을 타고 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랑 마지막에 지를 때 그 소리가 빵 터지면서 제가 아 이건 별을 안 누를 수가 없겠구나 생각이 또 들었었습니다. 네.
5: 보고 씨 수리송이라는 거는 독수리의 소리를
4: 그렇죠. 수리 같이 빽 하는데 그게 시원하면서 그냥 가슴을 후벼 파는.
6: 그래서 그런지 저분이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마동석 씨가 느껴지더라고요.
7: 그러니까 체구는 작으신데 노래하실 때는 정말 마동석 씨 같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느꼈거든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네요.
3: 한계를 넘어 끝없이 도전하는 민은경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8: 처음에 어떤 그런 설레임도 있었고 떨림도 있었고 적당한 긴장감으로 노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소리를 제일 잘하는데 소리를 많이 못 들려드린 것 같아서 다음번에 아주 저희 비장의 무기인 판소리를 제대로 준비해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3: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9: 커플?
10: 와, 한 분이시지?
11: 아름다운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보채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10: 아나운서 아니야 목소리가?
3: 보채 소리의 무대 판 스타트!

0: 좋다.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고체 소리는 13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크리스티안.
3: 예. 예.
1: 베사메 모초가 멕시코 대중 가요잖아요. 나오자마자 화들짝 놀라면서.
3: 네, 저 혼자 신나더라고요.
1: 예, 함께 따라 부르는 모습이. 네. 우리 소리랑 이렇게 크로스오버해서 들어보니까 어때요?
3: 이게 솔직히 쑥대머리랑 베사메 모초 같이 어울릴 수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예. 네.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거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1: 저 두 분은 뭐 어떤 관계인데 저렇게 꿀이 떨어지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무대를 꾸밀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뭔가 밝힐 수 있는 관계면 여기서 밝혀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 네, 저희는 3월에 막 결혼한 따끈따끈한
1: 그룹입니다. 예, 그렇죠.
5: 그룹을 하시면서 그렇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은 애초부터 사랑을 하시면서 그룹을 만들어보자라고 하신 건가요?
1: 사랑을 하면서 그룹을 만들어본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어떤 게 먼저인지.
4: 어떤 게 먼저였죠?
6: 그 사리사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만났을 때 노래한다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같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5: 예, 그만큼 더 호흡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1: 예, 함께 노래하라고 소개받았는데 노래는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7: 박예린 씨와 파핀현준 씨가 부부시잖아요. 그렇죠. 제2의 크로스오버 부부가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의 무대들 두 분이 뭘 꾸며주실까. 2부 자리에서 막 여러 얘기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정말 보채 소리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하는 무대였어요.
1: 네. 그렇죠. 환상의 호흡을 보여준 보채 소리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8: 행복하세요.
1: 신명나게 한판 놀아볼 다음 도전자는
9: 장덕? 잘생기셨어. 연애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다 미남이시네. 다
10: 안녕하십니까. 판을 만드는 남자 미스터 킹 국악 갱스터 이지훈입니다.
11: 국악 갱스터.
12: 스웩. 연희를 사랑하고 국악을 사랑하는 남자로서 제가 뒤집기를 되게 잘하는데 판을 한번 뒤집어 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지훈 씨의 무대 판 스타트.
13: 저기 오는 뱀 어디 뱀노 우리 승상님 영전에는 신원을 들어서지 말랍신다.

0: 집에 방포로.
1: 옛날 나팔. 나발 옛날 나팔.

0: 푸시업 랩으로 나오신 거예요.
1: 우린 거 무슨 거 안 하네.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이지훈 씨는 8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힙합과 국악을 콜라보한 이지훈 씨의 무대 치타 어떻게 들으셨어요?
4: 저는 뭔가 지금 이 무대가 랩을 해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좀 그리고 우리 이지훈 씨께서 어떤 힙합이나 랩에 대한 이해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판단이 저는 생겼기 때문에 다음 무대를 조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누리게 됐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1: 소리 음을 참 잘 타워놨어요. 선천적으로.
5: 목을 잘 타워놨었다는 뜻입니다.
1: 음을 소리 성음이 좋아요. 그런데 소리를 좀 하시지 그래요?
3: 열심히 하겠습니다.
6: 제가 이제 2000년 초반에 사실 그 국내 이제 힙합씬에서 국악과 이렇게 접목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4: 근데 맞아요.
6: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좀 사라졌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정말 이렇게 국악과 힙합을 접목시켜서 뭔가를 보여주는 걸 만나게 돼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3: 제가 더 감사합니다.
2: 네. 국악 갱스터 이지훈 씨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목이 참 좋다. 목이 아쉽다.
2: 다음은 평범함을 거부하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팀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팀인지 도전자 나와주세요.
7: 댄스 그룹 아니야?
8: 이 팀 대상 받은 팀인데 무대 위에 내비게이션!
9: 어랑지는 그와!
8: 우리는
9: 경로이타!
2: 판 스타트!
8: 기대돼.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경로 이탈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이 팀은 그레이드가 다르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이 팀에 어떤 음악을 맡겨도 멋들어진 한판을 놀아보겠구나. 완벽한 한 팀이 아니었나. 정말 잘 들었습니다.
2: 우리 국악기가 얼마나 위대한 악기인가 라는 어떤 그런 감명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미스터 레드 티셔츠, 예, 다른 분들보다 굉장히 분주하신데 남들보다 많이 하시는 만큼 좀 더 드셨으면 한다 라는, 예, 지금 많이 야였거든요. 좀 더 드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정말 멋진 음악을 들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저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로를 너무 잘 지켜서 가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팀명에 대한 기대가 좀 많았어서 그래서 좀 망설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대에서 뵐 기회가 있다면 좀 더 과감해 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경로 이탈의 무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5: 안녕님 너무 밉고요.
3: 자극도 조금 되고 더 이제 경로 이탈스러운 음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0: 조선 판스타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6: 와. 여전사 느낌. 여전사
7: 빅마마. 빅마마
8: 뮤뮤뮤 뮤르 뮤르 뮤르 뮤뮤뮤 뮤르 뮤르 뮤르 뮤직 레스트 리프레시. 우리의 음악으로 일상의 휴식과 기분 전환을 드리고 싶은 국악 창작 그룹 뮤르입니다.
9: 국악 창작이면 작사 작곡.
0: 네.
9: 그런가 보다.
0: 뮤르의 무대 판 스타트.

0: 진짜 도중입니다.
1: 너무 은혜롭다.
2: 대박이다.
3: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4: 아유, 무조건이지.
5: 와, 뭐야?

0: 15개로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1: 네, 아까 관악기가 터지자마자 제 뒤에서 그 이수영 씨가 익룡으로 변신을 하셔가지고 와우! 와우! 와우!
2: 와우! 아, 완전 멋져. 죄송한데 개 멋있잖아요.
3: 정말 조선판 스타에 너무 잘 어울리는 해외에서 맞아.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정말 섹스폰이 아닌데. 코로나가 끝나면은 30개국 봅니다.
4: 맞아.
3: 그냥 계속 해외에 계세요.
1: 제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조선판 스타에서 우승 후보로 한 팀 중에 보고 있습니다. 네.
2: 뭔가 안무가 있거나 뭐 노출이 있거나 이게 아닌데 오늘 본 무대 중에서 가장 섹시한 무대가 아니었나.
5: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사실. 저는 노래를 그렇게 전공을 해가지고 부르던 사람이 아니어서 올스타를 받은 게 더욱 저희 뮤루한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예, 자, 국악과 재즈의 만남, 새로운 무대를 선보인 무대 아주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6: 브라보, 브라보.
7: 다음 두 번째 무대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즐거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0: K소리로 싹 가는 MBN 조선판스타 대한민국 1대 조선판스타를 향한 치열한 경쟁은 계속됩니다.
6: 아우 역시 또 화려하시네.
8: 이번 조선 판스타 무대를 제대로 엎어치기 하러 온 20년 차 가수 홍주입니다.
0: 홍주 판 스타트.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홍주 씨는 13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하장사 씨름선수 출신인 백승일 씨의 아내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결혼과 육아로 약 1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을 가진 후에 최근 그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국악 가요 가수로 다시 활동 중입니다.
1: 이게 그 소리를 하면 선생님 소리를 하면 되게 젊어지시나 봐요. 왜냐면 선생님도 예전에 그 스리랑 부부 때 허이허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없으시거든요. 예? 아니 보면서도 아니 웬 여고생이 와서 노래를 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2: 이따 차 한 잔 사줄게요. 제가 노래할 때 아까 왜 저렇게 울렁증이 나오나 그랬거든요. 경기창이나 또 서도나 판소리나 모든 게 소리할 때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와서 아 이분이 좀 놀았구나 했거든요. 나는 벌써 느꼈어요. 너 소리할 때. 그래서 쉬었기 때문에 그래. 쉬었기 때문에.
0: 아 놀았다라는 게 이제 소리를 안 하고 쉬었다.
2: 그렇게 10년 노래할 때 이런 거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쉬었구나 느꼈는데 아 목이 너무 좋은데 왜 쉬었을까? 백승일 씨 한번 만나야 쓰겠네. 혼 좀 내야 쓰겠구만.
3: 백승일 씨한테 안달이 걸려가지고 계속 안달이 걸려 집 밖을 못 나가고.
2: 안달이 잘 쓰지 않아.
3: 제 몸매도 백승일 씨랑 거의 비슷해져가지고 천하장사가 됐습니다.
2: 열심히 하세요. 이제 쉬지 말고 하세요.
3: 사실 아까 처음 딱 등장하시자마자 이거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트로트 가수이신 거죠?
4: 네네.
3: 그래서 홍주님의 이 무대를 보면서 이 조선판스타에서 트로트, 가요, 그리고 판소리, 민요까지 지금 네 가지 장르를 다 지금 아울러서 지금 무대를 꾸며주신 거잖아요.
4: 감사합니다.
3: 그게 굉장히 이제 10년 쉬셨다고 하셨지만 그 가락이 또 남아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좀 저로서는 인상 깊은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감사합니다.
3: 너무 잘 봤습니다.
0: 네. 자, 에너지 넘치는 홍주 씨의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0: 아시다시피 K-POP이 이제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소리로 부른 K-POP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도전자들이 바로 우리 소리로 K-POP을 널리 알리고 싶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1: K-POP 맞아요. 대답하시는 거예요.
2: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리파! 초판! 판! 판! 판치는 K-POP입니다.
0: K-POP. 그쵸? 뭔가, 약간 느낌이 오긴 하는데, 오늘 아주 독특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3: 아, 네. 저희가 이번에 사철가를 한번 영어로 번역해서 준비해봤습니다.
4: 사철가라는 게 이제 기본 이제 판소리를 보면은 그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면은 8시간, 9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소리를. 근데 그 긴 소리를 하기 전에 목을 푸는 소리가 있어요. 그걸 단가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있는 대목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인생사에 빗대어
0: 그래서 사철가라고 네, 한 거군요.
4: 소리가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었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이런 소리입니다.
0: 아, 자, K-판의 무대 판 스타트.
5: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저희 무대를 보시면서 좀 이렇게 신나게 같이 즐겨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6: 조선 판스타는 누구?
2: K-POP입니다!

0: 와. 귀엽다.
1: 아, 준비 많이 했네.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네, K-POP은 15개 스타를 받아
3: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진짜 재밌게 봤는데요. 처음으로 100% 다 알아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옛날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가끔씩 그 엔딩 부분들을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용을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판소리 노래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바꾸시니까 너무 신세계고 단어 하나씩 하나씩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계속 받았어요.
2: 아이들한테 우리 소리를 좀 알리는 데 있어서 저분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멤버 한 명을 추가해가지고 이 국악계의 텔레토비
3: 영어로 그 하니까 참 듣기는 좋은데 조금만 거기다 공력을 좀 넣더라면 러브 할 때 거기다 조금만 공력을 넣더라면 이산저산의 사철가에 그리고 흥보가 기가 막혀 그건 정말 좋았어요. 일단 재밌어서 좋았어요.
2: 저기 근데 중간에 예. 중간에 사철가와 흥보가 중간에 나온 노래 혹시 뭔지 알아요?
3: 언제요?
4: 언제요?
3: 지금?
2: 중간에 요즘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 빌보드에서 막 오랫동안
3: 아 그거는 잘 모르죠 저는.
2: 되게 쉬워요. 빠다예요. 빠다. BTS의 빠다로 외우면 됩니다. 예.
3: 자, 수고했어요. 예.
2: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판소리를 어떻게 영어 버전으로 할 생각을 했어요?
4: 네, 사실 저희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통 음악인 국악을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알아들으시고 많이 알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2: 네, 미래가 기대되는 K-POP 친구들이었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이번 도전자는 이미 대중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인데요. 조선 판스타를 통해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5: 누구지?
6: 나와주세요.
5: 아 나오셨다.
7: 어르신들. 오.
8: 아우 아니 이거 판소리를
9: 김태현 오빠

0: 네, 안녕하세요.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한 소절 불러보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직펑스에서 노래하는 김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예.
1: 전 출연자들의 명단을 보고 사실 가장 의아했던 분이 김태현 씨였는데 네.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0: 제가 옛날에 그 장사익 선생님과 함께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소리를 제대로 들은 게 사실 처음이었어요. 좀 많은 걸 느꼈고 되게 감동을 좀 많이 받아서 그때부터 좀 관심이 가기 시작했었죠.
1: 김태현 씨의 무대 판 스타트.
2: 제가 지금까지 노래 불렀던 거는 다르게 발음이라든지 되게 좀 특이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소리 내시는지도 좀 연구를 좀 했었죠.

0: 예. Good job.
1: 아, 어렵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2: 좀 소리를 안 해가지고.
1: 김태현 씨는 5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5: 원래 대중음악을 하시다가 이제 국악에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고 저는 눌렀는데 참 아쉽습니다.
4: 감사합니다. 네.
6: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저는 신영희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김태현 씨 목소리 들으니까 약간 안일이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고 성음도 약간 판소리에 맞는 소리가 아닌가 싶어서
2: 김태현 씨 성음이요 참 좋아요. 저 기가 막히게 좋은데 판소를 좀 한 1년 2년 배워가지고 한 번 더 도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7: 태현 씨.
4: 네.
7: 너무 멋져요.
4: 감사합니다.
7: 정말 저보고 한번 도전해보라 한다면 절대 서지 못했을 텐데 태연 씨의 그 열정 너무 느껴졌고 오늘 조금 아쉬우시겠지만 본업이 있잖아요. 그걸로 돈 벌어서 판소리 배워요.
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새로운 도전이 멋있었던 김태연 씨의 무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예.
8: 많은 걸 느꼈어요. 내가 지금 여기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준비한 거는 그냥 어쨌든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하던 삶을 사세요.
9: 네, 화이팅! 화이팅!
10: 화이팅! 화이팅!
1: 화이팅! 다음 도전자는 또 어떤 매력적인 무대를 우리에게 선사해 줄지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11: 안녕하십니까. 가끔은 나 혼자 있고 싶은 남자, 나 혼자 있고 싶은 남자 소리꾼 전태원입니다.
1: 왜 가끔 혼자 있고 싶어 하는지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전태원 씨의 무대 판 스타트.
12: 그때여 도련님이 할 일 없이 춘향의 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아이고 어머니, 도련님 너무 조르지 마오. 도련님이 오죽 답답하면처럼 망언을 하오리까. 나는 오늘 밤 도련님 외시고 울음이나 실컷 울고 할 말이나 훨씬 하고 내일 이별할라요.

0: 박세호 씨는 15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선 판정단 여러분의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통 음악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한이 많은 게 전통 음악이 아니냐. 하지만 우리 전통 음악은 흥입니다. 오늘 전태원 씨께서 그 흥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올스타가 나오지 않았나 해서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고 다시 한번 정말 잘 감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이수영 씨.
3: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조선판 스타잖아요. 스타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끼인데 전태원 씨가 딱 노래를 나온 자를 시작하자마자 오른쪽 발을 옆으로 쫙 내밀었을 때
4: 수억이 일이 많을까? 수억이 일이 많을까?
3: 끝났네. 아무리 좋은 음악, 아무리 감동적인 것들을 대도 그 가수가 또 그 창작자가 이러한 끼를 보여주는 순간 무대는 끝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3: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5: 시스타 노래잖아요, 나 혼자. 혹시 원곡은 판소리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자기 걸로 만들어서 중간에 또 한이 있게 막 울고 울고 뭐 이런 노래 이런 모습
4: 노래하고 이렇게 나 울고 불고
5: 정말 깊게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7: 네. 혹시 네. 무대 시작하시기 전에 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때 그렇게 나 혼자 있고 싶으신지?
6: 아, 제가 이제 신혼 2년 차인데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각자의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7: 이제 2년 차인데
6: 큰일 났네. 와이프가 보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8: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굳이 혼자만.
6: 알겠습니다.
0: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전태원 씨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올라가기 전에 내가 준비한 것들을 그냥 실수만 하지 않고 보여주고만 내려오자라고 생각으로 무대를 했거든요. 나 올스타 받았어.

네, 저는 국악악단에서 이제 멤버로서 10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타악기도 다루고 다른 악기들이랑 이제 합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악기들이 가진 본연의 소리를 좀 잘 담을 수 있는 음반을 내고 싶다는 욕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경력이 좀 적은 국악인들이 처한 어려움도 알게 되었고 이걸 우리가 도와서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때는 저희도 앨범 활동도 해보고 하다가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우리가 가진 걸 모으면 이거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서 했는데 실제로 되게 재밌었고 또 몰랐던 부분이 저희가 이걸 사업을 하게 되면 음반을 녹음하러 오시는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저희도 되게 자극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1: 마이크
2: 그렇게 해야 돼?
1: 안 했죠. 마이크

0: 20대 때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제 이름으로 된 어떤 싱글 앨범이라고 조그맣게 해보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이런 레이블 소설에서 저에게 그런 제안을 주셨죠.
1: 저도 국악인으로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를 찾아오고 좀 도움을 요청하는 국악인들 뭐 신진 국악인들도 계시고 중견 국악인들도 계신데 다들 이러한 플랫폼이나 서비스가 많이 필요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꼈던 서비스 부분들을 서로 함께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전체 나온 음반의 20% 정도를 이제 저희 소설에서 제작 하게 되었어요. 이 자료로 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악하는 친구들이나 이 CD를 사서 듣는 친구들이 이게 공부할 수 있는 자료로도 좀 쓰이길 원하셔가지고 조금 더 내용이 좀 자세하고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악보도 들어있어요. 논문도 좀 많이 실어주셨고 이렇게 표도 만들어서 굉장히 책자같이 많이 신경 써서 만들어주셨어요.

0: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 유산으로 그 활용했던 공연 중에서 춘향남봉가 각색해서 만든 게
1: 굉장히 관객 반응도 좋았고 예매가 거의 이틀 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서 그쪽에서 한 번 더 이제 국악과 함께 크로스오버를 해서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

0: 처음 구성됐어요. 네. 아이리쉬 음악들이랑 좀 섞어서 좀 굉장히 독특해요.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음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랑 합치면 너무 재밌는 소스가 나올 것 같은 맞아. 것도 저희는 많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아, 이 연주자랑 나랑 같이 매치시키면 맞아요. 어떨까? 그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막

0: 일어나야 되거든요.
1: 음악들이 음반으로 남겨지고 그걸 통해서 좀 국악인들이 차세대 국악인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첫 번째로 시작을 했던 부분이라 이 음반이 내고 나서 끝이 아니고 이 음반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공연 기회 활동이라던가 그리고 자신들만의 음악 세계도 좀 구축을 하고 그리고 국악으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음악들을 개개인들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범고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주 현악기 중에 가야금과 쌍벽을 이루는 악기였었죠. 우리나라 선비의 아주 대명사고 고려 때 공민왕도 검고를 했었다는 기록도 있고 그래서 아주 검고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비의 악기로서 또 현악기로서 대표적이죠.

나무를 이렇게 사시사철 뭐 눈, 비, 바람 다 맞춰가면서 햇빛도 맞추고 해가면서 오래된 나무는 한 5년, 조금 이제 좀 싱싱한 나무 이런 거 한 10년까지도 이 섬유질을 이제 삭혀서 우리가 이제 악기를 제작을 하거든요. 이제 오동나무가 가볍고 그렇긴 하지만 섬유질을 잘 삭혀야 소리가 맑아요. 삭히지 않으면 강한 소리가 나거나 울리질 않죠.

바뀌기 때문에 우선 이제 나무 재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무하고의 이제 그 잘 교감을 이루어야 좋은 악기가 나올 수가 있죠. 나무를 자주 파악을 하면서 이제 1년 된 거, 2년 된 거, 3년 된 것을 이제 두들겨 보거나 아니면 이제 삭은 그 감을 눈으로 보거나 하면서 이제 자꾸 익혀야죠.

지금까지 계속 배우면서 아직도 제가 다 완벽히 배우지 못한 거는 악기에 이제 처음 울리는 소리, 이제 악기 판을 고를 때도 좋은 그게 판인지 나쁜 판인지를 계속 악기를 두들기고 해도 그게 어려워요, 참.

아주 우연찮게 바로 옆집에 사시면서 뭐 지붕이나 뭐 담장 같은데 널어놓고 계시는 게 참 좀 신기하게 봤었죠. 그래서 거기 놀러 다니면서 어렸을 때 좀 장난을 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 선생님 눈에 들어오셨는지 저보고 이걸 배워라. 한번 배우면은 기술이기 때문에 너 앞으로 사는데 괜찮을 것이다. 이런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0: 근데 1기가
1: 조금 좀 너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2: 2개, 3개보다 이게 간격이 이제 높은 이유가
3: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높아야 돼. 너무 높아 버리면 이제 연주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에서 노면할 때 닿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조금 더 높지 이제 이 1개가.

그 당시에는 정학가야금 이게 이제 사라졌었어요, 완전히. 근데 이제 서울대에 계셨던 장사원 박사님이 저하고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하시면서 정학가야금으로 해야지. 왜 산조가야금으로 정학을 하고 있냐? 국악원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제가 거기에 이제 그때부터 빠지게 된 거죠.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뭐 한번 뭐 뛰어넘어 보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아버지만큼 연주자들이 사랑하는 그런 악기를 나도 만들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이, 까부지 마라 이놈아야.
1: 하야타르의 그 중국 안정은 역사적으로 좀 다르고 학술적으로도 또 매우 이 가치가 높고, 그 다음에 예술적으로도 미적 감각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기법이 또 다른 달들하고는 만드는 기법적으로도 좀 특별해요. 그래서야 하야타르가 좀 국보로가 됐는 이유가 됐고, 또 국보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유일하니까.

재래용 오리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벌목을 했을 때는 속살이 하얘요. 근데 이걸 켜놓으면 빨개져요. 붉어져요. 붉어지는데 그 우리나라 이 동양에서의 붉은색이 벽사색이에요. 그런 것이 그 귀신을 쫓는 그런 신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탈춤 자체가 뭐냐면 그 귀신 쫓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맞맞절해서 아마 오리나무로 만들었지 않았겠느냐. 그랬으니까 옛날 요즘 저는 그냥 그대로 우리 재래용 오리나무를 사용하는 거죠.

예, 하회탈이 1928년도에 마지막으로 탈춤을 하고 단절이 돼가 있었어요. 이거 탈춤이 안동에 이런 게 좋은 게 있었는데 이걸 우리 복원 한번 해보자. 이제 이래서 그 가면극, 하회 가면극 연구회라는 걸 그냥 그냥 뭐 70년대 초니까 아주 뭐 요즘 말하면 동호회 비슷하게 하면서 그걸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할 때 저도 거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제 요 뒤에 여기 좀 안 떠 아직 안 떨어지거든요. 그 뒤에를 또 살짝 조금씩. 있음으로 해서 탈춤을 출 때 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말을 하면은 우리 실제로 말을 하면 턱이 움직이잖아요. 이 원리를 이 탈에 그대로 적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회 탈이 좀 더 표정을 연출하는 데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죠.

나무가 완전히 흡수할 정도로 그래서 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지를 바르는데 독특하게 이 한지를 바르는 이유는 이 나무 위에 그대로 오칠을 색깔하면 색상이 잘 안 나요. 한지를 바름으로 해서 그 색상이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나타나는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오칠을 함으로 해서 혹시 이 나무가 갈라지는 것도 방지를 해주고

누가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가 평생 하면서 하면서 숙제가 됐지. 그러니까 그걸 자꾸 연구하고 이거 왜 이랬을까, 왜 이래,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전통만 고수하게 됐죠.

처음에 이름을 몰랐었는데 그런 것도 찾아내서 하고, 요 표정이 뭔가 이런 것도 찾아내고, 뭐 기법적으로도 이런 걸 내가 확실하게 찾아내고 인지할 때 그때가 기분이 좋다랄까, 보람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후회할 적은 없습니다.

성웅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의 7년 동안 전쟁을 체험하며 보고 들은 사실을 기록한 비망록 난중일기. 전투와 관련된 기록뿐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덜어나온다. 특히 전쟁 중에 겪어야만 했던 갖가지 어려움을 잠시나마 덜기 위한 특별한 해소법이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온 천하를 다스리는 재주와 나라를 바로잡는 공로가 있는 대단한 인물이다. 명나라 장수인 수군도독 진리는 이순신 장군에게 하늘이 내린 장군이라고 극찬한 대목이다. 일본 장수마저 흠모했던 충무공 이순신. 하지만 나이 32, 벼슬길에 오르면서부터 고난의 멍에를 메고 산 성웅 이순신. 앞으로는 외적과 싸우고 뒤로는 임금과 조정의 질투와 모함으로 세 번의 파직과 두 번의 백의종군을 당했다. 자악하는 이순신. 대체 승승장구했던 이순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백의종군에 이은 고난의 연속.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런 가운데 칠전양 해전이 일어나고 조선수군 전체가 괴멸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순신은 통곡했다.

우리가 아는 강한 이순신의 이미지와는 달리 이순신의 울적한 마음은 일기 곳곳에서 발견된다. 고독한 싸움을 했던 이순신 장군은 그 외로움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난중일기에는 이순신이 연주를 듣는 모습, 그리고 그가 악기를 연주했다는 기록이 있다.

과연 무엇이 이순신을 음악으로 이끌었을까? 백성들이 굶어 죽고 군사들이 싸워 죽는 전장의 복판에서 도탄과 슬픔에 빠진 마음을 스스로 추슬렀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이순신이 때때로 대금을 불고 검은 고를 들으며 상한 마음을 달래고 강한 의지를 심었던 수단이 바로 음악이었다. 비록 전쟁의 소강을 이루는 강화의 와중이라 해도 내일 있을지도 모를 전투의 현장에서 음악이라는 문화의 힘으로 전투력을 증강시켰던 이순신이다.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인간 이순신, 그는 이렇게 영웅이 되었다.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갓과 두루마기로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우렁찬 환호성이 회의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소수 서원을 비롯한 조선시대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순간이었죠. 그동안 여러 문화재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지만 한국의 서원이 갖는 의미는 각별했습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학문을 가르치던 조선시대 서원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데요. 존경받는 학자들의 사상을 하나의 공간으로 집약한 서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훌륭한 건축물인 동시에 선조들의 학문과 정신을 배우고 성찰하는 집단지성의 요람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 철학과 사회적 관습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문화적 전통과 정신적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한국인의 정서, 정신적 바탕이 된 서원은 언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첫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

소년 1호 항란성 일촌 광음 불가경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소수란 말은 이어서 수양한다는 뜻인데요. 무너진 교약을 바로잡고 배움을 이어가라는 시대적 사명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양에는 성균관이 있고 지방 곳곳에도 향교가 있었는데 서원이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임금이 지어준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곳인 성균관이나 지방의 향교가 출세지향적인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자 그 대안으로 새로운 참교육이 필요했던 겁니다. 관직이 목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대안학교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간절한 시대적 소명의식 덕분일까요? 1542년 문을 연 소수서원은 1888년까지 350여 년간 무려 4,200명의 유생들이 수학할 만큼 명문 사립 교육기관으로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임금이 이름을 지어내린 사핵서원이자 사학기관입니다. 이렇게 소수서원이 개원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자 전국적으로 하나, 둘 서원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말하자면 소수서원이 나라에서 공인한 사립학교의 롤모델이 된 겁니다. 소수서원을 비롯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의 서원은 모두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뜻이죠. 9개의 서원 모두 그 지역 성각자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전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소박한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경상도의 서원이 대부분 산자락에 기대 있다면 전라도나 충청도의 서원은 산자락이 끝나는 곳, 들판이 시작되는 길목에 주로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안동에는 9곳의 서원 중에 2곳이 터를 잡고 있는데요. 안동을 선비의 고장, 양반의 고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예의염치, 효제충신, 유교의 기본 덕목을 갖춰야 한다는 전통 때문일까요? 안동하면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당당한 걸음걸이가 떠오릅니다.

간결하고 검소한 선비의 모습을 닮은 도산서원입니다. 조선 성리학의 큰 항맥을 이룬 태계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서 1574년 후학들이 세운 서원인데요. 이듬해 선조 임금에게 편액을 하사받으면서 공식적인

사액서원이 됐습니다. 도산서원이라는 편액은 명필 한석봉이 선조 임금 앞에서 쓴 글인데요. 퇴계 선생을 모시는 서원의 현판이라는 걸 알면 떨릴까 싶어서 임금이 일부러 뒤에서부터 글자를 불러줬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도산서원의 건물은 크게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으로 구분되는데요. 1561년 지어진 도산서당은 태계 이황이 말년에 10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이곳은 퇴계 선생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은 기숙사 농운정사입니다. 공부한다는 뜻의 공부공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쉬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라는 의미겠죠. 서원은 퇴계 선생 사후인 1574년 후학들이 세운 공간입니다. 이후 임금에게 도산서원이라는 이름을 받아 영남 지역 유생들의 큰 배움터가 됐습니다.

도산서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또 하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바로 경산서원인데요. 서해 유성룡의 위패를 모시고 그 업적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운영되어 온 풍산유씨의 초등교육기관 풍악서당이 그 시작인데요. 1572년 유성룡이 지금의 자리를 옮겨왔고 1863년 철종 인근에게 경산서원으로 사액을 받습니다. 경산서원은 다른 서원과 구별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경산서원은 후손들이 병산교육재단을 세워서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비정신을 계승한 현대판 서원, 그 대단한 뚝심과 철학이 놀랍기만 합니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요. 수백 년 전통을 이어받아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병산서원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병산서원을 옮겨 세운 서해 유성룡은 퇴계 이황의 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의 역사는 대부분 퇴계 선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세 지향이 아니라 전인 교육을 강조한 서원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던 퇴계 선생 덕분에 서원이 새로운 사립교육기관으로 번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서원 역시 퇴계 선생과 긴밀하게 교류했던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경상북도 경주로 함께 가보시죠.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마음을 씻는다는 뜻의 세신마을입니다. 마을 어귀 자옥산 계곡에는 조선시대 대학자 회재 이연적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회재 이연적은 퇴계 이왕이 선생으로 칭했던 성리학의 대가였습니다. 회재 이연적이 세상을 떠나자 20년 뒤인 1572년 지역 유생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회재 선생이 응거하던 곳에 서원을 세웠는데요. 바로 옥산 서원입니다. 1574년 선조 임금이 직접 편액을 내린 서원에는 한석봉과 김정희, 이왕이 쓴 현판이 곳곳에 남아 대학자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옥산 서원은 전면에 강학초를 두고 후면에 사당을 배치한 전형적인 건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을 중심으로 미음자 모양으로 건물들이 모여 있는데요. 질서 정연하게 배치된 소박하면서도 간결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서양의 정문을 들어서면 온돌이 설치된 누각, 우변루가 나옵니다. 누마루를 서원 건축에 도입한 최초 사례이기도 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강학 공간인 구인당이 있고 그 뒤로 회재 이연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제양 공간 최임묘가 자리에 있습니다.

옥산 서원은 속세를 벗어나 자연의 품 안에서 학문을 닦았던 회제 이연적과 후학들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400년 된 은행나무가 세월을 말해주는 곳, 도동서원입니다. 1607년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고 해서 도동서원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도동서원의 누각 수월루는 물에 비친 달빛으로 글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중정당은 행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강당 건물인데요. 기둥에 두른 흰색 한지는 한원당 김굉필을 모시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조선 초기 성리학의 계보를 잇는 대학자였던 김굉필은 평소 도학의 심취에 수학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도덕적인 윤리관을 실천하면서도 중용의 도를 지키려 했던 선비 한 헌당 김굉필의 높은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교육이 산실이었던 향교와 서원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강학과 재앙의 기능을 가진 점에서는 같지만 향교는 공자와 맹자 같은 중국의 성현을 모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에 비해 서원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선현들을 배양하고 그 덕행과 학문을 따르고 공부하는 주체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그늘에 벗어나 정신적으로 독립한 새로운 교육 현장이 바로 서원이었던 거죠. 1543년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이 문을 열면서 전국적으로 서원 건립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 아니었을까요?

넓은 들판과 강을 끼고 있는 이곳은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남계서원입니다. 1552년 높은 학문과 지조가 남달랐던 학자 정여창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군자의 상징인 연꽃을 좋아했던 정여창을 기리는 의미에서 서원 안에 연당이라는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진흙탕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연꽃이 정여창의 고결한 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 껍질 없이 매끈한 모양이 청렴결백한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 붉은 배롱나무가 앞마당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서원 가득 선비 정신도 피어나는 듯합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의 서원은 인재양성과 선연배양, 유교적 향촌질서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서원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사액서원이 되면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 서적을 받았고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면서도 세금을 면제해줬습니다. 또 유생들은 군대 면제라는 엄청난 특혜를 누렸는데요. 그렇다 보니 서원에 줄을 서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폐단이 사회 문제가 되자 1871년 흥선대원

47개 서원에 이름을 올린 곳입니다. 47개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한국의 서원 두 곳을 더 만나봅니다.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인 도남 서원입니다. 평지에 자리를 잡아선지 단아하고 나직한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조선 중기 유학자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1634년 그 후학들이 세웠고 1660년 현종에게 사액을 받았습니다.

사계 김장생은 율곡 이의 사상과 학문을 이은 예학의 대가인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파생된 학문이 바로 예학입니다.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서원의 건축물 사이로 예를 강조한 선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입니다. 신라 후기 학자였던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관리였던 신잠을 기리는 서원이죠. 서원을 지켜온 인물들과 역대 현감들의 공적을 기리는 15개의 비석, 정문 역할을 하는 누각이 눈에 띄는데요. 현가루는 역경 속에도 학문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유생들의 기숙사인 강수재인데요. 강학과 재앙의 공간, 담장 밖에 배치된 구조가 독특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은 전면부와 후면부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무성서원은 예와 악으로 백성을 교화한 선비 문화의 중심이었는데요. 산자락에 있는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안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공론의 장이 됐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에 재양된 아홉 분의 선현들은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성각자들인데요. 높은 학식과 빼어난 문장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심취했던 성리학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도리를 밝히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의연하게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서원은 우리 민족혼의 뿌리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빛나는 거울이 아닐까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명승지가 참 많습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산이기 때문에 푸른 숲과 나무가 주는 혜택도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경치 좋은 바닷가나 숲이 울창한 곳에 포젓한 정자와 누각을 지어서 망중환을 즐겼습니다. 그곳에서 가까운 벗들과 풍류를 즐기고 번잡한 속세를 벗어나 마음을 달래곤 했는데요. 자연과 벗하며 하나가 되려는 열망이 시각적으로 구현된 정자와 누각은 모두가 꿈꾼 작은 이상향이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누정이 지푸른 해안선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곳, 관동팔경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관동 팔경 중 유일하게 바다가 아닌 강을 품고도 제 일경으로 꼽히는 삼척 죽서루. 유유히 흐르는 50촌의 맑은 물, 가파른 천길 벼랑 위에 고고하게 서 있는 죽서루는 마치 원래 자연의 일부였던 것처럼 살포시 내려앉아 있습니다. 건축 구조 역시 자연과 잘 어울리도록 지혜를 발휘했는데요. 천연 안반을 주춧돌 삼아 높이가 다른 17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누각을 올렸습니다. 죽서루는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된 중앙관리들이 묵던 숙소의 부속 건물로 이곳에서 풍류를 즐겼는데요. 언제 창건됐는지 정확히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빼어난 경관 덕분에 많은 시인과 묵객이 찾아와 시를 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0: 죽서루 내부에는 정조 임금과 율곡 이의를 비롯해 당대 유명한 선비들이 남긴 기문과 시판이 죽서루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 누가 하늘을 도와 이 아름다운 누각을 세웠는가? 지나온 세월 얼마인지 도무지 알 수 없구나. 들판 저 멀리 산봉우리에는 간푸른빛 서려 있고 강변 모래가에는 맑고 차가운 물이 흐르네. 시인과 묵객은 원래 한이 많다고 하지만 이 맑은 경치 속에 어찌 나그네 수심이 생기리오. 모든 인연 떨쳐버리고 긴 낚싯대 들고 푸른 강변 서쪽 물가에서 잠든 갈매기와 함께하리.

0: 송광정철이 관동별곡에서 그린 관동팔경의 제2경 울진 망양정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정자라는 이름답게 거칠 것 없이 탁 트인 조망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동해 망경창파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위의 우뚝 선 망양정. 예로부터 관동팔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데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관동팔경 가운데 으뜸이라고 해서 조선 숙종 임금은 관동제일루라는 현판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동해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 문인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았는데요. 강원도 관찰사로 망양정에 올랐던 송광정철은 관동별곡이라는 걸작을 남겼고 김시습, 이산회 같은 유명한 문장가들도 주옥같은 시문을 남겼습니다. 특히 직접 관동팔경을 유람한 숙종은 망양정에서 느낀 감회를 한편의 시로 완성했습니다.
1: 여러 골짜기 겹겹이 구불구불 열리고 성난 파도 거센 물결은 하늘에 닿아있네. 지금 이 바다를 술로 만들 수 있다면 어찌 겨우 300잔만 마실 수 있으리오.
0: 천혜의 절경 덕분일까요? 겸재 정선과 단원 김홍도도 이곳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사실 처음 지어졌을 때 망향정 위치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울진군 기성면 망향리 현종산 기슭에 있던 것을 1860년 철종 때 지금의 위치로 옮긴 건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심하게 낡아 2005년 완전히 다시 지었습니다. 고풍스러운 멋은 덜하지만 망향정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바닷바람은 여전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해안 일대 여덟 곳의 명승지를 관동팔경이라고 하는데요. 통천, 총석정, 고성, 청간정과 삼일포,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삼청, 죽서루, 울진 망향정과 월성정입니다. 현재 망향정과 월성정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편입됐고 삼일포와 총석정은 북한 지역에 있지만 관동팔경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승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죽서루와 망향정처럼 드넓은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곳에도 선비들의 풍류가 담긴 아름다운 누정이 많은데요. 삼척, 울진을 지나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낮에는 절벽 위 우뚝 솟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밤에는 조명 속 화려한 모습으로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밀양 영남루, 진주 촉성루, 평양 부병루와 함께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는 곳이죠.

이 전설은 미량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전해지고 있죠. 영남루는 기둥 사이가 넓고 천장이 높아서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건물 서쪽 면에서 침류각으로 내려가는 지붕은 높이 차를 조정해 층을 이루고 있어 독특합니다.

밀양강 절벽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선 후기 화려하고 뛰어난 건축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절경입니다.

초록빛 계곡물에 발을 씻고 정자마루에 누워 바람을 맞으면 마음속 근심 걱정이 저절로 사라질 것 같죠? 경상남도 함양에 있는 화림계곡은 영남 지방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안이삼동 중 한 곳입니다. 동호정, 군자정, 거연정 같은 조선시대 정자들이 계곡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풍류를 즐기던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겨 찾던 곳입니다. 특히 거연정은 땅이 아니라 남강천 암박 위에 세워져 있어 들어가는 입구부터 특이합니다. 정자나 누각은 보통 계곡가에 자리하고 있지만 거연정은 과감하게 계곡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치형의 다리, 화림교를 건너야만 만날 수 있는데요. 마치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거연은 자연에 어울려 편하게 산다는 뜻인데요. 흐르는 계곡물과 우거진 숲을 배경으로 바위 위에 우뚝 솟은 거연정은 자연과 함께 풍류를 즐기던 호방한 선비의 풍모를 닮은 듯합니다.

화림동 계곡의 절경을 빚어내는 거현정은 조선인조 때 서원과 함께 지은 초막정자를 1872년 후손들이 기와로 고쳐 지은 것입니다. 기암계석과 물, 아름들이 노송이 어우러진 경치가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주인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선 인조 때 아내 현감으로 이곳에 온 연안 박지원. 한양에서 함께 풍류를 즐기던 지인들이 하나 둘 떠나자 그는 화림동 계곡의 거연정을 찾아 시름을 달래곤 했는데요.

한양을 떠나온 연암에게 거연정의 산수정원은 풍류의 운치를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영남 선비들이 심신을 수양하고 풍류를 즐기던 최고의 명소 화림동 계곡 거연정에는 선비들의 풍류 정신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경상남도 함양에는 화림계곡을 따라 줄지어 있는 정자나 누각뿐 아니라 선비의 고장답게 아름다운 명소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왕에게 편액을 하사받은 사액서원이 무려 13개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함양이 선비 문화가 왕성한 이유는 뭘까요? 함양은 조선시대의 유배지였기 때문에 비운의 학자나 고위관리들이 이곳에 둥지를 틀었는데요. 당파 싸움에 휘말려 관직을 버리고 이곳으로 낙향한 거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학식과 지조를 갖춘 학자들이 곳곳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선비 문화가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외장을 껴안고 남강의 푸른 물결로 뛰어든 논개의 한과 기계가 서린 경상남도 진주로 가봅니다. 이곳에는 2012년 CNN고에서 선정한 한국의 명소 50곳 중에 하나로 건축미와 영남 제일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누각이 있는데요. 남강의 바위 벼랑 끝에 장엄하게 솟은 촉속루를 만나봅니다.

해마다 10월이면 진주 남강이 붉게 물듭니다. 임진왜란 당시 민, 관, 군이 혼연일체가 돼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진주대첩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축제가 바로 이곳에서 열리는데요. 진주 남강 벼랑 위에 높이 솟은 촉성루가 화려한 축제의 장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전란시 진주성을 지키는 지휘본부가 바로 영남 제일의 아름다운 누각 촉성루였는데요. 평상시에는 지역의 향시 치르는 고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촉성루는 고려 고종 때인 1241년 진주 목사 김지대가 창건했는데요. 무려 800년의 전통을 지닌 유서 깊은 곳입니다. 다른 지역의 누각과 정자가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라면 촉성루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심을 결집했던 충절과 호국의 상징이었으며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또 진주 지방에서 전승된 진주 건무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는데요. 임진왜란 때 왜군의 적장을 껴안고 남강으로 뛰어든 의기농계의 넋을 애도하는 뜻에서 진주 기생들이 칼춤을 춘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0: 1780년 진주를 유람하다가 촉성로를 찾은 19살의 젊은 선비 정약용은 촉성로 마루 위에서 펼쳐지던 무희들의 건물을 보고 한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금북 울고 젖대와 거문고 소리 사방으로 트인 연석은 광활한 가을물 같아라. 진주성 여인은 꽃가

0: 같은 얼굴에 옷차림은 군복이라 영락없는 남자. 자색깊 쾌자의 푸른 절립. 좌중향에 절한 뒤 발꿈치 들고 사뿐사뿐 종종걸음 느림박자 맞추며 갈 때는 서글픈 듯 올 때는 기쁜 듯 선녀가 나는 듯 훌쩍 내려왔는데 발밑에선 출현 같은 검광이 번쩍번쩍 몸 기울여 거꾸로 꽂아두고 한참을 덩실덩실 열 손가락 번득이니 뜬구름 뒤집는 듯.
1: 예로부터 크든 작든 건축물을 지을 때는 풍수지리를 염두에 두고 배치를 했습니다. 한옥을 지을 때도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을 선호하고 산을 배경으로 강을 끌어안은 배산 임수 지형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하지만 정자나 누각을 지을 때는 좀 달랐습니다. 실용성보다는 짓는 이의 성향이 가장 많이 반영됐는데요. 시를 쓰는 사람이 지었는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지었는지, 혹은 농사 짓는 사람이 지었는지 그 목적과 취향에 따라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장가에게 풍성한 영감을 불어넣어준 문학의 산실, 전라남도 담양으로 떠나봅니다.

전라남도 담양은 우리나라에서 정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소세원의 세현정, 면왕전, 면옥헌, 송강정, 시경정 등이 있죠. 시경정은 그림자도 쉬어간다는 이름처럼 호젓하고 나직한 산 중에 자리한 아담한 정자인데요. 계절마다 꽃향기 가득하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니 선비들이 시상을 떠올리기에 좋은 곳입니다.

0: 시경정은 조선 명조 때 서하당 김성원이 장인인 석천 이몽룡을 위해 지었는데요. 을사사화를 피해 아버지와 함께 낙향한 송강정절이 이곳에서 이몽룡, 김성원 같은 문사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때 나온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성산별곡인데요. 성산은 시경정이 터를 잡은 산 이름으로 시경정의 아름다운 경치와 김성원의 풍류를 예찬한 노래입니다.
1: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가 성산에 머물며 하는 말이 서하당 시경정 주인아 내 말을 들어보소. 인간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은데 어찌 한강산을 좋게 여겨 적막한 산 중에 들어가서 아니 나오시는고. 산속에 달력이 없어서 사계절을 모르더니 눈알에 펼쳐진 경치가 철 따라 철로 생겨나 듣고 보는 것이 모두 신선히 사는 세상이로세.

몽골마을. 1937년 방조제를 쌓기 전까지는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넘실거려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광주 이씨 집성촌인 강골마을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한옥마을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봉산 봉우리 아래 드문드문 펼쳐진 한옥들이 정겹습니다. 산수가 아름다운 강골마을 뒤 깊숙한 숲속, 대나무 숲길을 지나면 고풍스러운 담장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조선의 헌종 때 이 집만이 후학 양성을 위해 지은 정자 열화정입니다. 기역자의 누마루집 형태로 아름다운 정원도 갖고 있는데요.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맵시가 오랫동안 눈길을 머물게 합니다. 열화정은 친척과 정이 오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하다는 뜻인데요. 다른 정자와 달리 독립된 가옥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강골 마을의 사랑방이자 친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소통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대한제국 말기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 싸웠던 이관이, 이육래, 이양래 등이 모여서 의거를 도모했던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공간이었던 정자와 누각은 빼어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어서 지금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번잡한 현실을 벗어나 대자연 속에서 머물다 보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누각과 정자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비움과 성찰의 장소이자 선조들이 남겨준 귀한 선물입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화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화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열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한반도 남쪽 끝, 따뜻한 바닷가 마을. 위쪽 지방에선 보기 힘든 나무와 꽃들로 가득한데요. 외부와 고립된 섬에는 역시 다른 데선 보기 힘든 시인의 정원도 있습니다. 외지고 고립된 환경에서 저마다 개성을 꽃피운 나무와 인간. 환경에 맞춰 진화한 자연과 문명이 담긴 오래된 정원을 찾아 떠나봅니다.

0: 10월의 어느 가을날 비 내리는 삼천공원에 누가 방문했는데요. 가을빛으로 물드는 나무의 시간을 살피러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신혜우 박사가 찾아온 거죠.
1: 삼천공원에 왔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지금 초록빛들이 많이 지쳐가 보이는데요. 한여름의 초록빛과는 좀 많이 다르죠. 곳곳에 빨간색, 노란색 단풍들도 보입니다.
0: 북악산서 흘러내린 작은 물줄기가 모인 계곡. 점점이 붉은 빛이 침투하는 녹색 숲 아래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게 보이는데요.
1: 이렇게 계곡물에 떠내려온 낙엽들이 있네요. 원래는 이렇게 초록색이었다가 점점 노란색이나 붉은색으로 물이 들죠. 하지만 사실은 이런 노란색이나 빨간색들이 원래 있던 색들이고 초록색을 나타내는 엽록소에 가려져 있다가 가을이 되면서 초록색이 사라지면서 이 색깔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0: 아직은 푸른 빛깔 가득하지만 공원 한쪽에 홀로 노랗게 물든 느티나무가 눈에 띄는데요.
1: 느티나무가 아주 노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연에 숨겨진 색깔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0: 자연은 숨기를 좋아한다.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말인데요. 보이는 것 너머에 숨겨진 많은 비밀들. 식물학자는 나무를 떠나 인간의 공간을 향합니다. 삼천공원 아래는 오래된 전통 가옥이 많은 동네인데요.
1: 삼천공원에서 북촌 한옥마을로 내려왔습니다.
0: 북촌 언덕길의 전망이 트인 곳에 잠시 발을 멈춥니다. 가파른 언덕 아래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미음자로 된 한옥 지붕들이 촘촘히 이어져 있죠.
1: 탁 트인 전경이

0: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밑에는 전통 한옥이 가득 있습니다. 다 미음자 모양으로 지붕이 보이는데 꼭 다닥다닥 붙어있는 세포 같기도 하네요. 살아있는 나무들과 죽은 나무로 지은 집들, 이 어울림이 참 인상적입니다.
1: 식물학자의 눈에 한옥 지붕이 마치 세포처럼 보이는데요. 미음자 형태의 세포들이 모여 거대한 유기체를 이룬 것 같죠?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참 궁금한데요. 식물학자는 한옥 마을 깊숙이 내려가 봅니다. 북촌의 한옥은 대부분 20세기 초에 지어졌습니다. 1950년대에 세워졌다는 근대 한옥에 오늘 식물학자의 일일 연구실을 마련해 봤는데요. 외부로 꽁꽁 막힌 비밀의 문 너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0: 와, 들어오니까 정말 작지만 아늑한 한옥이네요. 미음자 구조가 잘 느껴집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유리창도 있고 좀 근현대적인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한옥과 근현대적인 어떤 형식이 같이 조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식물이 진화하듯이 건축물이 진화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1: 한옥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0: 아, 여기는 제 1일 연구실입니다. 이렇게 아늑한 한옥에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멋집니다. 여기가 진짜 제 연구실이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서 자연과 문명의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름에 남쪽의 완도, 해남, 북일도에 갔다 왔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식물들과 사람들, 그리고 인간의 문명을 알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 또 제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풍이 드는 이 시기와 달리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초록 물결로 가득했죠.
1: 아직도 지난 여름의 시간을 머금고 있는 녹색의 푸른 잎. 저 멀리 남도의 해안가로 떠나볼까요? 붉은 대지의 물결치는 녹색의 바다. 8월 중순의 완도 수목원인데요. 울창한 숲은 늦여름 빗줄기 속에서도 초록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중부지방에선 보기 힘든 두껍고 반짝이는 초록 나뭇잎들이 사방에 짙은 녹음을 풍겼는데요. 식물학자는 연중 푸른 남도의 화렵수림을 대표하는 나무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0: 북가시 나무인데요. 남쪽에서 볼 수 있는 참나무과 중에 하나입니다. 언뜻 보면 참나무과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잎 때문인데요. 처음에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이렇게 도토리가 맺히는 참나무과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는 정말 놀랬었던 것 같아요.
1: 참나무과인 북가시 나무는 남쪽 해안가 숲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수목원 곳곳에 있는데요.
0: 이것도 북가시 나무네요. 재밌는 건 참나무과라고 우리가 어떤 그룹을 얘기하지만 참나무과에 참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나무에서 잘 알고 있는 뭐 졸참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나무들에서 도토리를 얻어서 도토리묵도 해먹고 하죠. 그런 나무들은 사실 중부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낙엽성 참나무고 이렇게 남부지방에서는 가시나무류, 개가시나무, 종가시나무, 가시나무, 북가시나무 이런 아이들이 참나무과 식물

0: 드립니다.
1: 참나무과에 정작 참나무는 없다. 처음 듣는 분 많으실 텐데요. 같은 참나무과라 해도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따라 그 종류가 크게 다르다고 하죠. 서로 다르게 진화한 겁니다. 참나무과 외에 남도의 해안가를 대표하는 나무로는 농나무과를 들 수 있습니다. 이름부터 감미로운 농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0: 농나무인데요. 농나무과 식물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농나무가 문학이나 여러 곳에서 이름이 예뻐서 그런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실제 농나무를 보신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농나무과 식물들은 다 잎을 뜯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다 아주 향기롭습니다.
1: 바라만 봐도 전해지는 진한 녹색의 향기.
0: 여기 수피가 되게 예쁜 나무가 있는데 이것도 농나무과 식물입니다. 육박나무이고요. 여기 마침 육박나무 잎이 떨어져 있어서 잎을 보면 이렇게 잎맥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 것이 있고 또 옆에 있는 이 잎은 다른 농나무과 식물인데 생달나무예요. 근데 생달나무는 잎맥이 이렇게 세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1: 두 개의 다른 형태로 잎맥이 진화한 농나무과 나무들. 육박나무 근처엔 식물학자가 예전에 그렸던 생달나무와 생강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달나무는 농나무 속에 속합니다. 농나무 속의 학명은 시나무문인데요. 우리가 즐겨 먹는 그 시나문, 계피 맞습니다. 생달나무는 계피를 얻는 나무들과 친척이죠.
0: 여기는 아래쪽에 생강나무가 있는데 이 잎을 뜯으면 생강 향기가 나서 생강나무입니다. 그리고 농나무과에 뭐 생달나무, 샌달나무, 육박나무, 농나무 아주 구분하기가 힘든데 그에 반하면 이렇게 오리 발바닥처럼 세 개로 갈라진 게 특징적이어서 생강나무는 아주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1: 농나무과도 참나무과만큼이나 종류가 많네요.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와 생존 방식을 찾은 게 진화일까요? 이제 전망대에서 수목원 전체를 조망해 보려 하는데요. 따뜻한 남쪽 지방엔 활엽수가 많죠. 북쪽의 침엽수처럼 사철 푸르지만 날카로운 잎을 가진 침엽수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와, 양탄자처럼 보드랍게 덮인 녹색 나무숲이 장관입니다.
0: 여기 파랗게 펼쳐져 있어서 정말 예쁘네요. 게다가 오늘 좀 비가 약간 와서 구름이 내려와 있는데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난데 식물 특유의 아주 몽글몽글한 모습으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 여기 겨울에 왔었는데요. 그 해에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초록색이 펼쳐져 있어서 겨울인데 아주 충만한 초록색을 보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 생각이 또 나네요.
1: 전망대에선 바다 건너로 해남 땅이 보이는데요. 다음 목적지인 해남의 달마산으로 가봅니다. 백두대간이 한반도의 끝을 달리는 곳에 해남 달마산이 있습니다. 바다 옆에 벼랑처럼 솟은 바위산에서 한반도 식생의 끝자락을 접할 수 있는데요. 달마산 어깨의 능선길을 따라 도소람으로 가봅니다. 울창한 숲과 잘생긴 바위들이 이어져 장관이죠. 깎아지른 벼랑이 바람 부는 곳에 예쁜 꽃을 하나 볼 수 있었는데요.
0: 저기 지금 한창 꽃이 예쁘게 펴 있는 건 개요등인데요. 개요등의 개자는 닭개자고 요자는 오줌을 뜻하는. 그래서 개요등을 보면 이 꽃이 아주 우아하고 예쁘지만 절대로 잘 만지진 않습니다. 만지면 그 닭 오줌 냄새가 나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연두빛으로 잎이 나 있는 건 댕댕이 덩굴이고 이거는 이제 개요등으로 같이 섞여 있는 모습이 정말 예쁘네요. 게다가 열매가 맺히면 이게 황금색으로 알알이 막 달리는데 그 열매도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예쁜데 냄새만 별로 좋지가 않은 식물입니다.
1: 개요등의 향내는 사람에겐 오줌 냄새에 불과한데 동물들에겐 어떨까요? 아마도 특정 곤충을 끌어들이거나 물리치기 위해 꽃이 진화한 거겠죠? 이제 도소람에 도착했습니다. 산 정상 부근의 척박한 환경에는 또 다른 놀라운 식물이 살고 있었는데요.
0: 와, 마삭줄이 엄청 잘 자랐는데요. 원래 마삭줄은 숲속에서 아주 작은 풀이나 나무입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나무인데 풀이라고 다들 많이 생각하는 이유가 아주 작게 자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나무처럼 이 바위를 잘 타고 올라가서 나무인 게 잘 느껴집니다. 여기 보면 열매도 맺혀 있네요. 나중에 열매가 쪼개지고 거기서 씨앗이 날아가는 모습도 아주 독특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마삭줄 중에 가장 큰 마삭줄인 것 같아요.
1: 척박한 환경에서 오히려 더 크게 자란 마삭줄의 적응력이 놀라운데요. 곧게 서지 않는 덩굴 식물의 지혜도 진화로 얻어진 것이죠. 도소람 전각에 올라서 보는 달마산 전경.
0: 좋네요.
1: 환경에 맞춰 각기 다르게 진화한 녹색의 식물 종들. 바다같이 광활한 여름 숲에서 다채로운 종의 분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농나무차가 아주 향기롭고 좋습니다. 참나무과는 다정하고 농나무과는 향기롭죠. 저는 종종 식물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농나무를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보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농나무과에 어떤 종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식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농나무가 포함되고요. 이렇게 보면 농나무 잎과 농나무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에 많이 쓰는 이런 월계수, 그리고 수정과를 만들 때 넣는 계피, 그리고 아보카도도 농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월계수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식물이지만 저한테는 추억이 있는 식물인데요. 사실 제가 남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교정에 월계수가 자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월계수인지를 몰랐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치약 냄새가 난다고 그때는 생각을 해서 친구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데려가서 치약 냄새가 나는 나무가 있어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크지 않아서 사실 식물들이 큰 변화가 있을까? 종들이 그렇게 다를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농나무과에 있는 어떤 종들은 농나무도 포함해서 남쪽에서만 볼수 있는 식물들입니다. 식물학자들이 오지를 탐험하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은 진화와 계통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진화론을 잘 다듬어서 만들어준 다윈도 사실 단한 번의 여행이라고 할수 있는 비구로 여행에서 진화론의 아이디어를 잘 다듬게 됐죠. 다윈의 갈라파고스 섬 여행처럼 저도 이번 8월에 한 역사적 인물이 두드러진

0: 달마산에서 좀 더 내려오면 전라남도 해남의 땅끝 마을입니다. 한반도 육지 최남단인데요. 땅끝 마을에 있는 갈두항에서 보길도로 가는 배가 출발하죠. 잔잔해서 호수 같은 남해 바다에 섬들이 가득한데요. 보길도는 갈두항에서 배로 30분만 가면 나옵니다. 식물학자는 오후 늦게 배를 탔는데요.
1: 아, 이제 안개를 뚫고 가고 있는데요. 이 안개를 넘어서 노아도에 이르겠죠. 노아도 너머에 보길도가 있습니다. 이제 땅끝에서 만난 식물들과 이제 바다 건너의 보길도에는 또 어떤 식물들로 변화되는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0: 해가 질 무렵인 저녁 7시, 보길도의 한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8월의 늦여름엔 아직 해가 긴 편이었는데요. 식물학자는 석양빛을 따라 해변으로 나갔죠.
1: 아, 보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예송리 해변가고요.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보랏빛이 돌아서 정말 아름답네요. 사실 이 예송리 해변가는 몽돌 해변과 함께 그 옆에 있는 이 울창한 숲도 정말 멋집니다.
0: 오래된 방풍림이 어우러져 더욱 인상적인 예송리 해변. 다윈이 갈라파고스 제도를 찾았던 것처럼 식물학자는 보길도를 찾았는데요. 진화를 사색하는 식물학자의 여정. 바다 한복판 고립된 섬에선 자연뿐 아니라 인간의 문화도 독특하게 진화했죠. 조선시대의 한 시인이 일군 돌연변이와도 같은 건축이 식물학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변이 내려다보이는 전망대에서 식물학자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멜로디 잘 지냈어요?
3: 네, 잘 지냈어요.
2: 거기까지 오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3: 괜찮았어요. 아, 너무 그래요? 아름다웠어요, 오는
2: 그쵸?
3: 길이.
2: 여기 진짜 예뻐요. 근데 식물도 많고 해변도 진짜 좋지만 여기 되게 특이한 건축물이 있는데 멜로디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3: 아, 정말로요? 네. 기대돼요. 아,
2: 같이 가볼까요?
3: 같이 가요.
2: 네, 갑시다.
0: 식물학자가 보길도에서 만난 사람은 건축가 송멜로디. 서울 강남에 독특한 공유주택을 지은 젊은 건축가인데요. 시대와 공간에 따라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이 많죠. 식물학자는 보길도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건축가를 안내합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보길도에서 가장 아늑하다는 부왕리 마을. 17세기 조선의 정치가이자 시인 윤선도가 만든 부용동 정원이 있습니다. 그중 한 정자와 연못으로 먼저 가는데요.
3: 우와, 멋지네요. 아, 이게 물이 잠잠한데 되게 다이내믹한 풍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돌에 이런 배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 돌을 발판 삼아서 이 안까지도 점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2: 아, 맞아요.
3: 그리고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잘려 있는 면들.
0: 물과 돌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비밀의 정원. 1637년 윤선도가 51살 때 보길도를 처음으로 방문하고 만든 세연정인데요. 자연 계곡을 막고 큼지막한 돌들을 배치한 디자인이 탁월하죠.
2: 이 바위는 진짜 크네요.
3: 그렇네요.
2: 너무 적절하게 어울리게 있어요.
3: 저기 자라도 있어요.
2: 오!
3: 와, 둘이 커플인 것 같아요.
0: 귀여운 자라가 사는 정원의 중심엔 사방이 트인 정자 건물이 있습니다.

0: 곡선을 살린 연못이 있는데요. 구불구불 불규칙한 형태가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죠. 화초가 심어진 인공섬 옆쪽엔 특이한 시설이 있습니다.
1: 오, 무대가 있네요.
2: 저희가 동대 서대라서
1: 최대한 무대를 볼 수 있는 경관이 되네요.
2: 약간 막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걸 연출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2: 저게 춤추고 막. 짜잔 열리고.
1: 네, 예전엔 나무
0: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로 쌓은 동대와 서대. 윤선도는 관람석인 세연장에 앉아 악공의 연주와 무희의 춤을 감상했을 겁니다. 이 세연장을 가운데 두고 구불구불한 세연지 연못과 반듯한 사각형의 회수담 연못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1: 네모난 인조 스테이지가 옆에 있네요.
0: 회수담에도 설치된 네모난 섬. 세연정은 시인 윤선도의 영감을 일깨우는 유희의 공간이었습니다. 윤선도는 이런 세연정을 아마도 직접 설계했을 텐데요.
1: 오! 배수구가 있네요. 아, 여기는 세 개가 있고 뒤에는 다섯 개. 있어요.
2: 저 구멍이 뚫려 있는 거가 물이 넘치면 그때 가기 그쵸. 때문인 거겠죠?
1: 저 뒤쪽이 자연계류여서 이게 물이 빠르게 넘치게 흐르더라도 이쪽이 구멍이 덜 있으니까 어느 정도 중재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3: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다섯 개의 구멍이 있었대요.
2: 어, 그래요?
3: 네. 뒤에는 다섯 개, 앞에는 세 개 해가지고 이분이 좋아하는 숫자 8이 되네요. 물 중재 역할도 하고요.
0: 뒤쪽엔 구멍이 다섯 개 뚫린 데 반해 앞쪽엔 세 개만 있어 비가 많이 와도 연못에 물이 넘치지 않는 건데요. 세연정의 이런 공학적 만듦새는 세연지와 연결되는 계류를 막는 판석보에서 더욱 돋보입니다. 평평한 돌을 양옆에 세워 속은 강회로 채우고 뚜껑돌을 얹은 구조인데요. 평소에 다리로 쓰이다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폭포가 되기도 하죠. 시인 윤선도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기발한 구조입니다.
1: 재밌는 게 이거 돌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절벽처럼 세우니까 진짜 물이 이렇게 셀 틈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1: 네, 이렇게 막아놨으니까요.
2: 그리고 진짜 잘 만들어가지고 틈이 거의 없네요. 이렇게 물이 되게 넘치면 이렇게
1: 수평적으로 해서 얘기했듯이 절벽처럼 폭포로 팍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2: 그래서 일부러 더 이렇게 깎아서 만든 것 같기도 해요.
0: 아름다운 유희의 공간은 공학적 설계가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판석보를 건너면 세연정을 아주 잘 조망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제 세연정의 식물을 살펴볼까요?
1: 저 노란 꽃이 연꽃이에요? 이런 꽃은 처음 봐요.
2: 그쵸. 이 노란 애들이 개연 종류인데 개연, 외개연, 남개연 이렇게 있어요. 사실 저 꽃 안쪽을 봐야 정확해요. 안에 암술이 빨가면 남개연이고 노라면 외개연인데 그냥 봤을 때는 다 노란 걸로 보여요.
1: 네. 네.
2: 근데 이 세연정에 되게 어울리게 심은 것 같아요.
0: 자연 지형에 절묘하게 인공을 가미한 정원 세연정. 부왕리 일대에는 세연정을 비롯해 윤선도가 세운 건물과 정원이 곳곳에 있는데요. 이를 통틀어 부용동 월림이라 부르는 거죠. 부용동 월림은 조선시대 때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아주 독창적인 건데요. 중앙정치에서 패배하고 남해의 외딴섬에 은거했던 윤선도의 창의력이

0: 변이 같은 건축을 낳은 겁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문명의 예외적인 진화가 발생했던 거죠. 그런데 세연정에는 과거 식물학자가 심은 식물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1: 여기 제가 개인적으로 추억이 있어요. 여기 한 10년 전쯤에 난초를 심으러 왔거든요.

0: 수가 있어요?
1: 네. 여기 보면
0: 가지 같은데요?
1: 동그랗게 뭔가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0: 네.
1: 뭔가 동전만한 게 달려있죠?
0: 네네.
1: 이쪽에 보면 동전만한 거 밑에 뭔가 이렇게 지네처럼 생긴 게 기어다니는 것 같은?
0: 오!
1: 그게 난초예요. 지네발란이라고? 지네처럼 생긴?
0: 아, 그렇군요.
1: 제가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0: 네.
1: 이 세연정 주변에 멸종위기 난초를 복원하는 거에 참여를 했어요. 지금 생각보다 저는 잘 자라서 되게 놀랐어요. 물론 되게 난초가 없고 비어있는 표식도 있는데 저렇게 살아있어서 엄청 뿌듯하네요.
2: 지네발란은 정말 예쁘게 기어가는 지네처럼 생겼네요.
1: 다른 난초도 있는데 이쪽으로 가볼까요?
0: 네.
1: 여기는 더 잘 자랐어요.
0: 오.
1: 네, 엄청 크게 막 자라서. 그리고 흰색 뿌리 보이세요?
0: 네, 보여요. 오, 네, 귀여워요. 네, 발 같아요.
1: 그쵸? 이런 종류를 착색란이라고 하거든요. 땅에서 나는 애들은 지색란이라고 하고, 얘는 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거. 그렇다고 얘네가 뭐 이렇게 기생은 아니에요. 막 영양분을 뺏어 먹지는 않아요. 근데 나무에 저렇게 붙어서 자라는 거죠.
2: 하얀 꽃이 피는 석곡은 약재로도 많이 쓰인답니다.
1: 사람들이 난초를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가 되게 꽃이 예쁘고 다양해서 그런 건데, 저 석곡도 정말 볼만해요. 사실 지네발람도 진짜 귀여워요.
0: 귀여워 보이진 않던데요?
1: 아, 진짜 귀여워요. 꽃이 요만한데 핑크색으로 생겨서 진짜 귀여워요. 사실 저는 지네발람을 더 좋아하는데 귀엽지 않나?
2: 식물학자는 이제 부용동 원림의 다른 곳으로 건축가를 인도합니다. 세연정에서 20분 정도 걸어가면 산중턱에 독특한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0: 아, 네. 우와. 저기 가는 거예요?
1: 네, 우리 저기 갈 거예요.
0: 오.
1: 새 두 마리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0: 그러네요.
1: 네.
0: 딱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희가 동천석실이라고 하는 곳인데 되게 특이하게 지어진 데래요.
0: 아, 가볼까요?
1: 가봅시다.
0: 네.
1: 네.
2: 동천석실은 보길도에 은거한 윤선도의 개인 휴식 공간인데요. 부용동의 살림집이라 할 낙서재의 맞은편 산봉우리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파도소리 싫어하지 마라. 속세의 시끄러운 소리 막아준다. 윤선도가 부용동에서 쓴 어부사시사 중 한 구절인데요. 자연과 어부의 삶을 한글로 쓴 시에는 혼탁한 세상에서 벗어나고픈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연꽃처럼 피어난 부용동 산봉우리에 숨어있는 동천석실. 과연 어떤 곳일까요?
1: 밖에 되게 밝은데 여기는 엄청 어둡죠.
0: 네, 숲이 참 깊네요.
1: 저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아, 예전에도 본 적이 있어요. 여기 보여요?
0: 네.
1: 나뭇가지 같은?
0: 그냥 가지 같은데요?
1: 네. 이게 무염란인데, 무염란이라서 그래요. 말 그대로 잎이 없는. 잎이 없고 그냥 꽃만 올라와요.
2: 잎이 없다니? 그럼 양분도 없이 어떻게 꽃을 피우는 걸까요?
0: 이게 꽃이에요?
1: 아니요, 지금은 열매가 맺었어요. 여기

0: 보면 위쪽에 터진 데가 있는데
1: 네. 오!
0: 뭔가 가루 같은 게막 만져져요. 그게
1: 네.
0: 난초 씨앗이에요. 씨앗을 뿌려주고 갈까 봐요.
1: 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도움이.
0: 아, 이미 다 익어서 벌어져요. 난초 씨앗이 세상에서는 제일 작은 씨앗들이죠.
1: 하얀 가루가 나요.
0: 맞아요. 얘가 또 떨어져서 나중에 얘는 영양분을 스스로 못 만들어요. 잎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곰팡이나 이런 애들의 도움으로 다시 또 나겠죠? 씨앗이.
1: 재밌네요.
0: 다음에 또 옵시다.
1: 네.
0: 네.
1: 얘를, 예.
0: 네.
1: 돌로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없나?
0: 더 올라갈까요?
1: 네.
2: 난초가 영양분을 직접 만들지 않고 곰팡이에게 공급받는다니 참 재밌는데요. 무염란의 곰팡이 활용, 윤선도의 돌연변이 같은 건축, 모두 자연과 문명의 독특한 진화를 보여줍니다.
0: 우와. 탁
1: 오!
0: 트였어요.
1: 우와!
0: 와.
1: 전망이 너무 좋아요.
0: 엄청 잘 보이네요.
1: 네.
0: 바위도 되게 멋있고. 여기 연못이 있어요.
1: 아, 그러네요.
0: 지금도 좀 남아있고, 수련도 막 떠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다리래요.
1: 돌로 만든 다리네요.
0: 네.
2: 규모는 작지만 작은 연못들 사이에 자리 잡은 석축이자 다리는 세현정에도 있던 거였는데요. 윤선도의 월림에서 볼수 있는 특유의 건축 유전자. 이를 문화적인 DNA라고 볼 수도 있겠죠.
0: 저기 지금 건물이 보이는데, 여기가 되게 요새같이 딱 들어앉아 있는데, 우리 한번 저기 가볼까요?
1: 좋아요.
0: 네, 갑시다.
1: 네.
2: 윤선도는 전망 좋은 동천 석실에서 광활한 토지를 관리하며 자신의 왕국을 일궜는데요. 식물학자의 눈에
0: 건물
2: 또
0: 밑에서
2: 난초가 보입니다.
0: 꽃이 핀걸 봤었는데, 여기 이것도 난초거든요.
1: 우와.
0: 난초처럼 안 보이지만
1: 네, 이렇게 피는군요.
0: 지금 꽃이 져서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도 다 터졌어요.
1: 아까 본 애랑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요?
0: 그쵸. 이거 보면 이렇게 약간 꼬여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얘 이름이 탈의 난초예요. 탈의처럼 꼬여 있다고. 근데 그 꽃이 펴 있을 때도 탈의처럼 꼬여 있고.
2: 탈의 난초는 나선형으로 쌓은 탑 같기도 하죠.
0: 지금 다 터져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무슨 건축물 같아요.
1: 네, 정말 구조적이네요. 아름다워요.
0: 내년에 또 꽃이 피겠죠? 이
1: 네.
0: 자리에 저도 오면 돼요. 이 건물
1: 알겠습니다.
0: 밑에.
2: 이제 동천 석실 건물을 향해 바위 사이로 오르는데요. 깎아지른 암벽 위에 하늘로 날 것처럼 작고 날렵한 건물이 앉아 있습니다.
0: 다 왔네요.
1: 네. 우와.
0: 와, 밑에보다 훨씬 잘 보이네요.
1: 네.
0: 와,
1: 멋지네요.
0: 네. 이렇게 산이 둘러쳐 있네요.
1: 네. 저 멀리 산림하던 그곳까지도 보이네요.
0: 여기서 책 읽다가 저 집을 보면 어땠을까? 여기가 진짜 자기 왕국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기서 사람이 있으면 부르면 들리겠죠? 진짜 크게
1: 저
0: 얘기하면.
1: 이렇게 손 흔들면 보이겠죠?
0: 식혜를 가져와라. 식혜 가져오고. 난 거의 식물만 보는데, 멜로디는 건축을 하잖아요. 거기
1: 네.
0: 건축을 보니까 어때요?
1: 아, 정말 인상 깊었던 게 보통 건축은 창조하기 위해서 파괴를 먼저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최대한 있는 돌을 암벽을 사용을 하면서 그리고 그 돌을 관찰을 하면서 그 돌을 배치해 놓은 게 사람과 자연의 조화 그러면서 대비가 되는 게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정말 지혜롭고 평화적인 것 같아요.
0: 평화적이네.
1: 그리고
2: 수도 한양의 정치투쟁에서 밀려나

이 남쪽의 보길도에 은거한 윤선도. 속세와 단절된 고독한 환경에서 오히려 그의 창의력이 돌연변이처럼 발현되는데요. 부용동에서 만난 난초들처럼 그의 건축과 조경은 특유의 문화적 DNA를 일대에 발현시킨 겁니다.

0: 보길도에 가서 제가 거의 10년 전에 심은 난초가 살아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정말 반가웠는데요. 난초는 참 연약해 보이죠. 그렇지만 꽃이 피는 식물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종수가 많은 분류군입니다. 지구에서 아주 성공한 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첫 번째로 많은 꽃이 피는 식물은 뭘까요? 바로 국화인데요. 국화과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한 송이처럼 보이는 국화가 사실은 하나하나가 꽃이기 때문인데요. 이 하나하나의 꽃에서 또 하나하나의 씨앗이 맺히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국화과는 해바라기가 있는데 해바라기 꽃을 보면 그 안에 수많은 씨앗들을 볼 수가 있죠. 꽃들이 모여 있음으로써 벌과 나비가 왔을 때 한 번에 수장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난초과는 국화과처럼 종수가 많기는 하지만 사실 그 각각의 종들이 개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난초가 정말 다양한 종들로 분화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이 독특한 꽃 모양에 있습니다. 이 꽃 모양과 딱 맞는 벌과 나비가 있기 때문에 그 벌과 나비가 좋아하게끔 꽃들의 모양을 정성 들여서 디자인한 거죠. 그러면서 각각의 종으로 분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길도에서 또 다른 반가운 만남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세현정 바로 옆에 있는 보길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만난 겁니다.
1: 식물학자는 건축가를 보내고 세현정 주변을 좀 더 산책했는데요. 그런데 세현정 담장에 귀여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2: 안녕.
3: 안녕하세요.
2: 여기 뭐예요?
4: 여기 보길 초등학교예요.
2: 아, 초등학교예요?
4: 네.
2: 친구들이에요?
4: 네.
2: 여기 매일매일 보겠네요.
4: 네.
2: 아, 너무 부러운데? 여기 와서 많이 놀아요?
4: 네.
2: 어떻게 와요?
5: 학교 다니고 와서요.
2: 학교 다니고 잖아요.
4: 네.
2: 아, 어떻게 넘어와요?
5: 점프했어요.
2: 점프해서요. 여기 되게 높은데 내 키보다 조금 낮은 정도밖에 안 되는데.
1: 세현정 바로 옆 보길 초등학교. 학교는 세현정만큼이나 남도의 아름다운 식물들로 가득한데요. 식물학자는 3학년 어린이들의 일일 교사가 되어 교정의 나무를 함께 관찰했습니다.
2: 우리 학교에 있는 식물 한번 볼까요?
4: 네.
2: 아마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4: 아니에요.
2: 볼까요? 혹시 이 나무 열매 이렇게 맺힌 거 전에도 본 적 있어요?
6: 아니요.
2: 이게 나한송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나한송. 우리 이거 좀 그릴까? 조금 따갈까?
4: 네.
2: 조금 따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만큼만?
1: 남쪽에서만 사는 나한송은 소나무 같은 거시 식물이죠. 하지만 그 모양새가 많이 다릅니다. 솔방울도 바늘 같은 잎도 가지지 않았죠. 잎은 버들잎 같고 열매는 빨갛게 익습니다. 아이들은 평소 잘 모르고 지나쳤던 나한송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관찰해 봅니다.
2: 아, 그 옆에 것도 볼까요? 얘랑 다르네요. 얘 이름은 다정큼 나무예요.
4: 다정큼 나무.

0: 다정? 큼은 이만큼 할 때 큼. 다정큼나무.
1: 엄청 작아요.
2: 이름도 다정한 다정큼나무는 잎이 작고 귀엽죠.
0: 아,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됐어요? 우리 옆에 나무도 한번 볼까요? 옆에 가봅시다. 이건 잎이 되게 크죠? 잘 봐요. 이거는 굴거리 나무예요. 살살 나무가 아파요.
2: 굴거리 나무는 잎이 큼직합니다.
1: 진짜 큰 거야. 어디니?
3: 너무 아파요. 살살.
1: 미안해.
3: 살살.
0: 됐어요?
3: 이거 먹었지.
0: 근데 오늘 본 이 나무? 이름 혹시 기억나요? 제
4: 다정큰나무.
0: 맞아요. 서연이 맞아요. 이거는 뭐?
4: 다정큰나무.
1: 다정큰나무.
0: 다정큰큰 미음이에요, 밑에. 다정큰나무. 얘는 뭐라고요? 기억날까?
4: 몰라요.
0: 굴거리. 굴거리 나무. 이 나무 전부 다 위쪽 지방에서는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이 초등학교에서 볼 수 있는 되게 행운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저쪽으로 또 가볼까요?
1: 네.
0: 네, 갑시다.
2: 남쪽 바닷가가 아니면 보기 힘든 나무들로 가득한 보길 초등학교 교정.
0: 엄청 크죠?
1: 네. 요거요?
0: 네. 이 나무 되게 반짝반짝 거리죠?
1: 네.
0: 근데 밑에 열매가 떨어져 있는데 한번 주워볼까요? 누가 먼저 찾을까? 열매. 약간 도토리처럼 닮았어요. 찾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찾았어요. 맞아요. 이거예요. 찾았어요? 안 썩은 거 찾아봐요.
2: 모밀 잡밤나무도 참나무과에 속해 그 열매가 도토리와 닮았죠.
0: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5: 소나기요.
0: 응? 소나기? 새로운데?
5: 소나기가.
0: 약간 물방울처럼 생기긴 했는데.
2: 열매가 소나기를 닮았다고 하는 아이들의 상상력 참 재밌네요.
0: 내가 여기 우리가 다 주워서 없나 보다. 여기? 구부러졌어, 근데 걔는. 이제 못 찾은 사람 있어요?
1: 좀 신기하게 생긴 딱밤 찾았어요.
0: 그래요? 자, 이제 안 주운 사람 없죠?
4: 네.
0: 다 한번 볼까요? 우리 서로?
4: 네.
0: 볼까요? 우와. 우와, 엄청, 주워 엄청 많이 나네. 주역이도 엄청 많네. 지금 해담이가 주운 거가 이렇게 껍질이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껍질이 있던 건데, 껍질이 벗겨져서 이게 쏙 나오는 거예요.
5: 아, 그럼 여기 그렇게 된 거예요?
0: 너 같아요, 이게.
5: 도토리?
0: 도토리랑 가까운 애예요, 얘가. 조그만 밤처럼 생기지도 아몬드? 않았어요? 잣? 아몬드? 비슷하게 생겼죠? 얘 이름은 모밀 잣밤나무.
5: 어디서 많이
0: 들어? 힘들죠? 모밀 잣밤나무. 이거 이렇게 벗겨서 안에 먹을 수 있어요.
5: 알아요.
0: 진짜요?
1: 네, 먹어봤어요.
0: 진짜요?
1: 네. 우리가 2학년 때 이거 매일 까서 먹었어요.
0: 진짜요? 무슨 맛? 나 아직 안 먹어봤어요.
1: 살짝 달달하다.
5: 고소해.
0: 달달해요?
1: 아니, 그냥 너무 달달하진 않아요.
5: 고소해.
0: 그냥 생으로 먹어요?
1: 네.
5: 고소해요.
0: 진짜요? 네. 나만 안 먹어봤어. 이게 여러분이 사는 이 지역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나는 위쪽에서 이거를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항상 맛이 궁금했어.
5: 이제 먹을 수 있겠네요.
0: 뭐 오늘 먹을 거예요.
1: 이거 하나 같아요. 가져가세요.
0: 진짜요?
3: 이거는
0: 다들 마음 부자인데? 이제 준비됐죠? 우리 가서 그림 그릴까 봐요. 갑시다. 갑시다.
2: 식물학자는 이제 아이들과 학교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식물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려볼 건데요.
0: 자, 이제 우리 식물을 관찰해서 진짜 그려봅시다.
4: 네.
0: 우리가 아까 몇 개의 식물 봤죠?
4: 네 개.
0: 네 개 봤어요? 그러면 그 네 개를 딱 분리해 볼까요? 네 개가 뭐였는지?
6: 분리했어요.
0: 분리했어요, 벌써?
6: 분리했어요.
0: 한번 볼까요? 얘랑 얘랑 짝이에요?
6: 네.
0: 얘 짝은? 어, 이건 맞아요. 얘 짝은 얘예요. 이렇게 해요. 볼까요? 잘했는데?
2: 교정에서 채집한 남도의 나무들.
0: 얘는 얘네 거예요.
2: 모밀 잡밤나무, 다정 큰나무, 나한송, 굴거리 나무인데요.
0: 자, 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 이제 먼저 이거 이름 아는 사람?
4: 렌즈?
0: 현미경? 그럼 렌즈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루페라고 하는 거예요.
4: 루페.
0: 루페라고도 해요. 이거는 이제 돋보기처럼 크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볼까요? 고개 딱 대고 보는 거예요. 딱 대고. 그럼 이거 제일 큰 잎 한번 그려볼까요? 제일 큰 잎.
5: 진짜 확실해.
0: 제일 큰 잎.
5: 아마도.
2: 먼저 관찰할 것은 굴거리 나무의 잎사귀입니다. 와, 루페로 보니까 잎맥이 아주 잘 보이네요. 잎맥은 물과 양분을 전달하는 조직인데요. 꼭 사람의 핏줄 같죠? 이제 열매도 살펴볼까요?
0: 손을 잡고 이 부분을 봐봐요. 까만 부분? 그냥 동그랗지 않죠? 그럼 우리 이 열매 안에 궁금하지 않아요?
4: 네.
0: 뜯어가지고 한번 볼까요?
4: 네.
0: 뜯어봅시다.
6: 어디서 뜯어요?
0: 그냥 손톱으로 잔인하게.
5: 쫑깃기 수영이 너무 불쌍해요.
0: 잘 돼요?
5: 물이 나와요.
0: 안에 씨앗이 있죠?
5: 우와.
0: 씨앗이 있죠?
5: 여기 무슨 노란색 나.
2: 굴거리 나무 열매의 껍질인데요.
0: 이상한 냄새 나요? 이렇게 이렇게.
2: 오늘 채집한 열매 중 가장 큰 나한송의 열매도 쪼개서 살펴봅니다.
5: 너무 좁.
2: 다정 큰 나무의 열매는 채집한 것 중 가장 작은데요. 모밀 잡밤나무 열매는 밤처럼 맛있게 생겼죠? 이제 관찰을 끝내고 그림을 그려봅니다.
0: 첫 번째 맥에서 갈라지는 걸 두 번째 맥이라고 해요. 우리 한번 색깔 칠해볼까?
2: 관찰한 것을 꼼꼼하게 그림으로 옮겨보는데요. 관찰할수록 너무 많은 게 보여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죠? 보길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이 그린 나무들. 어떤 그림일지 참 궁금하네요. 먼저 최기강 어린이의 그림입니다. 기강이는 똑같은 굴거리 나뭇잎을 두 개로 각기 따로 그렸네요. 하나는 잎맥의 형태를, 또 하나는 잎의 색깔을 강조했는데요.
0: 다음에 친구들 만나면 이거 뭐라고 알려줘야지 하는 나무 있었어요?
7: 네, 굴거리 나무. 연필로 손 따라 그릴 때 너무 재밌었어요.
2: 다음은 전서현 어린이의 그림입니다. 서연이는 각각의 잎과 열매의 차이점을 강조해 뚜렷하게 구별해 놓았죠.
0: 관찰하기 전이랑 후랑 되게 달랐어요?
7: 네. 그리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고 그리니까 좀 어려웠어요. 네.
2: 백하윤 어린이의 그림도 봐볼까요? 하윤이는 잎사귀의 뒷면에도 주목했는데요. 모밀 잡담나무 잎의 뒷면이 연한 갈색으로 된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주혁 어린이의 그림도 궁금하죠? 주혁이는 굴거리 나뭇잎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그렸네요. 잎맥과 잎색을 자세한 것과 자세 안 한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5: 요에 잎이 끝날 때까지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끊겨 다 나눠졌어요. 그런 게 생각하는 거보다 다르다요.
2: 김주아 어린이의 그림도 독특합니다. 열매 자루까지 꼼꼼히 그렸네요.
0: 친구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나무가 있어요?
1: 다정큰 나무요. 이렇게 작고 색깔은 다 초록색이지만 그래도 위에는 살짝 갈색? 그런 색이어서 특이하게 생겼어요.
2: 다음은 조혜담 어린이의 그림인데요. 혜담이는 루페로 관찰한 굴거리 나뭇잎을 색깔 없이 드로잉으로 그렸죠. 잎맥의 세밀한 구조가 사실적입니다.
8: 루페 오늘 사용해봤잖아요, 처음. 사실 저게 식물 말고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뭐.

0: 어떤 과예요?
1: 모기요.
0: 모기? 좋은 생각이에요.
2: 마지막으로 박다민 어린이는 어떻게 그렸을까요? 다민이는 네 개의 잎과 열매를 모두 그렸습니다. 나뭇잎마다 각기 다른 초록색 빛깔을 구별해서 그려냈네요.
0: 색깔을 칠할 때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3: 그냥 나한송나무요.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0: 그쵸. 그 색깔이 너무 예뻐요.
3: 네.
2: 똑같은 나뭇잎과 열매지만 어린이마다 관찰하며 그린 게 모두 다른데요.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눈으로 식물들이 저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낸 서로 다른 생김새를 포착해냈죠.
4: 자, 우리 오늘 네 가지 식물을 만나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 인생에서, 길지 않은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오래 본 식물 아닐까?
3: 오늘.
4: 그쵸? 그래서 이 식물들을 잘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3: 네.
4: 네, 오늘 너무 고생했고 우리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4: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5: 가요.
2: 나무와 인간의 다채로운 진화의 순간들. 나무마다 구별되는 형태와 생존 방식처럼 인간의 삶도 환경에 따라 독특하게 꽃피었는데요. 보길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식물 그림에는 자연과 문명의 진화의 형태들이 소박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6: 전복의 피, 우리도 피가 있고 식물도 피가 있을까? 그러면 식물의 피 맛은 무엇일까?

0: 지원이 키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지원이가 노래를, 국악을,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 이런 건 꿈도 못 꿔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노래로, 소리로 지금 직업까지 갖게 됐잖아요. 지금도 참 신기해요.
1: 민요는 제 삶의 전부인데요. 민요 부를 때 가장 행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경기미녀 이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민요자매 지원인 송현이 엄마 곽진숙입니다.

지원이가 이제 첫째 아이인데요.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어느 엄마들처럼 출산의 기쁨, 그런 기대감으로 저도 출산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돌이 지나면 막 걷잖아요. 근데 지원이가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되어도,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을 가는다든지 뒤집기를 한다든지, 그런 보통 아이들의 성장이 다 늦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지원이, 저 이렇게 세 명이 검사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저 이렇게 보시더니, 엄마, 아빠는 아닌데, 지원이가, 염색체 이상으로 오는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 판정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이렇게 다운 증후군 이런 희귀질환은 들어봤지만 뭐 윌리엄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2만 명에 한 명꼴로 나타나는 희귀질환인데 평생 지원이가 성인이 되어도 낮은 지능으로 살아야 한대요. 아, 그때 진짜 제가 그때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순간 저에게 그때 그 순간은 그냥 저한테 공포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유난히 음악에만 반응을 보였어요, 지원이가. 오로지 음악 소리, 보고 듣고 하는 그 음악에만 반응을 보여서,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래서 동요 테이프 많이 사서 들려주고, 탬버린도 사서 주고, 피리도 사서 주고, 다른 놀잇감 대신에 이런 악기들을 이렇게 좋아했어요, 소리가 나니까. 제가 공주에 있는 국악원에 이제 무료 강습이 있어서 거기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지원이를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지원이 이제 옆에 앉혀놓고 장구장단을 막 배우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원이가 저보다 장단을 먼저 외워서 이렇게 치고, 또 그때 제 기억에 이렇게 남도 민요? 민요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사를 저는 이렇게 보고 불러야 되는데, 가사를 외워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지원이를 이렇게 보시고는, 이렇게 소리하면 잘할 것 같아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그때 지원이 태어나서 키우면서, 지원이가 뭘 잘해요라는 소리를 그때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잘해요라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이걸 가르쳐야 되나 보다. 이걸 해야 되나? 막 그때 그 희망과 막 그 뭐 이렇게 막 빛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0: 했었어요.
1: 장구 칠때 신났어요.
2: 어떤 게 신났어, 장구 칠 때?
1: 사물놀이. 사물놀이.
2: 사물놀이 치는 게?

0: 성냥국 신나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나고 좋은 거예요.
1: 한 5학년쯤 됐을 때예요. TV에서 국악인 송소희 씨가 나와서 민요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지원이가 막 따라서 뭐니나노 하고 막 일일이 하면서 그걸 따라 부르면서 저 언니 너무 예쁘다고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홍소희 언니가 노래도 잘 불러서 좋았어요. 제가 노래를 따라하는 거를 좋아해서 좋았어요.
1: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아, 지원이도 저렇게 좀 신나는 민요를 좀 하면 잘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남편이 저하고 상의도 없이 제가 반대를 하니까 무작정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기 민요로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바꾸게 됐어요. 민요라서.
2: 민요가 더 좋았어요.
3: 경기 민요에 어떤 게 좋았어요?
2: 흥겹고 신나서 좋았어요. 경기 민요 제57호 부유자이신 이춘희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좋았어요.
3: 그 선생님께 민요 배울 때 어려운 점 뭐가 있었어요?
2: 경기민요 중에서 시비 작가의 뜻을 모르는데 그게 좀 어려웠어요. 집에서 계속 듣고 따라하면서 불러요.

0: 합격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작가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통과했어요.
1: 경기 미녀 중에는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해요?
0: 뱃노래예요.
1: 왜 뱃노래가 좋아요?
0: 제가 얼마 전에 그 장애인 대회에서 뱃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상을 탔어요.

언니가 국악을 해서 언니랑 조금이나마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게 음악이니까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제 꿈이 된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정가를 전공하고 있는 2학년 이송현입니다. 우선 언니는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되게 밝고 이런 성격인데 저는 그에 반해서 조금 조용조용한 성격이에요. 근데 오히려 약간 N극, S극 이런 것처럼 달라서 더잘 맞는 것 같아요.

0: 이쪽 뜨는 거야?
1: 이쪽.
0: 아, 그래?
1: 한나라
0: 아, 그런가?
1: 얼씨 앵내 에따서 여섯
0: 잠깐만, 다시 해줘.
1: 한나라도 얼씨 앵내 에따서
0: 아, 이거야?

0: 지금까지 해왔던 무대들 중에서 언니랑 같이 한 게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혼자 무대에 서는 것보다 언니랑 같이 서면 더 든든하고 또 제가 노래를 좀 못하더라도 옆에서 언니가 받쳐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제가 혼자 하면은 심심한데요. 동생이랑 같이 공연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2: 동생 송현 씨, 네. 자랑 좀 해주세요.
1: 얼굴도 예쁘고 특히 정가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떨리는데 그래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러. 장애인과 비장애인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싶고 민요를 가르쳐 주고 싶어.

0: 가족들 노래가 지금 많은데
1: 토요일 공연은 가족들 야외 공연 가족 모임 공연이죠.
2: 토요일 날요? 맞아요. 슈퍼마리오 겨울왕국 같이 하는 거. 그다음에 단원 소개하고 디스 이즈 미.

주원이는 굉장히 좀 보석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원들한테 좀 본이 되는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뭘 하나를 맡기면 가사 숙지도 너무 빨리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귀가 너무 좋아서 잘 듣고 한 두세 번이면 거의 멜로디를 익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시켜도 좀 걱정이 안 되는, 너무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그런 단원입니다.

0: 주현이가 잘라서 먹어. 칼 오른쪽. 예쁘게. 예쁘게 잘라서 줘봐. 아, 케이크 자르듯이. 그렇지. 잘하네.
1: 다음 주에 나오려나?
0: 다 다음 주.
1: 여기 입술 안 아파?
0: 그리고 자꾸 안 났네. 하나 잘라보자.
2: 건배.
0: 건배가 아니고 좋아. 짠.
2: 치얼스.
0: 수고했어.
2: 수고했어요.
0: 그럼 이제 공연 또 언제 있어, 주연이?
2: 교육청. 부산 공연.
0: 그럼 부산은 어디서 해?
2: 해운대 해수욕장.
0: 와, 해수욕장에서? 멋있네. 와, 모래사장 그 위에서 하나 보다.
3: 가시연꽃인데?
0: 가시연꽃이요?
3: 가시.
0: 어디? 아, 저거는 가시연꽃이고, 이거는 개연꽃. 우산놀이하고. 기억나?
3: 수업을 하실까? 유진아의.
0: 유진아? 유진아의 뭐라?
3: 응.
0: 아,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해봐봐. 어?

0: 엄마,
1: 지원이 키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지원이가 노래를, 국악을, 그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 이런 건 꿈도 못 꿔봤던 것 같아요. 그냥 지원이가 좋아해서 시작했던 거였고,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노래로, 소리로 직업까지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매달 교육청 선생님들 받는 그 날짜에 이렇게 이제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원이가 60세 정년 보장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뭐

또 이렇게 지원이가 사회인으로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항상 제가 돌봐야 할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스스로

0: 제 꿈은 구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외 아리랑을 알리고 싶고요. 제가 아직 독창회를 안 해봐가지고요. 독창회도 꼭 하고 싶습니다. 계속 연습하고 꾸준한 노력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1: 몇살 때까지 경기민요 부르고 싶어요?
0: 저는 할머니 될 때까지 경기민요를 열심히 연습하고 싶습니다. 나는 소리로 감동을 주는 예술가 이지원입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해내기 위해선 노력 말고도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의지인데요.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하체의 근력을 강화시켜 하체의 견고함을 더해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요. 또 원하는 곳 어디든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과 지도를 통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은 본인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모두 배움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에 당연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든 쉬워지기 전에는 어려운

일이다 라는 말처럼 의지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어떤 일이든 쉽고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목표를 맞닥뜨리더라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무엇이든 해낼 자신을 믿어보세요.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 복부를 강하고 간결하게 수축시키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우리의 하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우카타사나와 비라바드라사나입니다. 의자의 앉는 자세와 비슷해서 의자 자세로도 불리는 우카타사나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발 간격과 손의 위치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턱을 당기면서 호흡을 다 내쉬고 고개 들고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허벅지 안쪽이 많이 힘드신다든가 허벅지에 힘이 좀 없으시다면은 무릎을 조금 더 많이 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해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시면서 하체를 좀 더 낮춰주면 효과적입니다.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을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자, 마시면서 손을 바닥을 짚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몸을 낮추시면서 숨을 내쉬고 마시고 가슴 들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비라바드라사나를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왼쪽 서해부 앞쪽이 쭉 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요. 뒷발에 발축과 뒤꿈치를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가능하면은 무릎을 최대한 다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무릎도 많이 굽힐수록 효과적이지만 하체에 힘이 좀 부족하다든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펴도 괜찮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씩 내려가 보고 호흡을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마시면서 무릎 펴고 정면 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을 틀어주면서 왼발 준비하고 내쉬면서 무릎을 접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자, 무릎을 펴고 오른발을 그대로 따라오면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허벅지 근력을 키워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족한 근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으로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골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와 바타코나사나입니다. 골반을 자극해 골반 안쪽까지 순환을 도와 소화불량과 변비에도 효과적인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왼발입니다. 왼발 천천히 끌어온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무릎을 15도만 접으면서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립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이번에는 균형을 조금 더 잡아보려고 노력할 건데요.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무릎 측면에 끌어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한 발을 접었을 때 넘어질 것 같으면 다리를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왼발 접어주고 바닥을 짚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시선은 뻗은 발을 향하게 유지하며 호흡을 이어가는 게 깊은 이완과 집중에 도움이 되니까요. 시선과 호흡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골반을 열어서 허리와 골반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바타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키고 이번에는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보면서 이마가 발가락에 닿을 정도로 복부를 수축하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주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줍니다. 오른발 당겨서 안쪽, 왼발 당겨서 뒤꿈치가 일직선하게 앉고 허리를 곧곧하게 세워봅니다. 이 동작은 골반과 복부 내부 조직을 활성화하여 신장, 전립선, 방광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비뇨기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우리가 깨어 있거나 잠들어 있을 때도 끊임없이 활동하는 우리 몸속 장기에 휴식을 주는 살람바 사르방가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목의 긴장을 완화하고 내부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줘 심장을 쉬도록 도와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첫 번째로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쿠션이나 블록이 있으시면 블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또는 쿠션을 등 아래로 놔도 좋습니다. 손을 다리 쪽으로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호흡을 길게 유지할수록 좋은 자세인데요. 주의사항으로는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바로 자세를 풀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블럭이나 쿠션 없이 다리를 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행법입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 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다리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으면 수직으로 세우지만 우선 손으로 허리를 잘 받쳐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은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고요. 바로 내려오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 동작 해보겠습니다.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봅니다. 턱이 몸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 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발끝 좌우로 손등 바닥으로 내려놓으시면서 몸을 이완합니다. 우리 몸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에 휴식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속 장기도 미리미리 관리해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굴럭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다리 쪽을 쥐면서 몸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봅니다. 턱이 몸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척추에 바른 정렬을 도와주고 신체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잡아줘 신체의 젊음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시르샤아사나입니다. 요가 자세의 왕으로 불리는 이 동작은 물구나무 서기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넘어진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가능한 자세로 자신을 믿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습니다. 시작하기 전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기 때문에 목을 천천히 돌려봅니다. 반대로도 한번 돌려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자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깍지를 너무 강하게 끼게 되면은 이 삼각형의 간격이 좁아져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살살 약간은 느슨하게 껴봅니다. 이 손바닥이 머리 뒷부분이 닿을 수 있도록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정수리를 앞뒤로 옮겨가면서 정수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이때 팔꿈치가 바닥에 잘 눌려주고 정수리가 바닥에 잘 닿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한 발 앞으로, 반대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되셨다면은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그 다음 왼발을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여기까지 연습이 되셨다면 다음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90도 가량만 세워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정수리 바닥,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눌러주시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이 진행되었다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리를 접고 무릎을 가슴으로 한 발 내려놓고 그 다음 내려놓고 발등 하나, 왼발 하나, 깍지를 풀고 손을 그대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휴식을 취합니다. 여러분이 10번 정도 호흡하셨다면은 적어도 10번 이상 호흡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두 배 정도 호흡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0: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1: 자극이 강한 만큼 신체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도 큰 동작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이어나가 보세요.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0: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7: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하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2: 지진이야! 책상 밑으로!
1: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책상 밑으로,
3: 계단으로 가서,
1: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으로,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야외 넓은 곳으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도 대비하고 있었으니까.

0: 보고 감상하는 시각 언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이곳에서는 몸짓으로 언어를 표현하는 정말 새로운 시각 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외부에서 날씨 좋은 날 축제를 네. 보니까 굉장히 신나요. 오.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이 뒤에 축제 소리가 들릴
0: 네.
1: 것 같습니다.
0: 막 음악이 나오니까 또 몸이 반응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곳은 예술과 낭만의 도시라 불리는 춘천입니다. 네. 춘천에서는 해마다 봄이 무르익어가는 딱 요맘때쯤 마임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로 벌써 35회째라고 하네요.
1: 맞아요. 춘천 마임 축제는요. 네. 세계 3대 마임 축제로 뽑힐 만큼 굉장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소리가 없이 몸동작만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 사람의 감정이 전달되면서 어떤 시간 예술이다 라고 하는 게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0: 네. 사실 마임 하시는 분들, 마이미스트 분들에게는 몸이 그 자체로 언어이자 오브제이자 악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번 올해의 주제는 특히 따뜻한 몸, 웜바디라는 주제라고 하니까 우리 한번 함께